현악영산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이두원의 단소, 이지영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현충일이고 또 절기상 망종이라서 오늘 이 시간 문을 열면서 호국 영령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또 한편 망종의 의미와 이 무렵 우리 농가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6월 초부터 30도를 넘는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았는데요. 예전에 제 기억에 6월 초는 그렇게 덥지 않았고요. 날이 참 좋았던 무렵이라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확실히 우리나라 기온이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가에서는 이 망종 무렵이 많이 바빠지는 때라고 하잖아요. 장마 대비도 해야 하고 또 장마를 마친 뒤에 찾아올 더위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준비할 사항이 많이 있죠. 농가가 아니라 해도 이 즈음엔 본격적인 여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죠. 여름옷도 정리해놓고 또 집안에 늘어놓은 것 없이 시원하게 보내면 좋잖아요. 늘어놓은 것도 좀 치우고 하면서 보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공간도 좀 넉넉하게 만들면 좋은 그런 무렵이기도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6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 이 시간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만든 새로운 창작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 음악도 먼 미래에는 전통음악이 된다는 뜻에서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작곡가 이성천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이성천의 음악을 듣는 순서로 준비했는데요. 이분이 생존해 계셨다면 지난 5월 28일이 90세에 생신되는 날이라서 오늘 그분을 기억하는 의미로 그의 음악을 듣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가야금 협주곡 세야세야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 해금을 위한 작은 협주곡 황소의 언덕, 독주곡 33번 바다 이렇게 네 곡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성천 작곡의 가야금 협주곡 세야세야입니다. 이 곡은 우리 민요 세야세야를 주제로 해서 만든 가야금 협주곡입니다. 독주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지도록 만들었는데요. 1985년 KBS 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던 해에 가졌던 창단 연주회를 위해 위촉 초연됐던 음악입니다. 이 곡은 당시 초연음악 무대에서 24분 길이로 연주가 됐는데요. 오늘은 이 곡을 13분의 길이로 짧게 재구성해서 음반에 담아놓은 그런 음악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10여 분 정도 길이가 줄었는데요. 도입부에 연주되는 양금과 단소 이중주 부분 그리고 국악관현악 부분 중에 일부가 생략이 됐습니다. 원곡의 가야금 독주 부분은 생략 없이 모두 연주되고 있습니다. 곡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독주 가야금으로 민요 세야세야를 연주하며 시작됩니다. 이 선율은 국악 관현악으로도 연주되는데요. 단소 선율의 우아한 가락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속도를 느리게 해서 독주 가야금이 주제 선율을 일정 간격을 두면서 연주합니다. 대금과 단소 양금의 연주가 주목되고요. 세 번째 부분은 극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자유로운 리듬의 가야금 독주에 이어 양금과 가야금의 이중주가 멋스럽죠. 네 번째 부분은 중중머리 장단으로 연주합니다. 가야금 독주 때 글리산도 주법이 특별하고요. 징소리를 넣어서 신화위의 분위기도 연출하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다섯 번째 부분에서는 느린 속도의 독주 가야금이 민요 세야세야의 주제의 선율을 연주하고요. 징소리와 함께 음악을 마무리합니다. 이성천 작곡의 가야금 협주곡 세야세야 듣겠습니다. 민의식의 가야금 임평룡이 지휘하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성천 작곡의 가야금 협주곡 새야새야 감상하셨는데요. 민의식의 가야금, 임평룡이 지휘하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민의식이 30대 때 연주했던 음악인데요. 그 젊음이 싱그럽게 드러나는 그런 연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음악은 1985년 KBS 국악관현악단의 창단 연주회 때에 초연이 됐고요. 24분여 길이의 원곡을 재구성해서 13분 정도로 압축한 음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성천 작곡의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입니다. 이 곡은 영산회상의 여덟 번째 곡인 타령을 주제로 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정악곡을 관현악곡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 아래 탄생된 음악인데요. 이 곡이 1980년대에 만들어짐으로써 국악 창작계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곡이란 그런 위상을 점하게 됐습니다. 곡은 느린 서주로 시작되는데요. 타령의 앞부분을 양금과 단소로 연주하면서 시작해서 이내 이 곡이 합주로 이어집니다. 첫 네 장단의 가락이 이 곡의 주제 선율로 활용이 되는데요. 여러 변화를 더해 나갑니다. 악기 편성이나 빠르게 해석을 다양하게 하거나 리듬을 다르게 해서 변주하는 방식으로 전개합니다. 타령 선율의 다양한 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들어보는 것도 감상의 묘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제2선율이 만들어지는데요. 타령을 자유롭게 해석해서 만든 선율입니다. 그런 선율에서는 타령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전개에 이어서 검고독주로 타령의 주제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영산회상의 타령의 나들이라 할 수 있는 곡인데요. 이성천 작곡의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 듣겠습니다. 이상규가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체 연주 시간 17분 53초입니다.

이성찬 작곡의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 들으셨는데요. 이상규가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1986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KBS FM 방송에서 만든 공연인 FM 국악 무대에서 위촉 초연이 됐고요. 이 음악은 연주 이후 바로 음반화돼서 21세기 KBS FM 한국의 전통음악 창작음악이란 이름으로 출시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성찬 작곡의 해금을 위한 작은 협주곡 황소의 언덕입니다. 원래 해금 독주곡으로 만들어진 음악을 작은 협주곡으로 개작한 작품인데요. 전체 24명의 해금 연주자가 세 파트로 나누어서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작곡가 이성천은 동물을 주제로 해서 여러 곡을 작곡했는데요. 이 곡도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음악입니다. 그의 작곡 노트에 황소와 관련돼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황소, 너는 어찌 이 땅에 태어나 인간의 먹이로 되었는가? 황소, 너는 어찌 이 땅에 죽어 인간의 먹이로 되었는가? 황소, 그래도 내가 태어난 즐거움은 오직 푸른 언덕을 벗함일 것이니 언덕으로 가라, 이제 언덕으로. 황소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이후 푸른 언덕을 벗하며 살라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 음악은 전체 4악장으로 구성됐습니다. 1악장부터 3악장까지는 전체적으로 느린 속도로 이루어지고요. 4악장 끝부분에서 속도를 다소 빠르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해금 독주를 포함해 24대의 해금이 연주하는데요. 해금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연주합니다. 장구 반주가 함께 하는데요. 3악장은 장구 없이 해금 24대로만 연주합니다. 이성천 작곡의 해금을 위한 작은 협주곡 1악장 한 생명의 탄생, 2악장 송아지의 세상, 3악장 슬픈 눈망울, 4악장 언덕으로 듣겠습니다. 변종혁의 독주 해금, 그 외 여러분의 해금 연주,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성천 작곡의 해금을 위한 작은 협주곡, 1악장 한 생명의 탄생, 2악장 송아지의 세상, 3악장 슬픈 눈망울, 4악장 언덕으로 감상하셨는데요. 변종혁의 독주 해금, 그 외 여러분의 해금 연주,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의 원곡은 해금 독주곡 36번 황소의 언덕이었는데요. 신국악예술인회 제13회 창작국악연주회 때에 양경숙의 해금 독주로 무대에 올라간 바 있고요. 이후에도 수차례 연주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8년에 해금을 위한 작은 협주곡 황소의 언덕이란 제목으로 만들어져서 같은 해 5월 29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연주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독주곡 33번 바다란 음악입니다. 이 곡은 21현 가야금을 위한 작품으로 쓰였는데요. 작곡자는 이 곡을 쓰면서 가야금이란 악기가 행동하기 좋은 악기라는

21줄 가야금을 만드셨습니다. 작곡가에게 21현 가야금은 하나의 실험이기도 하지만 악기를 통해 보다 높은 예술성이 부여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도라 했습니다. 곡의 제목이 바다인데요. 작곡자는 자신의 작곡 노트에 바다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바다, 나의 사랑이 있는 곳, 그리고 나의 마음을 쉬게 해주는 곳 바다. 바다 없는 곳에 태어난 내가 난장이 한 뼘만큼이나 자란 듯 하였으나 바다를 본 나는 회목 같은 키를 가졌다. 바다 내음이 나를 발동시켰는가, 바닷빛이 나를 물들였는가. 바다는 또 음악을 주기에 여섯 개만 골랐다. 이렇게 쓰면서 이 곡을 여섯 악장으로 구성했음을 밝혔습니다. 각 악장마다 주제가 있고 설명이 있는데요. 그걸 읽어보고 음악을 듣겠습니다. 1악장 태양의 눈, 몹시 뜨겁다. 그 매서운 눈초리가 정다운 달빛보다 싫다. 그러나 바다가 태양을 나에게 주는 것을 어쩌라. 빠른 음으로 나를 쏘아본다. 2악장 모래성, 파도에 밀려 허물어지고 그리고 또 다독거려 성을 쌓는다. 허물어져도 모래는 역시 부드럽게 손에 닿는다. 모래여 나는 속삭인다. 물기 어린 마음은 너와 내 것이라고. 다독다독 보드라운 모래가 손등을 간지릴 때 선율은 끝없이 자꾸만 반복된다. 3악장 소라의 노래, 가슴을 점여온다. 왜 슬픈가? 혼자 부르는 노래이기에 슬프겠지. 거센 파도가 휘몰아쳐도 어느 억센 인간의 모습이 다가와도 소라는 혼자 노래한다. 누가 소라와 함께 노래할 수 없을까? 흥겨운 노랫가락이 흘러도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4악장 폭풍의 언덕, 서다. 생쥐꼴이 돼도 좋다. 어쩌면 폭풍에 밀려 산산조각이 나도 등은 보이지 않으리라. 폭풍은 굉음이 내리고 사나운 파도가 질타해도 마음은 끝내 안온에 머물리니. 5악장 저녁기도, 무엇을 간구하는가. 티없이 맑은 마음으로 속진을 씻은 적자로 가고 싶다. 정결된 가락이 흘러 내 마음을 씻는다. 6악장 달과 넝쿨의 꿈, 사랑이려니, 영원한 꿈은 사랑이려니, 그래서 소리는 아름답다. 이성전 작곡 독주곡 33번 바다 듣겠습니다. 이재숙의 21현 가야금, 김정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상천 작곡의 독주곡 33번 바다, 1악장 태양의 눈, 2악장 모래성, 3악장 소라의 노래, 4악장 폭풍의 언덕, 5악장 저녁기도, 6악장 달과 넝쿨의 꿈 들으셨는데요. 이재숙의 21연 가야금, 김정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작곡가 이성천이 1984년에 계량 가야금인 21연 가야금을 만들고 그 악기로 연주할 곡으로 바로 이 음악을 완성했습니다. 12줄 가야금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야 하나 긴 고민 끝에 만든 21줄 가야금으로 이룬 새로운 음악이었습니다. 이 곡을 연주한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은 이성천의 새로운 가야금 곡이 만들어질 때 초연을 많이 맡아 하셨는데요. 이분이 오랜만에 독주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이재숙 가야금 독주회 회구아음 이런 음악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음악회에서는 연주자의 추억이 깃든 음악을 통해 그 시절의 감성을 되새기고 가야금 음악의 시대적 변천사를 조명하고자 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작곡가 이성천의 음악 들으셨는데요. 작곡가 이성천은 원래 의과대학을 다니셨다가 본과 2학년 때 전공을 바꾸어서 음대로 진학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 300여 곡이 넘는 작품을 남기셨는데요. 지난 2003년에 향년 68살에 타계하셨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셨다면 지난주 5월 28일에 구순을 맞이하셨을 텐데요. 아쉽게도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작곡가 이성천의 구순을 기억하면서 네 곡의 음악, 가야금 협주곡 세야세야,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 해금을 위한 작은

합주 협주곡 황소의 언덕, 그리고 독주곡 33번 바다,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 음악, 먼 미래의 전통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 듣는 미래의 전통음악 감상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작곡가 이성천의 음악 들어보셨고요. 이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승무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서용석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승무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대금의 서용석, 한세연의 피리, 김무길의 검고, 박종선의 아쟁, 박종선 윤윤석의 아쟁, 이미조의 승무였고요. 제72회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이미조 민속춤 발표회 공연 현장이었습니다. 1986년 9월 5일에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무대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 귀한 목숨을 희생한 분들의 그 정신을 기리는 날, 현충일이죠.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에도 오늘 고귀하고 위대한 그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와 함께 오늘 절기상 망종을 보내면서 이 좋은 계절 6월의 푸르른 흐름을 우리 음악과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 주간을 맞아 이 아리랑 이야기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한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 할머니, 요즘은 새 노래 나오면 바로 차트 1위 찍고 다 따라 부르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대박난 노래가 있었어요?
2: 그럼요. 있었고 말고요. 우리 대중가요의 시초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히트곡이 바로 이 아리랑이랍니다.
3: 아리랑이 유행가였다고요? 아리랑은 국악이잖아요.
2: 그 시절에는 요즘 아이돌 노래같이 인기 있는 대중음악이었어요. 100년 전인 1926년에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쓰였는데 영화가 흥행하면서 노래 인기도 엄청났죠. 극장문을 나서는 관객들이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마다 입에서 입으로 서로에게 알린 셈이랄까요?
1: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태평가를 알린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때는 소리가 안 나오는 영화였는데 어떻게 노래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어요?
2: 변사라는 이야기꾼이 옆에서 대사를 읊고 우리 소리꾼들이 스크린 밑에서 직접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죠. 영화가 흥행하니까 그 다음엔 음반 회사들이 앞다투어 이 아리랑을 레코드판으로 찍어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내로라 하는 소리꾼들은 물론이고

0: 가 부르던 가수들까지 전부 이 아리랑을 녹음하려 했죠. 온 동네 레코드판에서 이 노래만 흘러나왔으니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가요였던 게지요.
1: 와, 신기하다. 유행가였던 노래가 지금의 우리 국악이 된 거네요.
0: 그렇지요. 100년 전의 아리랑이 수없이 다시 불리면서 살아남았듯이 오늘의 우리 국악도 여러분 하루하루 속에서 자꾸 불리고 쓰여야 더 오래 숨쉴 수 있겠죠. 옛소리꾼인 내 목소리가 오늘날의 기술을 통해 다시 살아나 이렇게 여러분과 수다를 떨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2: 시대를 뒤흔든 최초의 히트곡이자 당대 소리꾼들이 사랑했던 유행가 아리랑. 세월 속에서 수없이 다시 불리우며 살아남은 이 노래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음악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극장 앞을 나서던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흐르던 그 가락처럼 우리 소리는 늘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 곁에 있어 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옛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따뜻한 위로와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본조 아리랑입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나는 그저 가만히 듣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효근 박사의 책 우리는 비 온 뒤를 걷는다에 나온 문장입니다. 그리움이나 가슴 아픈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누군가 옆에 앉아서 들어주는 것만으로 조금은 괜찮아지는 순간들이 있죠. 현충일인 오늘 끝내 말로 꺼내지 못한 슬픔을 조용히 품고 있는 분들이 어딘가에 계실 텐데요. 그 마음 다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가만히 듣겠다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할 거니까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라온 윈드의 손잡고 같이 가자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6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어쩐지 마음이 어딘가에 가만히 내려앉은 것처럼 조용해지는 그런 날인데요. 말수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좀 차분하게 다잡고 오늘 함께 걷는 길 말씀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초고령 사회 공간 솔루션 나이 들어 어디서 살 것인가를 쓰신 김경인 작가 초대했어요.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시고요.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살처분연대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그런 곳들을 늘 사진과 글로 보내주시는 우리 뒷자리 4510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이용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다시 듣기 되거든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재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레의 세상만사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초고령 사회 공간 솔루션, 나이 들어 어디서 살 것인가? 를 쓰신 김경인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김경인 작가님은 신경건축학을 바탕으로 사람과 공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작업해 오신 분입니다. 그 전주에 있는 소리박물관도 디자인할 때 같이 참여를 하셨고, 신경건축학이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지금 너무 신기한데 청취자분들께 직접 인사 좀 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나이 들어 어디서 살 것인가를 쓴 김경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과 공간의 관계, 특히 이제 공간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노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왔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0: 나이 들어 어디에 살 것인가. 이게 점점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다들 그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또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고요. 신경건축학이라는 분야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마치 뭐 심리학도 보니까 심리학에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뭐 인지 심리학, 뭐 뇌 심리학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건축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네, 신경 건축학. 이건 사람의 몸과 마음, 행동까지 고려해서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 이거 맞나요?
1: 네. 신경 건축학이라는 게 이제 공간이나 환경이 사람들의 정서, 사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공간이나 이런 환경을 설계할 때 적용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0: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힐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에 찾아가고 한옥집에 살고 싶어하고 그냥 이것만 해도 사실 공간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몸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학문적으로 들으면 더 새로운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는 우리가 좀 생각 없이 공간을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공간을 생각 없이 해놓은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이 들어 어디 살 것인가는 노인 문제라기보다는 공간 문제를 더 짚고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되셨어요?
1: 처음에는 한 2008년부터 2010 아니 뭐 최근 거의 최근까지 이제 그 아이들의 공간 특히 학교에 관한 그 뭐랄까 학교 공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바꾸는 것들을 했어요. 이제 왜 했냐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갔는데 네. 학교가 감옥 같다 라는 말을 하면서 너무 충격.
0: 저희 그런 거 공부했어요. 모든 학교는 회색 건물에 똑같은 사각형에 네. 똑같은 넓이와 높이로 이루어져 있다.
1: 그래서 그때 아이가 학교가 문화와 예술이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네. 이야기

0: 를 듣고 학교를 바꾸자. 그럼 학교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2008년부터 쭉그 자원봉사로 해오다가 그거를 정리해서 낸 책이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라는 책인데요.
1: 네.
0: 어느덧 아이는 컸고 이제 저는 늙었고 그러면서 아 이제 제가 그 학교 일을 하지 않아도

0: 살롬은 어디서든 한다.
1: 아, 네.
0: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장쌤들의 의식, 그 인식을 바꾸는데 굉장히 그 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어느덧, 아, 그럼 나는, 내가 지낼 공간들은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무렵에 뉴스 기사가 이제 나오게 된 걸 봤어요.
1: 네.
0: 우리나라에 실버타운이 없어서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러면서 한 지자체의 기사에서는 거기에 인구에 비해서 너무 실버타운이 없다는 거예요. 노인의 1%도 못 들어간다. 네. 이런 뉴스를 보고 왜 실버타운에 들어가야 되지? 하면서 이제 노인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1: 선생님, 부디 그 자녀분들이 노인이 될 때까지 더 오래 사셔서 자 계속 세상을 좋은 공간으로 바꿔주시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저는 지금 48부터 이제 그 노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1: 네.
0: 앞으로 한 30년 정도는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1: 무슨 120세까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0: 아닙니다.
1: 보통 이제 집이라는 공간을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에 보니까 오히려 노인에게는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0: 그 집에서 그 일어나는 사고가 가장, 그러니까 노인한테서 일어나는 사고 중에 어디서 가장 높은 그 비중을 차지하면 집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가장 높아요. 특히
1: 네.
0: 낙상.
1: 네.
0: 한 76% 정도가 낙상이 집에서 일어나거든요.
1: 그러니까
0: 본인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1: 그렇죠.
0: 아무렇게나 이제 그 전에 행동하셨던 대로 행동을 하시는데,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빠지고, 그 다음에 눈도 침침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1: 그러니까 그게요. 내가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나의 행동을 조금 허투루 하는 순간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0: 맞아요.
1: 대부분 우리 집 욕실에서,
0: 네.
1: 뭐 우리 집 마루에서,
0: 네.
1: 우리 집 문턱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네. 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공간이 나이가 들면 다르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좀 다르게 대해야 된다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웃픈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너무 맞는데 약간 슬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 작가님도 그런 변화를 댁에서 느낀 적이 있으세요?
0: 저는 그 욕실에서
1: 네.
0: 한번 미끄러졌어요.
1: 네네.
0: 근데 제가 그래도 이제 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잘 지지하고 서 있는 걸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욕실에서 한번 미끄러지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 놀랬고요.
1: 네.
0: 그러면서 욕실을 좀 개선을 했어요.
1: 네,
0: 미끄럼 방지 이런 것들을 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좀 다치지 않게 다른 것들도 이렇게 사각 그 모서리가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하는 형태로 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집 밖에서도 오늘 여기로 오는데 전철을 탔거든요. 근데 그 계단이 굉장히 길게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계단을 보는 순간 너무 그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1: 전에는
0: 예. 저는 그전에는 막 두 계단씩 이렇게 뛰어서 갔는데, 지금은 한 계단씩 내려가는 것도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죠. 아마
1: 맞아요.
0: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계단씩 가던 거를 한 계단씩 조심조심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 계단 한 개도 왼발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 그다음에
0: 그렇죠.
1: 그 같은 단을 오른발로 한 번 더
0: 네.
1: 짚고
0: 네.
1: 또 그다음 단으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어릴 땐 어떻게 그걸 막 세 개, 네 개씩 뛰어내려가고 내려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나이 든다 하는 건 몸도 변하지만 그 변화되는 몸으로 인해서 공간과도 좀 다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일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산책 나가는 것도 겁난다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0: 네.
1: 얘기 들으시죠?
0: 많이 들어요.
1: 네. 네. 그 밖에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산책하다가도 약간 앉아서 쉬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옛날 공원을 보면 벤치가 좀 멀리 있는 공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0: 우선 내 집에서 나가서 그 뭐 공원이든 아니면 목적지 뭐 요즘

0: 뭐 주민센터도 가고 이러시잖아요.
1: 네.
0: 거기 가는 동안까지 벤치가 얼마나 있나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노인이 걸을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이제 한 500m 정도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만약에 치매가 있으시면 100m가 가장 그 긴 거리예요. 그럼 적어도 100m에 하나 정도는 벤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출퇴근하는 그 거리가요. 걸어서 출퇴근하는 거리가 전철역 한 개 정도거든. 2.1km 정도 되는데 2.1km 그 역과 역 사이에 벤치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몇 개 이제 그 단지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몇 개를 해봤어요.
1: 네.
0: 아파트 둘레가 한 4km 되는 그런 아파트도 한번 걸어보고 그랬는데 벤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벤치가 이 도시에 굉장히 인색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동하는데 쉴 곳이 없으니까
1: 네.
0: 본인이 두려운 거예요.
1: 그렇죠.
0: 네. 원래는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크거든요. 벤치하고 화장실.
1: 네.
0: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화장실은 그래도 굉장히 그 뭐랄까 인색하지는 않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지하철에 가도 되고 아니면 공원에 가도 되고 이러는데 벤치만큼은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영구임대 아파트였어요.
1: 네.
0: 그 직선 거리가 5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없냐 그랬더니 그 벤치에서 너무 떠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관리사무소에서. 깜짝 놀랐어요.
1: 때로는 네. 평평한 돌도 없더라고요.
0: 그럼요. 5단계 하려고 뾰족한 네. 돌을 놔요.
1: 네.
0: 네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돌들이 다 뾰족할까? 또 그게 또 시끄럽다고 일부러 없앤 그런
0: 네.
1: 곳들도 있었던 거네요.
0: 네.
1: 책에 보면 소제목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왜 나이 들수록 흰 꽃이 싫어질까? 이게 있더라고요.
0: 네, 그 어떤 단지를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1: 네.
0: 어르신들하고 했어요.
1: 네.
0: 근데 그때가 4월쯤이었는데 어르신이 이 그 단지에서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나는 흰 꽃이 싫어 라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지난 겨울 동안 꽃도 없고 그다음에 또 눈이 우리나라는 좀 오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거의 무채색 환경인데 갑자기 봄이 됐는데 이제 새봄이 됐으니 꽃이 피겠지 했는데 거의 흰 꽃인 거예요. 그래서 조팝나무, 이팝나무, 백철죽, 심지어 백목련 이렇게 일시에 이제 그 한 달 동안 그 꽃이 이렇게 계속 피다 보니까 장례식장처럼 느껴지신다고 얘기를 듣고는 그건 저도 몰랐어요.
1: 근데 그게 그러니까 왜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나이 들수록 알록달록한 색을 좋아하신다.
0: 네네.
1: 옷 입는 것도.
0: 네네.
1: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어떤 시각적인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시각적인 것도 좀 변해서 알록달록한 색깔은 인지를 잘할 수가 있고 조금 무채색이거나 이러면 인지를 잘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0: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 이제 흰 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장례식장 분위기가 더 오랜 동안 그 기억에 남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그 예를 들면 스위스라든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보시면 왜 베란다에 알록달록한 꽃
1: 색깔이
0: 예, 네. 많이 이렇게 해놓잖아요. 화분 같은 거 처음에는 왜 그럴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분들도 새봄이 오면 꽃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색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1: 네.
0: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꽃을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또 눈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선명한 게 아니면 잘 안 보이세요.
1: 네네.
0: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진한 색, 빨강, 노랑 이렇게 진한 색깔들을 선호하시죠.
1: 화단에도 좀 알록달록 꽃을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이 무조건 해답이 아니라는 그런 글도 있었는데 전 알 것도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의미를 좀 짚어주세요. 시설이 해답은 아니다.
0: 제가 나이 들어서 어디서 살지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근데 이 말의 내용에는 어딘가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되고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니까 어디를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살던 곳에서 이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0: 이제 짙었는데, 그럼 왜 실버타운이라는 게 등장했을까 하면서 이제 실버타운을 가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실버타운이 들어오게 된 계기라든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잘못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실버타운 절대 가지 마라라는 그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는 거에 60% 이상 사시기 때문에 실버타운하고 비슷합니다.
1: 아, 네. 그렇습니다.
0: 예. 네. 그리고 또 앞 이 공동주택에는 요 그 베리어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실버타운 정도의 베리어풀이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 네,
0: 네. 이상하게 이제 우리한테는 그거 실버타운 가는 거가 약간의 로망처럼 전달된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이 실버타운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를 하는
1: 네.
0: 입장인데
1: 네.
0: 실버타운은 지금 내가 살던 곳에 있는 어떤 내 삶의 정체성, 기억, 추억 이런 것들을 다 두고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치매예요.
1: 네.
0: 치매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이렇게 만나시던 분들하고의 그 관계도 단절되거든요.
1: 네.
0: 뭐 친구랑 같이 들어가는 예도 간간이 있지만 가서 보면 전혀 모르시는 분들하고 지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누군가를 사귀는 것도 어렵고
1: 힘들어요.
0: 네. 그래서 이런 관계도 단절되기 때문에 저는 실버타운에 대한 좀 반대. 그리고 실버타운에 가시는 그 왜 가시냐라고 여쭤보면은 먼저 밥 문제, 그다음 청소, 이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밥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해 드시는 게 이런 그 치매도 예방할 수
1: 네.
0: 있고 운동에도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많이 권합니다.
1: 네.
0: 나머지는 또 사서 드실 수도 있으니까. 네. 네네. 또 청소도 이렇게 또 위탁할 수 있는 데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 자, 이제 책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끝까지 살던 곳에서 살고 싶다 중에 일부분을 우리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0: 나이가 들수록 노년기를 어디서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남은 생을 어디에서 보낼지 고민하며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은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남은 생을 잘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노인들에게 집은 주거 공간을 넘어 삶의 흔적과 추억이 깃든 장소이자 자립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개념은 고령자가 현재 살고 있는 익숙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며 일상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0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8%가 건강이 유지된다면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그중 56.5%는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지금 사는 곳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밝혔다. 고령자들은 요양시설로 이주하는 것보다 자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자립적으로 지내며 삶의 질을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건강 상태나 경제적 여건이 변하더라도 이제껏 지내온 집과 지역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1: 네, 그러니까 살던 곳에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 이걸 돕는 개념이 바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인 거군요. 이거 한 번 더 짚어주시겠어요?
0: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 플레이스라는 게 집뿐만이 아니라
1: 네.
0: 그
1: 주변
0: 지역.
1: 공간,
0: 네. 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약간의 생활권까지를 네. 포함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도 이제 집이 중심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 그리고 익숙한 집, 익숙한 동네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

0: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과 존엄이에요.
1: 네.
0: 그냥 집에서 누워있는 상태로 지내는 건 전혀 아니죠.
1: 네네.
0: 그래서 뭔가 내 스스로 그 설 수 있고 화장실에 갈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존엄. 존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배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배설이 네. 제대로 안 되고 내가 그 이제 화장실에 가서 내가 이제 다른 용변에 대한 처리까지 할 수 없게 되면 이게 존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과 존엄을 기반으로 한 그 거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관리를 좀 해주셔야지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가 60 정도부터 아, 나 어디서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럼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한 80 정도 얘기하시거든요. 85 이렇게. 근데 100살까지 사십니다. 기본적으로.
1: 네.
0: 그러면 60부터 100살까지 약 한 40년? 아니면 이제 은퇴를 65로 보시고 100살까지 그러면 한 35년을 이렇게 건강하게 적어도 내가 도움 없이 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하죠. 그 자립과 존엄을 위해서.
1: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거창한 시설보다 집안의 작은 변화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집안에서 제일 먼저 좀 이렇게 바꿔야 되는 나의 노년을 위해서 이런 거 뭘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0: 이런 건강한 상태.
1: 네.
0: 건강한 상태라는 건 이제 프리 시니어부터 약 50대에서 65세 정도 프리 시니어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65세부터 한 80세 정도 이제 전기 고령자, 액티브 시니어예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후가 이제 후기 고령자라고 하는데 이 앞쪽에서부터 가장 필요한 건 문턱입니다.
1: 네.
0: 문턱이 없어야지 돼요.
1: 네.
0: 일단 문턱을 제거하셔야 되고 저는 두 번째로 조명을 많이 얘기를 해요. 지금 이렇게 하얀 조명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잠을 못 주무세요.
1: 네.
0: 저녁에.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제 좀 따뜻해지지가 않고 각성 상태가 되죠. 그래서 특히 그런 조명에서 가장 좋은 건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은 네. 그런 조명을 쓰셔도 되는데 이제 노인이 생활하기 또는 이제 가족이 생활하기에 좋은 것은 이제 세곤도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세곤도 3,500 이하로 쓰셔야 돼. 약간 노란빛이 나는
1: 네네.
0: 예. 그런 조명을 좀 그거는 간단해요. 조명 기구만 그 전구라고 하죠.
1: 네.
0: 그것만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좀 더 나이가 이제 드셔서 내가 좀 유지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손잡이를 좀 다 설치를 하셔야 돼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게 단계별로 좀 필요하고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건 이제 현관에 벤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1: 맞습니다. 네.
0: 그리고 이제 뭐 방으로 보면은 욕실에 바닥. 이 네. 가장 큰 문제입니다.
1: 욕실 안에도 의자를 두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0: 그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1: 네.
0: 그 앉아서 이렇게 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세수하고 발을 씻고
1: 네.
0: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장치나 도구들이 없어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업체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할 때
1: 네.
0: 요거를 좀 개발을 해라.
1: 네.
0: 네. 그러니까 샤워기에 보통 이제 샤워 부스를 많이 쓰시잖아요.
1: 네.
0: 그럼 아래쪽에 그
1: 계단 의자 같이 이렇게
0: 예, 예, 그게 있어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물을 받아서 왜 목욕탕 같은데 가면 있는
1: 그렇게 돼 있죠.
0: 예, 예.
1: 네,
0: 그런 정도가 좀 필요하죠.
1: 네, 예. 왜냐하면 욕실 안에서도 서서 이렇게 모든 걸 하고 막 이러시기보다 조금 앉아서
0: 그럼요.
1: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0: 네.
1: 쪼그려 앉지 않으실 수 있고
0: 네.
1: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잘못 서서 이렇게 하시다가 거기서 살짝 미끄러지셔가지고 욕실에서 좀 낙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1: 네. 네. 근데 이게 뭐 다리뼈, 골반뼈뿐 아니라 손목으로 짚으시다가
0: 네.
1: 손목뼈도 다치실 수가 있더라고요. 넘어지시면서 짚으시니까.
0: 맞아요.
1: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다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0: 네네.
1: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다칠 때 집에 주방에서 다쳐요. 왜냐면은 머리도 꼭 거기다 찧어요. 왜?
0: 아.
1: 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집이니까 그냥.
0: 예.
1: 근데 그런 데서도 조금씩 조금씩 이런 부딪힘 사고 이런 게 나는 것 같아요. 집안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주방은
1: 네.
0: 요즘에 유행이 네, 이제 네.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네. 바닥을 타일로 하세요.
1: 어.
0: 타일은 타일과 타일 사이에 매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1: 네.
0: 그 이제 그 매지가 반드시 발생하는데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그릇 중에 이렇게 가벼운 그릇 있잖아요.
1: 네.
0: 접시 같은 건데 유리 접시인데 가벼운 거.
1: 네, 네.
0: 예, 이제 제가 특정 상품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1: 근데 모두 다 그 상표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0: 예. 근데 그게 그 타일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가루처럼 깨져요. 그래서 그 매지 있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엄청 위험해요.
1: 아, 그러면 그걸 밟으면은 유리가루가
0: 그렇죠. 계속 그게 네. 그 거기서는 청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걷어내기가 어려워요.
1: 네.
0: 그래서 바닥 부분, 그 욕실뿐만이 아니고 주방도 바닥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이 닿는 곳에 바닥이 미끄럽지 않아야 되고 또한 지금처럼 그 유리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그 가루가 파편으로 갔을 때 그 사이사이에 이게 끼게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1: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0: 네. 네. 맞아요.
1: 아,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의식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 이런 게 참 나이 드는 것을 슬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색 대비, 요거 우리가 좀 더 얘기해 볼까 봐요. 색 대비, 노화가 진행되면 색을 구분하는 감각도 달라진다는데 그러면 공간을 조금 더 알록달록하게 만들면 공간 활용하기가 좀 쉬워질까요? 아, 여기는 뭐였지? 여기는 뭐지? 이거와 이거는 이렇지? 이렇게 좀 쉬워질까요?
0: 아, 또 그렇게 하면은
1: 네.
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없어요.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바닥과 벽에 색차가 있어야지 이게 바닥인지 벽인지 그 공간이 어디서 네, 끊어지는지를 네. 구별할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바닥과 가구에 색차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네. 가구와 가구에서 봤을 때 아, 내가 지금 바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네, 요거를 알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바닥과 벽, 바닥과 가구에 색차를 두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전구를 켜는 그 스위치,
1: 네.
0: 아니면 손잡이,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욕실에서는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사실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변기에 커버 있잖아요.
1: 네,
0: 그 변기
1: 맞아요.
0: 커버.
1: 네.
0: 그 다음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중에 이제 그 온수와 냉수를 네. 그 조절하는 뭐죠? 커버
1: 레버
0: 레버
1: 네.
0: 레버에 색깔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1: 착각하실
0: 부분.
1: 수도 네. 있는 거고
0: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제 어르신들 이제 알록달록한 거 좋아하시니까
1: 네.
0: 이제 패턴이 많은 것들을 쓰시거든요.
1: 네.
0: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1: 위험하죠.
0: 예, 네. 그러니까 벽지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아니면 이불이라든지 이런 거에 무늬가 지나치게 작고 많은 것들이 착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이제 단순하게 쓰시는 게 좋거든요. 색차도 중요하지만 패턴도 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1: 제가 어릴 때와 달리 잔 무늬를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아른아른해요.
0: 아, 네네 맞아요.
1: 눈이
0: 네.
1: 정확하게 딱 보지 못하고 이상하게 그걸 보고 있으면 약간 어지러운 기분이 든달까?
0: 네네
1: 그런 게 있더라고요.
0: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다 나타나는 건 아닌데 수정체가 그 황색으로
1: 네네.
0: 바뀌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그게 이제 생기게 되면은 그 파란색 쪽을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파란색 쪽이 그러니까 녹색 이상부터 파랑 보라 이런 쪽들은 그레이로 보여요. 회색처럼.
1: 네.
0: 그래서 색을 일단 구별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빨간색 쪽을 이제 선호하게 돼요. 그래서
1: 네.
0: 빨강, 주황, 노랑 쪽을 많이 이제 어르신들 공간에 저도 많이 써드리는데 예, 만약에 안전과 관련된 그 요소에다가 파란색을 쓰면은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1: 네네.
0: 파란색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1: 네. 치매 환자 공간은 어떤가요? 보통은 특수한 공간을 떠올리게 되는데 오히려 공간이 너무 다르면 불안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책에서 좀 해주셨거든요.
0: 만약에 재건축이 일어난다.
1: 네.
0: 그러면은 그게 치매가 갑자기 올 수가 있어요.
1: 너무 달라져서.
0: 네. 환경이 네. 달라져가지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데서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0: 그룹홈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요. 우리는 요양원을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는데
1: 네.
0: 그룹홈 형태를 써요. 9명이서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시거든요.
1: 네.
0: 근데 여기에 각자 자기 방에 그 옛날에 쓰던 물건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 추억이라든지 기억을 이제 회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가 자기 집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분은 선인장을 한 40년 동안 키워오셨는데
1: 네. 네.
0: 그 선인장을 가지고 오셨어요.
1: 네. 이런, 필요할 것 같아요. 네,
0: 이런 그러니까 공간의 변화를 느끼지 않게 하는 거가 네. 가장 중요합니다.
1: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반응점의 회상 휴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나이 들어 어디서 살 것인가를 쓰신 김경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두 번째 낭독 듣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해법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집 중에 일부분 들어봅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의 도야마 단지는 2321세대가 거주하는 공공임대 아파트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주민의 절반을 넘고 있으며 그중 60%는 75세 이상의 독신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0: 이처럼 고령 인구가 지나치게 많은 지역에서는 세대 간 균형이 깨지며 많은 노인이 사회적 고립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다. 1층에는 보육원이 자리하고 있어 아이들과 노인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노인들은 아이들의 활기에서 정서적 위안을 얻고 아이들은 노인의 경험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며 성장한다. 노인만을 위한 실버타운이나 세대를 분리한 주거 형태는 세대 간 교류와 돌봄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위와 같은 세대 교류형 주거시설이다. 세대 교류형 주거시설은 사회적 돌봄과 정서적 유대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주거 형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며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젊은 세대와 노인이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경험을 나누는 공간은 초고령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1: 이런 얘기를 저희 프로그램에서 전에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MZ는 MZ끼리, 실버는 실버끼리 이러고 싶지만 절대 사회는 또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약자를 위한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면 다 같이 연결이 돼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러면은 내 집뿐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 자체가 그런 걸 잘 지원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작가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의 도시는 어떤가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일까요?
2: 네. 우리는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관으로 보내고 어린이는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네. 네, 노인은 노인복지관으로 네, 때로는 경로당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네. 연령별로 아니면 장애 유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1: 배척하게 만드는.
2: 네, 그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큰 일들이 있었는데, 다 같이 산다면 서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서로가 다 역할이 있거든요.
1: 네.
2: 아무리 돌봄을 받는 장애인이라도 노인이라도 서로가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제 책에서도 그 중증 장애인 청년과 그 치매 노인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실어놨었어요.
1: 네.
2: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그 서로 돌봄을 받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도우면서 사는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이 일에 대한 굉장히 그 회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이제 삶의 방식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 지금도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되죠. 이미 일본에서 실험을 한번 했잖아요.
1: 네.
2: 이미 경험이 있었고 실패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그 다 같이 다세대 교류 형태로 아마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모를수록 자꾸만 왜 저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알고 나면 다 아마 이런 사정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되는데 모르면 왜 저래?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2: 그 노인들 목소리가 크시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지? 그분들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러시는
1: 그렇습니다.
2: 거거든요.
1: 네. 귀가 잘 안 들려서. 노년의 삶을 위축시키는 요소들, 도시 여기저기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 보시기에 뭐 그냥 너무 많지 않나요?
2: 뭐 이제 저는 아직 거기까지 나이가 안 들어서 사실을 모르는데
1: 네, 연구하시다 보면
2: 저한테는 횡단보도
1: 네.
2: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1: 아까도
2: 말씀드린 뭐 벤치도 있었지만
1: 네.
2: 그 다음에 횡단보도도 어르신들한테 제발 깜박깜박 할 때 건너시지 마시라고
1: 네.
2: 근데 막 뛰세요. 깜박깜박 하면 뛰잖아요.
1: 네.
2: 그래서 그런 것들 예, 좀 그리고 갈 곳이 없는 거가 또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1: 네.
2: 이제 젊은 친구들은 경제활동을 하니까 커피 한 잔 그냥 사 먹으실 수 있는데

0: 노인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노인들의 갈 곳을 좀 만들어 드리는 거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그 횡단보도 참 재밌는 게요. 아마 만드실 때는 깜빡거리면 뛰지 마세요로 만드셨겠죠. 깜빡거리면 네. 기다리세요로.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깜빡거리면 뛰십니다.
0: 맞아요.
1: 네. 벤치 하나가 사람을 밖으로 나오게 만든다. 이런 얘기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벤치에 앉아 있으면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갈 마음이 생기시는 거겠죠?
0: 그렇죠. 네. 일단 지나가시면서 한 100m나 200m 정도에 하나씩은 있어야지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기도 하고요. 제가 어디에다가 벤치를 4개를 놔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아침마다 거기에 모여 앉으셔가지고 엄청 떠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또 민원이 또 들어와요. 시끄럽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참아라. 그것이 사람의 사는 모습이다. 그분들이 그렇게 떠들지 않고 집에만 계시면 오히려 돌봄 인력이 찾아가야 돼요.
1: 맞아요.
0: 그 돈은 다 누가 냅니까?
1: 또 우리가 세금으로 내야죠.
0: 맞아요. 그래서 네.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자꾸 나올 수 있고 돌봄의 인력이 거기에 투여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1: 그 왜 어린이들도 떠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어린이들이 안 떠들면 어떡해요. 떠들어야 되거든요.
0: 병이 있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얘들이 조용히 있으면 이상한 거고 그 어르신들도 너무 조용히 두면 그다음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좀 미리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참고 그러면서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0: 맞아요. 맞아요.
1: 우리 너무 신고합니다. 네. 우리 너무. 그리고 노인들만 따로 모이는 것보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노인복지 문제뿐 아니라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게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0: 뭐 저도 그런 사례들을 이제 네.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외국에서 많이 봤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우리는 장애인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데 저는 이제 유학을 하는 동안 애를 그 보육원에 맡긴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아예 그 보육원 0살, 0세 때부터 장애가 있는 아이하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1: 0세부터 네. 네.
0: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후에 성인이 돼서도 이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모든 시설이 노인뿐만이 아니고 노인, 어린이, 장애인, 그다음에 일반 주민 모두가 그냥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명언을 하셨더라고요. 공간이 복지다.
0: 네.
1: 네.
0: 네. 그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자체마다. 네. 제가 네. 2년 정도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1년 예산에 이제 각 지자체 예산에 50% 이상이 그 복지 예산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이지? 라는 고민이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간으로 좀 줄일 수 없을까? 그래서 공간을 잘 만들어 드리면 이제 어르신들이 나오게 되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거리에 걸을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벤치 말고도 이렇게 툇마루처럼 네. 각 건물별로 툇마루를 좀 내놓으시면 거기도 좀 쉬어가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간으로 좀 이분들을 치유하고 또 공간으로 돌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돌봄을 이제 사람의 손이 아닌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스스로 하게끔 하는 거. 네. 다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제 그 중에 일부고요. 네, 네. 예. 그래서 공간이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우리가 계속 옆에서 잡아드리는 것보다 문턱을 없애는 게 낫고.
0: 그렇죠.
1: 그리고 늘 그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갈 곳이 있으면 좋겠어. 있을 곳이 있으면 좋겠어.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였어요. 곳. 네네. 곳이 있으면 곳이 네네. 잘 만들어지면 네네. 그게 사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복지를 많이 좀 일손을 덜어주고 네. 곳으로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많이 배웠는데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은 어디 살고 싶으세요? 나이 들면

0: 저도 지금부터 60부터 100까지 산다면 한 40년 정도인데요. 40년 정도를 어디서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쭉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만약에 지금 사는 곳에서 지속되기 어렵다면 걸어서 15분 내에 왕복 30분 내에 를 이제 제 생활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안에서 쉽게 움직일 수, 이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갈 곳이 있고, 이동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면 갈수 있고, 또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건그 데이케어, 이제 주간보호 시설 있잖아요. 주간보호 시설에 가는 차를 기다리는 어르신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비가 오는데 이제 아드님하고 둘이서 우산을 받고 밖에서 서 있는데 만약에 이 동네에 그 주간보호가 있었다면 저렇게 서 있지 않아도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생활권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나이 들어 어디서 살 것인가를 쓰신 김경인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정미정의 아쟁연주 홈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지구촌의 기후의 불평등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단법인 코피온의 정대훈 사무국장 모실게요. 나이 들면 익숙한 공간이 좋긴 좋은데 안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는 거, 요거 우리가 꼭 마음에 둬야겠죠? 우린 내일 또 함께 걸어요.

집에서 모처럼 밀린 잠을 청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야외에서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마다 자유롭게 보내는 주말 풍경 속에서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려 보게 됩니다. 독립운동가부터 참전용사,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다 가신 순직 공무원들까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삶을 내어준 분들의 마음을 조용히 헤아려 보는 날이죠. 앞서간 이들이 남겨준 단단한 삶의 터전 덕분에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이 시간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고마운 마음 기억하면서 문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소망의 노래와 연주로 그들이 있었음을 잊지 마라. 첫 곡으로 듣고 옵니다.

소망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그들이 있었음을 잊지 마라. 첫 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토요일 오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현충일이라고 하면 보통은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인물들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우리처럼 쉬는 날에는 가족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소한 농담을 나누던 평범한 이웃이었어요. 그 평범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보여준 용기와 희생.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단단한 일상을 만들어낸 셈이죠. 그러니까 그 숭고함은 마음속에 깊이 새기되 오늘을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만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했던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장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게 그 뜻을 이어가는 확실한 방법이겠죠? 주말 오후 이 소중한 시간들을 좀 더 기분 좋고 행복하게 채워가셨으면 좋겠어요. 희생정신의 숭고함을 담은 연주 준비했는데요. 이주연의 해금연주로 비목 듣고 오시죠.

이주연의 해금 연주였어요. 비목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김채영의 에세이 단추에 대하여 들려드릴게요. 매일 아무렇지 않게 채우고 푸는 작은 단추 하나에 담긴 인생의 깊은 사유 글 함께 나누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 새로운 천년의 약속 4집 오늘 내 곁으로 온 민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이곳으로 해주세요. 샵 0302번 열려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반영규의 시를 김혜경이 작곡한 사례밭 아리랑 준비하고 있어요. 자연의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의 생애를 엿볼 수 있는 곡인데요. 사례밭을 일구며 살아온 우리네 선조들의 애달픔을 느낄 수 있는 곡. 긴 호흡으로 준비했어요. 조주선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사례밭에 할미꽃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듣고자 하신다면 덩덕궁 플레이어 필요한데요. 한 번만 내려받게 해놓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의 연주입니다. 신하위 전해드려요.

조주선의 노래였어요. 사레밭 아리랑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청취 방법 다양한데요. 먼저 FM 라디오 통

쉼 그리고 한옥 찾지. 17세기 때 영국의 상류층 숙녀들은 화려한 단추로 장식한 손수건을 구혼자에게 주는 것이 상례였다고 한다. 양복이나 외투의 소매에 단추를 달게 된 내력도 알고 보면 유머러스하다. 전쟁터에서의 군인들이 흐르는 땀을 소매로 닦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매 끝에 여러 줄의 단추를 달게 되었다니. 단추 제조 기술이 발달해 널리 보급되었던 18세기까지 올바른 단추 채우기란 그림의 떡이었던 것이다. 맞춤복이 성행했던 시절, 나는 20살의 멋내기 초년생이었다. 그즈음 서툰 솜씨였지만 손수 옷을 디자인하는 취미가 있었다. 옷을 맞추려면 많은 번거로움이 뒤따랐다. 몸 사이즈를 재놓고 가봉하는 일이며 완성된 옷을 찾기까지는 열흘 이상이 걸린다. 새 옷 한 벌을 입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했지만 한편으로 여간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니었다. 저렴한 값으로 마음에 드는 옷을 장만하던 즐거움이 향수로 남은 지금도 가끔씩 단추 시장을 찾곤 한다. 몇 개 100원 하는 셔츠 단추가 있는가 하면 한 개 몇천 원 하는 고가의 인조 보석 단추도 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살듯 단추들도 제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와 상인, 학생과 예술가, 학자, 그 모든 사람이 단추 산업에 있어 중요한 모델이 되는 셈이다.

나는 채워진 단추의 질서를 좋아한다. 단추가 단정하게 채워진 옷은 화목한 가정과도 같다고 느끼는 까닭이다. 한 개의 단추가 어긋나면 옷 전체가 균형을 잃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식구들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마치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가 분명한 집안처럼

한 개 한 개가 제자리를 지키며 배열돼 있는 단추의 질서는 아름답다. 세상살이가 마치 단추 채우기의 예행 연습처럼 느껴진다. 사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굴곡은 있는 법. 인생살이란 때로는 위태롭게 떨어지려 하는 단추를 고쳐 달고 아프게 갈아 끼우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도 외출을 위해 거울 앞에 앉는다. 흐트러진 머리를 빗고 화장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정하게 옷 입는 일. 헐렁한 셔츠를 벗고 블라우스와 외투로 갈아입으며 단추를 반듯하게 채운다. 단 한 벌뿐인 내 생애 옷에 올바른 단추 채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산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청산의 살리라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김채영의 단추에 대하여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습니다. 단추가 단정하게 채워진 옷은 화목한 가정과 같다라는 구절이 유난히 마음에 남는데요. 한 개 단추가 어긋나면 옷 전체가 균형을 잃고 겉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하루 전체를 서둘러 재조정해야 할 때도 있고요. 어느 순간 헐거워진 단추를 발견하고 마음이 헛헛해지는 날도 있죠. 어쩌면 산다는 건 위태롭게 떨어지려고 하는 단추를 바늘땀을 밀어넣어 다시 고쳐달고 때로는 아프게 갈아 끼우기도 하면서 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서 내 삶의 단추들이 제 자리에 잘 채워져 있는지 찬찬히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 흐트러져 있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반듯하게 채워 넣으면 되겠죠. 오늘은 김채영의 단추에 관한 글 만나봤습니다. 도신스님의 노래로 평안케 하라 전해드리죠.

도신 스님의 노래였어요. 평안케 하라 듣고 오셨습니다. 이경은 작곡의 느티나무 전해드릴 텐데요. 사람들에게 제일 큰 품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쉴 곳이 되어주고 또 의지가 되어줬던 느티나무를 소재로 했어요. 수백 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면서 피고 지며 그들의 염원과 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음을 담은 곡 구부녀의 호흡으로 감상하실 텐데요. 장은선의 검은고, 유기준의 대금과 소금, 김정집의 대필이, 김혜진의 타악 연주로 느티나무 전해드립니다.

장은선 외 여러분의 연주로 느티나무 감상하셨어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놀량 준비했는데요. 최숙희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산천초목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언루프의 연주로 갤럭시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토요일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이죠. 한 장의 음반 준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 새로운 천년의 약속 4집 오늘 내 곁으로 온 민요 감상해 볼게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으신 후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릴 수 있는 음악 전해드릴게요. 김유리, 서영도의 노래와 연주로 누구나 부르는 노래 듣고 오시죠.

김유리, 서영도의 노래와 연주로 누구나 부르는 노래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한 장의 음반 바로 만나보시죠.

토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들어볼 음반은 국악방송이 정성껏 담아낸 기록입니다.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 새로운 천년의 약속 4집 오늘 내 곁으로 온 민요 만나볼게요. 이 음반은 2001년 국악방송이 새로운 음원을 확보하기 위해 녹음했던 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완벽한 외형과 깊이를 갖추기 위해 고심한 끝에 지난 2004년에 비로소 빛을 보게 됐죠. 당시 음반 애호가인 정창관 선생과 국악방송이 우리 민요의 현대화를 위해 뜻을 모아 탄생시킨 총 10종의 시리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음반에는 창부타령, 노들강변, 태평가 등 친숙한 경기 민요와 신민요 총 13곡이 실려있는데요. 국악기 본연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양의 화성과 재즈, 보사노바를 과감히 도입해서 민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명반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을 들썩이게 할 6곡을 먼저 감상해 볼 텐데요. 첫 문을 열어줄 곡은 경기민요의 꽃이라 불리는 창부타령입니다. 창부타령의 선율은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며 경쾌하고 분명한 것이 특징인데요. 장단이 춤에 꼭 맞아 떨어지는 데다 곡조에 굴곡이 많아서 흥을 돋우는 데 최고죠. 오늘 들으실 편곡 버전은 이러한 이미지를 아주 감각적으로 살려냈어요. 도입부에서는 25현 가야금의 화성 위로 한충운의 소금 선율이 느릿하게 흐르고 본격적인 굿거리 장단에 들어서면 화려한 선율을 고스란히 살려냅니다. 더욱더 밝고 현대적인 이미지로 탈바꿈한 창부타령. 강상구의 편곡으로 먼저 감상해 보시죠.

경쾌한 현대적 변주로 오늘 첫 곡 창부타령 들어보셨어요. 한충은의 소금, 이용구의 대금, 박치환의 피리, 강은일의 해금, 정길선의 25현 가야금, 유경화의 장구와 타악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만날 두 번째 곡은 우리 귀에 참 익숙한 노들강변입니다. 경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 구석을 아리게 하는 노래인데요. 사실 이 곡은 구전되어 온 전통 민요가 아니라 1930년대 탄생한 대표적인 신민요입니다. 당대 예술가들이 한강 인도교를 건너다가 문득 떠오른 쓸쓸한 소회를 노래로 만든 것이 시초라고 전해지죠. 처음에는 왈츠풍의 분위기를 품은 국거리 장단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신나는 새마치 장단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워낙 가락이 아름다워 가창자들이 널리 애창하면서 경기민요의 대표곡으로 자리를 잡았죠. 한때는 작사자의 월북으로 금지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자 미상의 경기민요로 정체를 숨기며 눈물겹게 지켜온 역사의 애환이 서린 곡이기도 합니다. 오늘 음반에 수록된 노들강변은 잔잔한 한강물을 떠올리게 하는 피아노 솔로로 시작이 되는데요. 서양적인 어법과 국악기의 애틋한 선율로 재해석돼서 옛 정취를 한층 더 서정적으로 음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노들강변 감상해 보시죠.

강상구 편곡의 노들강변 듣고 오셨어요. 서정적인 피아노와 국악기의 대화로 만나봤는데요. 강상구의 피아노, 한충운의 소금, 이용구의 대금, 강은일의 해금, 유경화의 장구와 타악 연주였습니다. 세 번째로 감상하실 곡은 삶의 시름을 날려보내줄 태평가입니다. 이 곡은 1935년 처음 발표될 당시에 태평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서양 악기 반주에 서양식 창법으로 불린 대중가요에 가까운 곡이었죠. 그러다가 1959년 방송을 타면서 대중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특히 6.25 전쟁의 모진 풍파를 겪던 시절, 민중의 아픔을 달래주는 국민 민요가 됐죠. 짜증을 내어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우리가 자주 흥얼거리는 이 친숙한 노랫말 속에는 모진 풍파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던 우리네 낙천적인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오늘 음반에 담긴 태평가 역시 본연의 밝고 긍정적인 장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오직 국악기들만의 힘으로 세련된 화성을 만들어냈죠. 듣는 이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경쾌하고 싱그러운 태평가 듣고 오시죠.

강상구 편곡의 태평가였는데요. 한충운의 소금, 이용구의 대금, 강은일의 해금, 정길선의 25현 가야금, 김영길의 대아쟁, 유경화의 장구와 타악 연주였습니다. 지친 일상에 건네는 응원처럼 참 밝고도 장쾌한 곡이었죠. 네 번째로 이어서 만나볼 곡은 들녘의 새하얀 순수를 닮은 민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타령의 원형을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황해도 지방의 산연불조와 만나게 됩니다. 본래는 불교적인 색채가 짙고 다소 느린 곡조였죠. 그러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표적인 신민요로 재창작됐어요. 당시에 음반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국으로 번졌고요. 지금은

누구나 흥얼거리는 필수 레퍼토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 음반에 실린 도라지는 그 화려한 흥겨움을 잠시 내려놓고 아주 단아하고 깊은 사색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강상구의 피아노 연주 위로 강은일의 해금, 임성산의 첼로 선율이 이어지는데요. 한국적인 단아함의 극치를 서양의 클래식한 어법으로 재해석해서 가슴 시리도록 맑은 도라지의 새로운 얼굴을 만나볼 수 있으실 거예요. 도라지, 지금 전해드립니다.

것처럼 아름다운 곡이었죠. 강상구 편곡의 도라지 전해드렸는데요. 강상구의 피아노, 강은일의 해금, 임성산의 첼로 연주였어요. 다섯 번째로 함께 하실 곡은 재치와 위트가 가득한 군밤 타령입니다. 정감 있는 가사와 쉽고 재밌는 가락으로 오랫동안 큰 사랑을 받아온 미녀죠. 이 곡은 과거 군밭, 즉 공동의 밭에서 땀 흘려 일하던 농부들이 고단함을 잊기 위해 불렀던 노동요에서 시작이 됐어요. 잡가 계열의 경기민요에 속해서 리듬감이 유난히 강하고 톡톡 튀는 경쾌함이 매력인데요. 오늘 음반에서는 신동일 작곡가의 편곡을 통해 정교한 국악 실내악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통 민요 고유의 쾌활한 가락을 살리면서도 그 사이에 현대적인 가락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했죠. 특히 전통 타악 장단을 과감히 제외하고 오직 네 가지 악기의 가락과 호흡만으로 음악을 이끌어가면서 우리 오음 음계와 서양 실내악의 기술을 완벽하게 결합시켰습니다. 군밤 타령, 지금 감상해 보시죠.

신동일 편곡의 군밤 타령 전해드렸는데요. 이용구의 대금, 박치환의 피리, 정길선의 산조가야금, 허윤정의 검은고 연주였어요. 서로 주고받는 재치 있는 가락 속에서 선조들의 해학과 유쾌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을 장식할 대미의 곡, 우리 민족의 심장과도 같은 노래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19세기 이후 구전되면서 전국적으로 저마다의 애환을 담은 버전으로 분화됐어요. 특히 어두웠던 식민지

일제 시절 1926년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쓰이면서 민족 저항과 결속의 상징으로 급부상했죠. 나라 잃은 백성들의 분노와 한을 달래주던 이 노래는 2012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음반에 수록된 강상구 편곡의 아리랑은 민족의 아픈 역사를 현대적인 세계 음악의 언어로 승화시켰어요. 처음에는 재즈적인 어법으로 애틋하게 시작되지만 곡이 전개될수록 보사노바 리듬과 우리 전통의 육체 리듬이 혼합되면서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민중의 끌어오르는 한의 정서를 현대적인 보사노바의 리듬감으로 반전시킨 것이죠. 밝은 음색의 소금, 한을 이끌어내는 해금, 그리고 무게감을 받쳐주는 첼로와 타악이 어우러져서 색다른 아리랑을 완성해냅니다. 오늘 이 감동적인 선율을 마지막 곡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리랑 전해드려요.

강상구 편곡의 알이랑 듣고 오셨어요. 한충운의 소금, 강은일의 해금, 임성산의 첼로, 유경화의 장구와 타악 연주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깊은 한과 슬픔이 현대적인 리듬을 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듯한 아리랑이었죠. 하나의 음반을 통해 우리 민요의 어제와 오늘을 감상해본 한 장의 음반. 오늘은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 4집 오늘 내 곁으로 온 민요의 수록곡들 함께 해봤어요. 익숙했던 옛 민요들이 현대적인 옷을 입고 오늘날 우리 곁으로 걸어 들어온 듯한 시간이었는데요. 흘러간 옛 노래인 줄만 알았던 민요가 피아노와 첼로를 만나고 재즈와 보사노바를 만나면서 얼마나 세련되게 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음악은 시간의 경계를 허무는 힘이 있다고 하죠. 20여 년 전, 우리 음악의 내일을 위해 치열하게 음원을 기록하고 또 다듬었던 국악방송의 노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준 것만 같습니다. 특히 어제 6월 5일이 우리 소리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국악의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눈 이 음반의 가치가 더 깊고 특별하게 다가왔죠. 전통을 고수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국악이 오늘날 더 높은 위상을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악방송이 든든한 디딤돌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함께 실어봅니다. 우리 소리가 가진 힘을 믿기에 앞으로 다가올 천년의 약속도 더 묵직하게 지켜나갈게요. 내일은 또 어떤 다채로운 선율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지 기대해주세요. 하나의 음반에 담긴 소리를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 4집. 오늘 내 곁으로 온 민요 만나봤고요. 내일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황금찬 시인의 6월이라는 시를 떠올려 봅니다. 창을 열면 6월은 액자 속의 그림이 되어 벽 저만한 위치에 바람 없이 걸려

열려 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저 창문 하나를 열었을 뿐인데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마치 잘 그려진 액자 속 그림처럼 다가오는 6월이죠. 나라를 위해 마음을 다했던 이들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이 평화롭고 단단한 하루가 오늘따라 더 고맙고 정갈한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도 싱그럽고 평온한 6월의 풍경이 선명한 액자처럼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혜리입니다. 가끔 놀이터에 있는 그네가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땐 자주 탔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왠지 민망해서 그네 타기 쉽지 않죠. 그네의 묘미는 그네가 가장 높이 올라가며 몸이 중력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인데요. 옛날 그네는 360도로 돌아갈 것만 같은 아찔함이 있었지만 요즘 그네는 아이들이 다칠까봐 줄 길이가 짧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네가 야생이었다면 지금은 흔들으자 같다고나 할까요? 물론 예전이 더 좋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요즘 유럽에서는 옛날 우리 놀이터처럼 적당히 위험한 놀이터를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적당한 위험을 경험해야 판단력과 자신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네를 언제 탔는지 까마득합니다. 그네를 타며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는 기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지네요. 놀이터의 휘파람과 자전거 듣고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놀이터의 휘파람과 자전거 듣고 왔습니다. 6월 6일 토요일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흥미로운 국악 실험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현충일을 맞아서 선정한 영화 하얼빈과 고지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심박서클의 바라는 마음 듣고 올게요.

심박서클의 바라는 마음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인데요. 해금살롱의 아름다운 날들 듣고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으로 이어집니다.

0: 전통의 소리를 해체해 AI와 함께 현대적 감성으로 재조립하는 국악실험실 소리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악실험 함께 해볼 분이죠. 국악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입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나랩의 김현무입니다.
0: 네, 진짜 또 열심히 깎고 다듬어서 네. 오신 것 같은데 대표님 지난주 전문 믹싱 프로그램이 또 없이 이 단어 하나의 조합으로 악기의 위치를 이리저리 옮기는 프롬프트 편곡법을 만들었죠?
1: 네, 맞습니다. 기계적인 믹싱, 이 노브 대신에 전면에 나서는 뭐 억눌린 이런 같은 질감 그리고 거리감을 나타내는 단어들로 인공지능을 통제해봤었죠.
0: 그 덕분에 또 포스트록 무대에서 우리가 또 드디어 향필이가 거대한 밴드 사운드에 묻히지 않고 정중앙에 그냥 탁 치고 나오는데 성공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핀 조명 정중앙에 완벽하게 이렇게 쏴줬는데 이 정작 주연 배우인 이 필이가 네. 연주하는 분량이 좀 너무 짧았죠. 눈치 맞아요. 보면서 연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요.
0: 네, 그러니까 네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무대 세웠는데 무대가 좀 싱거웠어요.
1: 맞습니다.
0: 인공지능 디렉팅이라는 게 정말 또 하나를 잡으면 다른 하나가 도망가는 이상한 묘한 세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주연 배우가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요?
1: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를 발판 삼아서 이번에 핀 조명 물론이고 연주 분량까지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이 프롬프트를 아주 촘촘히 다시 묶어봤습니다.
0: 지난주 포스트록과 향필이의 만남이었는데 오늘은 또 두 곡 준비하셨죠?
1: 네, 이 순호가 향필이를 위해서 추천해준 재미나이가 추천을 해줬죠. 네. 이 버전은 이 다섯 가지 중에 이제 가장 화려하고 스펙터클한 두 무대만 남아 있습니다. 웅장함의 끝판왕인 심포닉 락 메탈 그리고 네. 주술적인 리듬이 폭발하는 에픽 트라이벌 퓨전 버전입니다.
0: 심포닉 락 메탈 버전과 에픽 트라이벌 퓨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프롬프트로 무장한 우리 향필이가 이 거대한 두 무대에서 또 얼만큼 존재감과 분량을 뽐낼지가 너무 또 기대가 되는데 네. 본격적으로 또 들어보기 전에 첫 번째 실험 준비하셨죠?
1: 맞습니다. 이 거대한 무대들을 봉인 해제하기 전에 먼저 재미나이가 아주 확실한 피드백을 함께 준 새로운 주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난번 무대에서 놓쳤던 이 주연 배우의 분량을 넉넉하게 챙기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죠.
0: 인공지능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셨을까요?
1: 네, 지난번 포스트록 버전에서 향필이 연주 분량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 음악적인 구조

0: 주에 맞춰서 곡을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네. 우리는 지금 향피리 소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내는 방법을 찾는 거니까 네. 이번에는 연주 내내 향피리 소리가 계속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 향피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를 꽉꽉 채우도록 집중적으로 연출해달라는 주문이네요.
0: 맞습니다. 나머지 웅장한 배경이나 질감 같은 이 뼈대는 동일하게 유지해주고 향피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도록 일단은 연주하는 구성으로 이 구조를 다시 짜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향피리를 이제 테스트 향피리 소리를 찾기 위한 테스트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본 거죠.
1: 만약 사람이었다면 또 뒤에서 약간 아, 또 뭘 자꾸 시켜 이렇게 궁시렁거렸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랑 작업하는 것도 이런 게 없어서 나름 장점인 것 같긴
0: 네,
1: 해요.
0: 바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답을 줬는데요. 곡의 대중적인 전개 방식을 잠시 내려두고 우리가 원하는 무대를 세팅하는 방법을 준 거죠.
1: 군말 없이.
0: 맞습니다.
1: 과연 재미나이가 이 특별한 주연 배우 집중 조명 이 요구를 어떻게 프롬프트 명령으로 풀어냈을지 그 결과물이 더 궁금해지는데 대본을 보니까요. 진짜 빽빽하게 적혀 있어요. 네. 어떤 단어들이 새로 추가된 건가요?
0: 네. 프롬프트를 보면 아주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먼저 스타일 창에는 기존의 명령어들 대신에 끊임없는 진짜 멈추지 않는 연주, 솔로 이렇게 강력한 지시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1: 가사창은요?
0: 네. 가사창은 인공지능이 딴창을 피울까 봐 도입부에는 즉시 연주할 수 있도록 이런 단어를 썼고 예열하는 시간조차 필요 없이 바로 연주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1: 전주도 없이 그냥 시작하자마자 띠리 이렇게 치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네.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메인 테마로 넘어가는 건가요?
0: 네. 메인 테마에서는 두둑은 절대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 아예 대문자로 이렇게 크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쉼표도 없이 슬픔과 긴장감으로 몰아붙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1: 와, 바로 시작해라. 절대 멈추지 마라. 이런 약간 단호하고 철저한 지시. 그런 피날레는 어떻게 장식될까요?
0: 네. 아우트로는 곡이 끝나는 순간에도 피리에게 휴식은 없다. 다른 밴드들의 악기 굉음은 멈추지만 피리는 계속 이렇게 연주해라. 끝까지 1초도 남기지 말고 세팅을 했습니다.
1: 이게 진짜 실제 연주고 라이브였다면은 정말 연주자가 숨이 넘어가지 그쵸?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진짜 극한의 연주 스케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인공지능이니까 폐활량 걱정 없이 마음껏 부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0: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지치지 않는 100% 폐활량을 계속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향피리 소리 전체를 꽉꽉 채워놓은 완벽한 테스트용 무대가 이제 완성되는 거죠.
1: 과연 순호가 제대로 소화해냈을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0: 진짜 시작하자마자 피리가 확 나오는데 대표님.
1: 그쵸? 네.
0: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약간 눈치만 보는 그런 피리가 아니라 정말 뚫고 나왔어요.
1: 맞습니다. 가사창에 즉시라고 이렇게 대문자로 못 박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 중앙에서 당당하게 리드 악기로서 그 이 음악을 끌고 가더라고요.
0: 근데 대표님 제가 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곡이 한 1분쯤 지났을 때 약간 사람 목소리 같은 게 들리지 않았어요?
1: 네, 맞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분명히 보컬이 없는 기악곡으로 이제 꽉꽉 이 프롬프트를 채워놨는데 인공지능이 서서히 고조되는 감정선을 주체를 못했는지 아주 잠깐 여성 보컬의 목소리가 살짝 나왔습니다.
0: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약간 귀여운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훅 지나가서 다행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연주 스타일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소리가 약간 날카롭고 이국적인 느낌도 들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이번 실험의 가장 흥미로운 발견인데요.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피리 소리가 기교를 부릴 때 꾸밈 음들이 뭔가 모르게 아라비아 쪽 음계로 계속
0: 맞아요.
1: 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정은 분명히 향피리가 연주 가능한 음정을 짚어주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묶어두신 거잖아요, 프롬프트에.
1: 맞습니다.
0: 근데 어떻게 된 거죠?
1: 그러니까 뼈대가 되는 이 주요 음들은 정말 기특하게 잘 제시한 음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살짝 아쉬운 게 음색하고 꾸밈음이었는데요. 네, 이 거대한 소리의 벽을 뚫고 나오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를 했잖아요.
0: 네.
1: 그때 인공지능이 보기에는 기존의 이 두둑 사운드로는 이 록밴드의 무거운 사운드를 뚫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지정된 음표를 누르긴 한 건 맞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이 방식이나 기교를 바꾼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거대한 밴드 사운드를 뚫어내기 위해서 두둑 대신 이 소리가 훨씬 날카로운 중동의 관악기 주루나의 질감을 몰래 끌어다 쓰면서 음계들이 조금씩 섞인 것처럼 보입니다.
0: 주루요.
1: 네.
0: 주루나입니다.
1: 네, 주루나.
0: 주루나. 어떤 악기인가요?
1: 주루나는 이제 우리 국악기로 치면 태평소, 이 태평소의 사촌 격 되는 악기입니다. 이 태평소의 날카롭고 강렬한 소리, 이 소리를 AI가 음악을 좀 살리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 친구를 끌어들여온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거대한 그 반주를 이겨내려고 스스로 무기를 딱 바꿨어요. 진짜 인공지능의 생존 본능 대단한데
1: 네.
0: 그래서 소리가 그렇게 뚫고 나온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 후반부 클라이맥스 부분에는 우리의 이 주인공인 이 피리 소리가 일렉트릭 기타와 마치 한치 양보도 없이 잼 배틀을 하는 것처럼 벌이는 연출이 있었고요. 또 치열하게 소리를 주고받다가도 나중에는 또 같은 루프를 척척 맞춰서 웅장하게 연주를 해서 하나가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알아서 악기를 교체하는 기지도 발휘하고 기타와의 환상적인 배틀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1: 네.
0: 연주 시간부터 공간의 배치까지도 이번 프롬프트 편곡은 꽤 성공적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자, 다음은 심포닉 포크 메탈이라고 하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또 어떤 장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름이 좀 길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일렉트릭 기타 그리고 드럼이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이 헤비 메탈에다가 오케스트라의 거대한 성가대. 이 오케스트라와 성가대 이런 화려함이 얹어진 게 심포닉 메탈인데요.
0: 네.
1: 그리고 거기에 그 나라의 토속적인 전통 악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게 포크 메탈이에요.
0: 그러니까 두 장르를 합쳤으니 무거운 밴드 사운드와 장엄한 합창단 위에서 우리 전통 악기가 약간 역동적으로 선율을 이끌어가는 무대군요.
1: 네, 맞습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 같은 거대한 판타지 영화의 전투씬에 나올 법한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급 스케일의 음악인 겁니다.
0: 네, 헤비메탈과 성가대 상상이 안 가는데 또 게다가 향피리까지
1: 맞아요.
0: 이 압도적인 무대를 연출하기 위해 또 프롬프트는 어떻게 짜셨을까요?
1: 네, 그 지난번에 그 힘없는 논스톱 연주 조건과 악기 세팅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스타일 창에 거대한 합창단, 강력한 헤비록 드럼 이걸 추가를 했습니다.
0: 1초의 전주도 없이 또 바로 등장해서 무대를 꽉꽉 채워야 하는 피리의 그 막중한 임무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하셨군요.
1: 네.
0: 그럼 클라이맥스는 어떻게 연출하셨을까요?
1: 네, 후반부 클라이맥스에는 성가대와 이 메탈 밴드 사운드가 폭풍처럼 최고조로 달아오르는데 이때 우리의 향피리 소리가 그 거대한 소리의 물결을 뚫고 나와서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밴드를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가장 크고 선명하게 곡을 압도하도록 그 위치에 고정을 했습니다.
0: 사령관 향피리. 여러 가지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이제 네. 이 장르에 딱 맞는 진짜 멋진 디렉팅인 것 같은데, 그럼 이 장엄한곡의 피날레는 어떻게 장식될까요?
1: 네, 모든 밴드 악기가 굉음과 함께 일제히 멈추고 강력한 대비를 만들어 주는데요. 그 텅 빈 공간에 합창단의 잔향만 메아리처럼 남게 됩니다. 그 순간 이 향피리가 무대를 장악하면서 승리와 환희를 상징하는 맑고 긴 고음으로 뻗으면서 곡이 끝납니다.
0: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복판에선 향피리의 사령관의 모습. 과연 순호가 이 웅장한 무대를 어떻게 구현해냈을지 바로 들어볼게요.
1: 네.

0: 진짜 무슨 어떤 영화 딱 떠올라요. 막 거대한 폭풍이 여기를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가대 웅장함과 헤비메탈 진짜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자, 대표님 두 번째 무대 사령관 향필이 임무를 잘 완수했을까요?
1: 네, 이 장르가 가진 이 한계를 조금 확인한 무대였는데요. 지난번 포스트록 때처럼 이번에도 꾸밈음에서 묘하게 아라비아 쪽 음계가 섞여 나오는 현상이 똑같이 발견을 했고요. 발생을 했고요. 거대한 밴드 사운드를 뚫기 위해서 이 중동의 관악기 느낌을 가지고 온 거죠.
0: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생존 본능이 이번에도 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확실히 또 지난번 무대만큼은 우리 향필이가 돋보인다는 느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게 정말 아쉬운 지점인데요. 뭐 심포니, 포크, 메탈, 뭐 합창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한 장르들이 한꺼번에 섞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면에 나서라 이렇게 프롬프트로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역할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0: 그러니까 주연 배우도 주연 배우인데 조연들이 너무 화려하고 덩치가 커서 살짝 가려진 셈이군요.
1: 맞습니다. 프롬프트에 사령관처럼 곡을 압도하라 이렇게 세팅을 했었는데 무대 위에서 이렇게 활약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휘를 하는 것처럼 연주 비중이 좀 적었습니다. 네. 압도적인 이 사운드 벽에 이 피리가 놀 자리가 좁아진 것 같았어요.
0: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화려함의 극치인데 이 화려함 때문에 우리 소리의 비중이 조금 살짝 희생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또 실패를 통해 또 배우는 것이 이 실험실의 묘미잖아요.
1: 네.
0: 이런 꼼꼼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또 우리 음악의 현대화 작업이 더 단단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순호가 추천한 마지막 무대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장르 에픽 트라이벌 퓨전입니다.
0: 이름 어려워요, 벌써부터.
1: 그쵸?
0: 에픽 트라이벌 퓨전, 어떤 음악인가요?
1: 네, 에픽은 영화처럼 웅장하다라는 뜻이고요. 트라이벌은 원시적이고 부족적인 리듬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전자음악이나 날카로운 일렉트릭 기타 대신에 아주 원초적인 타악기들의 묵직한 리듬이 거대하게 깔리는 음악입니다.
0: 그러니까 쇠를 깎는 듯한 이런 기계음 전자음이 아니라 가죽 과 나무로 만든 타악기들이 중심이 되는군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향필이 자체가 이 대나무로 만들어진 악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인공적인 전자음이나 금속성 헤비메탈 사운드 벽을 억지로 이제 뚫으려고 애썼던 지난 무대와 다르게 원시적이고 주술적인 리듬 위에서 이 향필이가 물 만난 고기처럼 가장 자연스럽게 뭐 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원시적이고 주술적인 리듬 하니까 아프리카 음악이 생각이
1: 맞아요.
0: 나는데
1: 네.
0: 자, 이 마지막 무대를 위한 프롬프트 디렉팅 바로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에도 뼈대는 앞선 곡들하고 비슷하고요.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논스톱 연주 이렇게 비슷하게 넣었고 대신 장르에 맞는 배경 음만 좀 바꿨죠.
0: 메탈 밴드와 성가대가 빠진 자리에 어떤 사운드를 채워넣으셨어요?
1: 네, 헤비메탈의 쇠붙이 소리 대신 가죽과 나무의 진동을 넣었습니다. 스타일 장에는 원시적인 시네마틱 전통 북 그리고 주술적인 분위기라는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0: 단어만 들었는데 벌써 약간 거대한 북소리가 땅을 울리는 것 같네요.
1: 네. 그리고 가사창에는 쉴새 없이 몰아치는 피리 연주, 돼지를 흔드는 묵직한 전통 타악기, 그리고 클라이맥스에는 시끄러운 기타 대신에 강렬한 타악기 클라이맥스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0: 일렉 기타와의 배틀 대신 거대한 북소리들과의 한판 승부인 것 같은데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수십 대의 북이 찬둥처럼 울리는 그 웅장한 원안에서 우리 향피디가 주술사가 된 것처럼 날카롭고 권위를 가지면서 공간을 다스리도록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에는 대지를 울리는 묵직한 이 북소리가 멈춘 뒤에 넓은 잔향 속에서 피디가 혼자 태고의 슬픔을 담은 고음을 뻗으면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0: 확실히 됩니다. 그 이질적인 전자음 뭐 이런 기계음과 싸우던 무대들과는 그림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 네. 약간 같은 자연의 재료로 만들어진 악기를 만났으니까 우리 향피류도 또 한결 편해지고 자유롭게 뛰어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과연 원시의 리듬과 만난 향피리의 마지막 무대 어떤 모습일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와우, 진짜 뭔가 이렇게 서사가 그려지는데요. 대표님, 진짜 막 눈앞에 아프리카의 이 드넓은 초원이 쫙 펼쳐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수많은 부족들이 다 모여서 큰 불을 피워놓고 막 축제를 즐기는 느낌이 들어요.
1: 그쵸. 이 도입부의 원초적인 에너지는 정말 압도적이었는데요. 전체적인 음악의 완성도만 놓고 보면 오늘 들었던 곡들 중에 가장 높지 않았나, 완성도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0: 근데 대표님 항상 그런 데가 나오면은 우리 주인공 향필이에게 무슨 일 생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1: 아, 음악이 정말 완벽했는데요.
0: 네.
1: 후반부에 이 무대를 리드하는 주인공의 정체가 또 바뀌어버렸습니다.
0: 거대한 북소리를 뚫으려고 또 주루나 데려온 거 아닌가요?
1: 그 차라리 주루나면 같은 겸리드 악기니까
0: 네.
1: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번엔 악기 계열이 조금 달라졌어요. 향필이의 거칠면서도 이 호소력 짙은 질감이 온데간데 없고, 마치 우리의 뭐 대금 소금가도 같은 공간감을 잔뜩 먹은 듯한 악기가 나오더라고요.
0: 우리 항상 AI는 공간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버릴 수가 없나 봐요.
1: 네.
0: 이 세계관은. 그러니까 거친 향필이 대신 좀 약간 맑고 신비로운 피리 소리가 나버렸군요.
1: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타악기 위주의 주술적인 장르 특성상 이 인공지능이 거친 악기 소리보다는 맑고 신비한 이쪽 계열 악기로 생각을 이쪽 악기 좋다.

0: 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결국 끝까지 향피리만의 매력적인 이 질감은 고스란히 지켜내지 못한 게좀 아쉽습니다.
1: 네, 그 야생에 뭔가 이게 거칠게 뻗어가는 그 향피리 소리 듣고 싶었는데 플루처럼 그냥 뚜루루루루루 부드러운 음이 나서 저도 맞아요. 좀 아쉬웠는데 아 진짜 인공지능과의 밀당이 끝이 없네요. 네. 이게 밴드 사운드를 뚫으라고 했더니 태평소 사촌을 부르고 원시 부족 축제 데려다 놓았더니 소금 사촌까지 막 불러오고 네. 그래도 저는 음악적 완성도는 훌륭했던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재미나이가 추천한 다섯 가지 장르들을 모두 이제 들어봤는데요. 이 비록 이 인공지능이 악기를 임의로 바꾸기도 하고 전문 믹싱 프로그램 없이 프롬프트 편곡법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악기 위치를 이렇게 제어하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 좋았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실패와 아쉬움조차도 우리 오디오랩 중흥을 튼튼하게 만드는 훌륭한 뼈대가 계속해서 대주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자 대표님 다섯 개의 무대는 또 이렇게 끝이 났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인공지능의 이런 꼼수조차 통하지 않을 압도적인 체급의 진짜 무기 하나 남아있죠?
0: 네 맞습니다. 향피리가 전자음에 묻힐까봐 정정금금하면서 이 프롬프트를 다듬던 시간들이 이제 끝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거대한 밴드 사운드에도 본인의 그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이 우리 국악기의 제왕 태평소를 찾는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 아 진짜 이제 드디어 태평소 등장하는군요. 기다려집니다. 네. 다음 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시원한 소리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소리 제기 말고요. 오디오랩 중흥 시간 오늘도 흥미롭고 재밌는 국악 실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모 대표 보내드리면서요. 가야금 앙상블청의 옹해야 듣겠습니다.

가야금 앙상블 청해 옹해야 듣고 왔습니다. 6월은 초여름의 시작이죠. 자연이 연두색에서 초록색으로 짙어지는 이 시기, 계절이 바뀌는 시기인데요. 6월의 제철 농산물 중 상추가 있습니다. 보통 초록색 상추 많이 드실 텐데요. 초록 상추보다 적상추가 식이섬유, 칼슘, 철분이 두 배가량 더 많다고 해요. 또 초록 상추는 수분이 많고 비타민이 많다고 하니까요. 청상추와 적상추 적절히 섞어서 드시면 좋겠죠.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김상현의 여러분의 연주로 플레음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내년도에 끌고 가자. 정치월이 8월 3, 9월 4, 10월 오동지 6섯달에 1년이면 12달 4년은 10달 300은 60날이요 한 달은 30일 한 달은 15일 하루는 다 12신 뒤주야 하고 24식 10시 때 드는 애

올해로 막아내고 6월에 드는 해 7월에 질석일이요 견우직녀 상봉일이라 우작교 다리 놓든 까치머리로 막아내고 7월에 드는 해 8월이라 한가윈 날 우리 순편만 입이죠 이웃집으로 나누어주든 쟁반 부부로 막아내고 8월에 드는 해 9월에 9일날 국판응주를 많이 빚어 서이웃새님 오셔다 상당 자리로 막아내고 9월에 드는 해 10월에 상달이라 좋고 좋은 날을 가리워서 고사시

성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2부 최수연 두 번째 딸의 비나리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 보셨나요? 헤일메리는 미식축구에서 경기 종료 직전에 패배 위기에 몰린 팀이 역전을 노리고 던지는 성공 확률이 낮은 롱패스를 의미하는데요. 영화 속 헤일메리 호는 인류의 종말을 막기 위해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우주선이죠. 거대한 재앙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열사들과 민초들이 생각납니다. 외세의 침략에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굳건한 의지와 결기가 있었겠지만 한 사람으로서 망설임과 두려움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희생을 감내했을 텐데요. 현충일이 되니 호국 영령들의 희생이 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다시 돌려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들어봅니다. 일렉트리의 코리아 듣고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0: 이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김수진 영화 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수진이 오늘 현충일이잖아요.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현충일에 보면 의미 있는 영화 두 편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1: 네, 오늘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순국선열의 어떤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의미로 하얼빈이라는 영화와 고지전이라는 이 영화 두 편을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먼저 하얼빈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1: 네, 이 하얼빈은 이 내부자들로 이름을 알린 우민호 감독의 2024년 개봉작인데요. 이 개봉 당시에 490만 명이 동원된 영화로서 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영화가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바가 있는데요. 또 출연 배우 또한 또 쟁쟁한 배우들이 있어요. 또 현빈, 박정민, 전여빈 배우가 있고 또 일본의 국민 배우죠. 네. 닐리 프랭키가 아. 또 출연을 해서 또 이토 히로부미를 연기를 했습니다. 네. 워낙 이 안중근 의사를 소재로 한 어떤 매체의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네, 대체로 근데 또 스펙터클하고 웅장하게 이런 안중근 의사를 그려냈는데 하얼빈은 이런 작품들보다는 좀 비교적 정적으로 안중근 의사를 그리는 영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보통 이런 역사 영화는 굉장히 또 막 웅장하고 극적인 전개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다소 정적인 영화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1: 네, 그래도 일단 이 영화의 중심 사건은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이고요. 저격 암살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 안중근 의사가 동료들과 이제 부단히 단합해 나가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내부의 적이죠. 스파이와도 싸우게 되고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이제 주로 안중근 의사 개인의 심리를 영화의 어떤 서사적인 골자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잔잔한 느낌이 든다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안중근 의사의 모습, 어떤 영웅적인 면모가 아닌 인간적인 면모를 담아내는 그런 영화라는 점에서 이 하얼빈이 네. 주목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영화의 특징을 대표하는 또 장면이 있다면 이토 히로부미 저격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저격의 그 순간을 굉장히 화려하게 이 꾸며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담아낸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보통은 이제 이런 장면을 영화 속에서나 그릴 때 굉장히 스펙터클하고 또 가깝게 촬영을 해서 좀 박진감 넘치게 또 그리는 그런 경우들이 또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항공샷을 통해서 이 저격 상황을 전체적으로 좀 조망하는 듯이 담아내고 있는데요. 우민호 감독은 이런 연출 의도에 대해서 이 먼저 세상을 떠난 안중근 의사의 동지들이 이 장면을 하늘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느꼈으면 하는 그런 샷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0: 사실 이런 역사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다소 안중근이라는 개인을 우리가 또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안중근 개인의 영웅적 면모가 아닌 인간적인 거를 또 살펴볼 수 있다고 하니까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감독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1: 네, 앞서서 밀정이나 또 암살과 같은 항일운동 소재의 어떤 스펙터클한 영화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민호 감독은 기존의 영화들이 답습하고 있는 어떤 공식들에서 멀어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공식에서 멀어지는 방식은 결국 자신만의 어떤 개성 있는 연출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앞서 이제 내부자들에서도 그렇고 우민호 감독은 이제 현

0: 현장에서 연기, 뭐 촬영 중심으로 작업을 하는 다른 감독들과는 달리 다소 좀 간과될 수도 있는 어떤 세부적인 요소까지 다 함께 신경을 쓰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네.
0: 예를 들면 이제 미술적인 요소에서 영화를 보면 1900년대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그런 건축 양식들이

0: 다양하게 꾸미면서 좀 관객들에게 색다른 그런 몰입감을 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영화에 반전을 주는 이 밀정, 스파이의 존재를 이제 비출 때도 이 우미노 감독은 어떤 카메라의 흔들림이나 뭐 실루엣 연출 등을 통해서 이 서스펜스를 영화가 전개되는 내내 가져가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정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디테일한 세부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어떤 빚어지는 내적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뚝 떨어지는 그런 지루한 영화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영화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객분들이 또 싫어하시는 그런 심파적 요소가 없는 영화로 또 평가가 되기도 하는데요.
1: 좋아요.
0: 좀 사실은 근데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일 수도 있죠. 억지로 눈물샘을 자극하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서 영화의 어떤 감동을 배가시키려 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경우에 따라 건조한 영화다라는 평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스펙터클함과 더불어서 큰 감동을 좀 기대한 어떤 관객분들에게는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전에 비슷한 소재의 뮤지컬 장르인 영웅이라는 네네. 영화도 그렇고 이런 많은 비슷한 소재의 영화들에서 좀 심파적인 요소를 적극 활용을 해서 굉장히 극적이고 스펙터클한 감흥을 관객들에게 매번 자주 전했으니까 이런 하얼빈 같은 영화를 통해서만큼이라도 좀 이 안중근이 이제 영웅이 아닌 온전히 인간으로서의 네네. 면모를 좀 이렇게 투영할 수 있는 그런 담담한 그런 영화를 또 한 번 한쪽에서는 접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영웅이 아닌 인간 안중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잖아요. 또 사실 역사를 교과서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영화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 시대 사람처럼 또 느낄 수 있는 것도 영화의 매력이니까요. 진짜 저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더 나눠볼게요. 영화 하얼빈 OST인 기나긴 여정 듣겠습니다.

0: 영화 하얼빈 OST인 기나긴 여정 들었습니다. 진짜 음악만 들어도요. 아까 정적인 무드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 딱 쏟아지면서 심오한 마음이 들어요. 네. 오히려 진짜 그런 심파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인간 안중근의 삶이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 들렸거든요. 음악만 들어도 이런 무드가 느껴지잖아요.
1: 맞습니다.
0: 오늘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현충일을 맞아서 영화 하얼빈 방금 들어봤고 다음은 또 고지전이죠?
1: 네. 이 영화는 2012년에 개봉한 영화고요. 개봉 당시 290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택시운전사라는 영화를 연출한 장훈 감독의 작품이고 영화의 배경은 1951년 한국전쟁이 휴전협상으로 끝나갈 무렵에 벌어진 전투입니다. 동부전선의 애록고지라는 이제 영화 속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소규모 부대의 목숨을 건 이 전투를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애록, A-E-R-O-K가 뭐지? 싶으실 텐데 네. 영어로 철자를 거꾸로 뒤집으면 네. 코리아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네. 또 이 영화 또한 하얼빈처럼 출연 배우가 아주 쟁쟁하죠. 신하균, 고수 배우와 또 이재훈 배우가 출연을 한 영화인데요. 이재훈 배우는 극 중에 강단 있는 어린 대위 역할을 맡았는데 이 인상 깊은 연기력으로 이 신인이지만 이 고지전을 통해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크게 얼굴을 알리게 되었죠.
0: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는 알아도 고지전은 좀 생소한 분들 계실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네, 기존의 한국전쟁 배경의 영화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지점이 많은 영화가 고지전이죠. 앞서 항일투쟁 소재 영화들 중에 이 하얼빈이 굉장히 차별화된 지점이 많았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대중적으로는 덜 알려진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작품성이 떨어지는 그런 영화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 말씀하셨지만 태극기 휘날리며보다는 이 고지전이 인물들의 어떤 디테일한 심리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또 전체적으로 영화적 가치로 봤을 때도 굉장히 독창적인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시기적으로 이 한국 전쟁이 끝나갈 무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고 네. 또 대규모 전투가 아닌 하나의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벌인 어떤 소규모 전투를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새로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군인들을 그냥 영웅적으로만 좀 감동적으로만 그리기보다는 공포를 느끼고 좀 생존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어떤 하나의 이 생존 욕구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이 소재의 다른 영화들과는 확실히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0: 기존의 전쟁 영화

0: 대화의 틀을 깬 영화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1: 네.
0: 자, 어떤 이야기인가요?
1: 이 이제 영화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 휴전 협상을 앞두고 동부전선의 에로꼬지에서 이 남북의 교착전이 한창인 와중에 이 에로꼬지에 주둔한 악어 부대 내부에 북쪽에 스파이가 침투해 있는 것 같으니 살펴보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국군 중위 은표가 이 악어 부대로 오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관객들은 이 은표라는 인물의 시선에 줄곧 동화가 되어서 이야기를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곳에서는 은표는 이전에 북에 끌려가 죽은 줄로 알았던 친구 수혁을 만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부대에는 신일령이라는 갓 20살이 된 어린 군인이 이 부대 전체를 지휘하는 대위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 언제 끝날지 모를 이 긴 전쟁에 동료들을 거의 다 잃고 지칠 대로 지친 이 부대에는 거쳐온 기나긴 시간만큼이나 어떤 쌓아온 인간적 유대감 또한 굉장히 상당해 보이는데요. 그러다가 또 북과 싸우게 되는 순간에는 필사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 은표는 이 어린 대위의 어떤 전술과 지휘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어느 한 군인은 깊은 전쟁 트라우마로 정신병에 걸려서 이 대위에게 직접 총격을 가하기도 하는데요.
0: 네.
1: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서서히 과거에 이 부대에 어떤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그 전말이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0: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1: 관객들은 단순히 이 전쟁 전투 중에 동료들을 잃고 이제 트라우마로 이 군인들이 괴로워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서로 유대감을 쌓아왔다고 상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들은 다른 전투에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아군인 다른 부대원들을 전원 총살한 그런 과거가 있는데요.
0: 네.
1: 그 중심에 지금 대위가 된 일령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군을 좀 희생시키는 상황을 프레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 네.
1: 실제로 전쟁 중에 왕왕 발생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런 전쟁의 어떤 정말 현실적인 참상을 인간으로서 어떤 생존을 위한 어떤 불가피한 선택을 어떤 영웅적인 면모에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새롭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0: 네, 조금 충격적인 장면이다 이외에 한국 전쟁 소재 여러 영화들이 있잖아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1: 이 남과 북을 무조건 적으로 대치하는 관계로만 그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또 살피고 싶은데요. 물론 웰컴 투 동막골과 같은 영화에서도 이 남북의 인간적 우정을 그리기도 했지만 치열한 전선의 어떤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이 남북의 우정을 그린 영화는 몇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쪽 군인들이 고지를 점령하는 싸움을 이제 이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이 북쪽의 고지가 오늘은 남쪽의 고지가 되는 그런 땅 따먹기 싸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남과 북이 각각 자신이 머물렀던 이 고지 그 자리에 상대를 위한 소소한 선물을 남기고 떠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초콜릿이나 술과 같은 먹을 것들 또 편지를 고지에 묻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 사실 이들도 이제 상부의 지시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지 군복만 벗으면 사실 남인지 북인지 모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상의 설정이긴 하지만 이런 설정을 통해서 장훈 감독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치열한 전쟁 중에 또 이런 인간적인 교류가 있으니까 또 뭉클해지는 대목일 것 같은데 이런 장면에서 전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1: 네. 또 이 남북 사이의 인간적인 교류의 순간만큼은 어떤 전쟁도 국가도 또 어떤 특정한 이념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저 같은 전선에서 오랜 시간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고생하는 같은 처지의 한 인간으로만 남을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와 이념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동료애를 느꼈을 거다라는 것을 이 영화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요. 남과 북이 아니라요. 중국과 미국이 우리의 가장 큰 적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외에도 또 이러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요.
0: 네.
1: 고지 위에 시커멓게 흙인지

0: 이 시체인지도 모르게 이 주검으로 뒤섞여 누워있는 이 수많은 남과 북의 군인들을 이 주검을 풀샷으로 오랜 시간 비추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연출을 통해서 장훈 감독은 결국 누굴 위한 전쟁이었나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에서 이 고지전이라는 영화만이 품은 남다른 어떤 품격을 좀 느낄 수 있다 볼수 있고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오늘이 이제 현충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고지전 그리고 하얼빈을 좀 보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항일 전쟁 또 한국 전쟁의 어떤 영웅적 서사에서 좀 벗어나서 또 하나의 인간적 측면이 담긴 새로운 관점으로 이런 아픈 역사들을 좀 되새기면서 좀 희생된 수많은 호국 영웅들을 기려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 게다 그분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희생했기 때문이니까요. 오늘 저녁에 오늘 소개한 영화 두편 중에 또한편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영화 두편 소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진 영화 연구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수진 영화 연구가님 보내드리면서요. 영화 고지전의 전선야곡 듣겠습니다.

신세영의 전선야곡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 SF 소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구권 중심이었던 게 SF 장르인데요. 세계적인 권위의 SF 문학상 로커스상의 번역 부분이 신설되면서 한국 작품들이 후보에 올랐죠. 정보라 작가의 붉은 칼, 한밤의 시간표, 천선란 작가의 밤에 찾아오는 구원자, 김성일의 메르시아의 별인데요. 제목만 봐도 흥미롭고 재밌을 것 같죠? SF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듀오비카의 진도아리랑 포 바이올린 앤 가야금 듣겠습니다.

듀오비카의 진도아리랑 포 바이올린 앤 가야금 듣고 왔습니다. 요즘은 음악 들을 때 자주 듣는 음악을 저장해 놓는 플레이리스트를 이용하죠. 그리고 땡튜브에서도 음악 하나 들으면 내가 좋아할 만한 비슷한 음악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라디오에서 잊고 있었던 옛날 노래가 나오면 너무 반갑고 귀 기울여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최근에 우연히 들었는데 정말 좋았던 노래 있으세요? 최근 마이클 잭슨의 영화가 개봉하면서 마이클 잭슨 노래를 다시 듣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는 명곡들, 여러분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내일 오후 2시에도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나비의 꽃담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의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TV 음악 토크쇼 김준수의 아지트 진행을 맡은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저희 아지트에는요, 지금 가장 뜨겁게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이 찾아옵니다.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또 이곳에서만 나눌 수 있는 비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 제 아지트로 놀러오세요. 아지트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진짜 음악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는 6월 12일에 첫 방송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국악방송 TV에서 만나요. 그만 더질 더

임영웅의 풍류가 좋다. 희생이란 말에 쓰인 한자들은 희생이란 의미 외에 짐승이나 가축을 뜻하는 글자들이기도 합니다. 희생이란 말 자체가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치던 짐승에서 비롯됐기 때문이죠. 사람이 원하는 바를 하늘에 빌면서 그 대가로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목숨이니 제물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 희생도 결국 누군가를 대신한다는 게 핵심인 거겠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대신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목숨이었을 겁니다. 그럼 살아있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못다 이룬 꿈과 희망을 우리가 대신해서 이뤄가는 일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6월 6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조상현의 소리 열사가 중 충무공과 거북선으로 출발합니다.

이 계례와 이 강토를 지키신 성웅 이순신 장군. 그는 조선 왕조 인종 1년, 즉 서기 1545년 서울에서 태어나신 절세의 성웅이시다. 선조 31년, 서기 1598년 적진으로 뛰어들어 유탄에 맞아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오로지 충성으로 초지 일관, 곧고 발언에 굽힘이 없었던 장군이시다. 성웅 이순신 장군은 서해 유성룡의 견고로서 우수사직을 맡아 일찍히 외구 침략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군사를 조련하여 방비를 서두를 채 철갑으로서

곡선을 발명하니 형체는 거부할게요. 부각은 용머리 좌우선체 둘러보니

멈추는 것 자제로다. 앞단승에 달린 낮춘 두 가지로 쓰이는데 평상시는 닻을 내려 등박을 때 사용하고 전투가 벌어지면

구호를 품고 살을 날려 적병원 기절 총풍 살려라 가기 만부로다. 그때 외병은 남해안의 포구를 장악하자 대소병선 수백 척이 다도해를 침범하니 목포에서 충무공과 해전이 벌어질 게 오색기를 발

땅으로 갈라지며 포기하고 들어온다. 그리가 아까보면 그 북선의 혼란인가. 이제 으아하여 부하장들 바라보며 아니 저게 무엇이냐. 저런 배가 있다더냐. 한해 병석 나서면 놀란 눈을 부름뜨며 괴룡이요 괴물이요 어? 구렁이요 헌신이요. 이름들은 겁을 먹고 거리 둥절 지켜본다. 초청탄 마구 쏘이며 총과 총으로 공격.

기느냐는 개구리라 보세거다. 개놈 한놈 꼴을 봐라. 토띠구기에 꼴을 안 가서 동편 안을 바라보이며 동고구리

이리하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서북선의 위세를 떨치며 외병과 대적하여 큰 승리를 거뒀군. 해상군의 장악이 승패를 좌우하네. 외군 수병 전멸만이 화급한 사명이라 전함을 정비하여 일선을 찾아들죠. 수십 척 적병선과 사천에서 마주친다. 충무공 작전계획 신출귀모를 탁월하고 철갑선의 위력을 있는 대로 발휘하니 전선은 대파하여 오도 가도 못하는구나. 남한 연성 폐주하여 당포에서 압류하고 백여 저를 갖게 여지랴. 부딪히면 다선이요 참패거여 달아나니 충무공 가는 곳에 승전깃발을 하고 있기네. 한산도에 진교려고 연안포구 수복하여 백성을 위로하며 병력을 증강을 쪄 대전의 간을 씻고 거북선을 납포하자 수백 척 해병선단 한산도에 몰려드네. 충무공 이한 싸움 흥망을 걸어놓고 하늘에 기운을 놓고 우와

그리요.

0: 하염이 중천이라 김몰선이 백계명 대파가 수십평일 천사자는 부지계수 생포가 엄청나네 안산태 점주세 떨쳐 부산 해전 천계월조 거북선이 나타난주 유병들은 넋에 빠져 수주에게 어려부터 쥐구멍만 찾는구나 적병은 전멸되어 그림자도 볼 수 없네
1: 조상현의 소리 열사가 중 충무공과 거북선 함께 들으면서 6월 6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이자 절기망종이기도 한데요. 우리 풍류의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시겠죠?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또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모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으로 출석 체크해주셨고요. 0093님. 조용한 곳에서 흐르는 풍류가락 신금을 울리네요.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2630님. 제가 요즘 국악방송에 완전 빠져있어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채널 고정입니다. 매주 주말마다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당첨자시라 주소와 함께 인사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재방송 때 보내주신 우리 승승장군님 사연.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벌써 5월 한 달이 다 가고 하루만 남았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지만 오늘이 쌓여서 내일을 이루지요. 5월 마지막 토요일 밤 풍류가 좋다와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정성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풍류가 좋다. 더욱더 좋은 풍류, 흥겨운 풍류 잘 선곡해서 계속 들려드릴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김일구의 아쟁, 장월중선의 가야금 연주로 산조병주, 가야금 아쟁병주입니다. 아쟁을 연주하시는 김일구 명인은 가야금을 연주하는 장월중선 명인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멋들어진 호흡, 그 누구도 두 분의 깊은 이음새를 따라올 수 없겠죠. 김일구 장월중선의 연주로 가야금 아쟁병주 감상하시겠습니다.

0: 야야 흥 뭐야. 아 나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디. 아 범패는 왜 이름이 범패인 것이냐. 아 호랭이를 두들겨 패는 소리도 아니고. 아 뭔 범을 패. 깡패요?
1: 아이고 형님.
0: 아 그 범이 호랭이가 아니고 아 범어랑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교 경전들이 원래는 다 범어로 쓰여 있었다고 하던디요.
2: 뭐셔? 범어?
0: 아따 거시기고 대구 수성구 범어동 얘기하는겨? 허허이 참. 아 그건 또 어느 곳이요? 아 어떤 다른 나라 말인가? 아 난 우리말로 쓰인 풍녀 사전부터 볼란다. 네, 오늘도 풍요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서양에선 산스크리트라고 칭하는 고대 인도의 언어를 우리는 예로부터 범어라고 불러왔는데요. 불교의 의식음악을 이루는 범패도 범어 또는 불경을 뜻하는 범자에 연불소리 패자가 쓰인 이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해지는 범패 가운데 실제 범어로 부르는 노래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범패 전문 승려가 부르는 겉채비 소리 중에서도 호소리를 다 배운 뒤에야 배울 수 있는 짓소리가 범어 또는 한문으로 된 긴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들어본 호소리는 오원사구나 칠원사구의 한 시를 가사로 하는 노래였지만 짓소리는 시가 아닌 사한문을 가사로 하는데요. 가사 자체도 긴 데다 음 하나하나를 길게 뽑아내는 형태로 부르기에 40분 이상 소요되는 곡들도 있고요. 음악적으로도 매우 전문적으로 복잡한 가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72곡이나 있었다는 짓소리 중에 지금까지 전해지는 건 13곡뿐이고요. 그마저도 부를 줄 아는 범패승이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원래 짓소리는 합창으로 부르던 노래였다고 하는데요. 발성법도 억세고 꿋꿋해서 호소리에 비해 훨씬 장엄한 느낌을 줍니다.

김차식 외 여러분의 소리로 아랫역 수륙제 짓소리 옹호계 함께 들었습니다. 범패 전문 스님들이 부르는 박하채비 소리 중에서도 호소리를 다 배운 스님들만이 이 짓소리를 배울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은 불교의식도 예전에 비해 많이 간소화되다 보니 짓소리는 의식 현장에서도 거의 불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짓소리를 부를 줄 아는 스님이 몇 분 안 남아 계시다고 하니 그나마 이렇게 녹음된 음원으로나마 이 소리의 실체가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네요.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빨리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박병천의 소리 진도 식긴 구축 넋풀이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예, 아주 고덕술 불러 달려. 혼인에여서 오셨으면 혼반에다 모셔놓고 혼인에여 오셨으니.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순천심이요. 방백수령 지난 현이라 고창성에

0: 나로 남평 누에다 구지 쓴잎 삼천리 좋은 경원 호남의 어뜸 미로다 그거들은 그리고 지내보세.
1: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박기양의 소리, 김청만의 북, 단가, 호남가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은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바로 이 시간 첫 곡 맞히기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1156님 정답 김죽파 민감풍류. 아 5시 되기 전에 1부 끝곡 제목으로 보내주셨는데요. 2부 첫 곡! 2부 첫 곡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3648님 정답 보렴. 네, 정답입니다. 딩동댕. 그리고 전영민님 보렴. 사전투표 마치고 양파 캐면서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바라기님 정답 김수염 보렴. 김용호님 다재다능한 분이시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성우신 줄 알고 검색했더니 아, 저 성우 아닙니다. 네, 광주 실창극단 예술감독이시군요. 멋지십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풍류지기. 성실한 풍류지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애청 계속 부탁드릴게요. 재방송 때 보내주신 우리 승승장님도 계시네요. 목탁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도 범패일까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남도 작가 보렴이군요. 오늘도 보렴 알고 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알차고 쉽게 배워가는 풍류가 좋다. 바로 이렇게 알아가는 맛이 제 맛이죠. 풍류가 좋다. 얼씨구 좋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901님 노래 까락. 아, 아쉽습니다. 남도 작가 보렴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응모해 주시고 또 항상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멋진 우리 풍류음악 잘 선별해서 들려드릴게요.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흥겨운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박문호회 여러분의 소리 경상도 밀양 지신밝기입니다. 지신밝기는 집터를 지키는 지신을 달래고자

하는 마을 사람들이 풍물패를 앞세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풍물을 치면서 가정의 복과 안녕을 축원하던 민속놀이였죠. 오늘은 경상남도 밀양에서 전해오는 지신밝기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 나무가 땅을 넘보네 까마간 지지벌지야 부장 닦고 발을 주게 만약에 요 나무

남을 보고 버둥하지 돌이 줄을 다 매러나고 서로 보고 버둥하지 동작 기동을 가

술랑술랑 배 띄워라 물때가 점점 늦어간다 공알타공 하는 말이 꼬대줄은 떨어지고 다 줄 가장

정신에 털이 나서 사람인가 김성인가 분별치 못하겠네 공지서 딸 설한데

편지 한 장 전해다오. 편지를 서자하니 필력이 없는 거로 만개의

이제 메라차 중직이고 상준님 여살려서 이제 메라차 주양방 조선 시범도 다 된

김용호의 풍류 현장.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소개해드릴 곡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우리 음악의 자주성을 상징하는 궁중정악 여민낙입니다. 여민낙은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는 뜻을 지닌 음악으로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나라 대표 정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어제가 국가가 지정하고 두 번째로 맞이한 국악의 날이었는데요. 이 국악의 날이 6월 5일인 건 세종대왕이 여민낙을 작곡하고 그 내용이 세종실록에 처음 기록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죠. 국악의 날이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 음악의 가치와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라는 점에서 여민낙이 지닌 의미는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여민낙은 세종 29년인 1447년 용비어천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데 그치지 않고 음압과 예악 제도를 정비해 문화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당시 조선은 중국 중심의 음악체계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음악 문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이어갔고 여민낙은 그러한 문화적 자주성과 창조정신으로 탄생한 상징적 작품입니다. 여민낙의 가장 큰 특징은 장중하면서도 온화한 멜로디에 있습니다. 궁중정악 특유의 품격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권위와 위엄만을 드러내기보다 조화와 평화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느린 장단 위에 펼쳐지는 유장한 선율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여유와 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여러 악기가 서로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화합의 울림은 여민낙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궁중음악은 왕실의 권위와 국가의 질서를 상징하는데요. 하지만 여민낙은 제목부터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뜻이니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겼던 세종의 애민정신과 민본사상이 깊게 담긴 곡이죠. 음악을 통해 백성과 기쁨을 나누고자 했던 세종의 이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현재 전해지는 여민낙은 가사가 사라진 기악곡 형태로 연주되고 있는데요. 피리와 대금, 해금, 아쟁 등 전통 악기들의 깊고 풍부한 소리는 정악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며 궁중음악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민낙은 오늘날에도 공연장에서 가장 품격 있는 레퍼토리 가운데 하나로 꾸준히 연주되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여민낙의 선율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한편의 궁중음악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문화의 꽃을 피우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이상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화려함보다 조화를, 권위보다 나눔을 추구했던 여민낙의 정신은 58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여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여민락 1장 오늘 김용호의 풍류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날에 전해지는 여민락은 전체가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곡을 다 감상하려면 90분 정도 소요되는 대곡이라 오늘은 그중 일부만 함께 들었습니다. 6월 6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아이고 아쉽지만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김보경 외 여러분의 연주, 기하갑주, 뱃노래, 신뱃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 주간을 맞아 이 아리랑 이야기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한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 할머니,

0: 저는 아리랑 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그 노래 딱 하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리랑 종류가 엄청나게 많대요. 진짜예요?
1: 그럼요. 진짜고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리우는 아리랑만 해도 수천 곡이 넘는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야기할 정선아리랑은 원래 정선아라리라고 불리던 강원도 골짜기의 향토소리였죠.
2: 아, 깊은 산골에서 부르던 노래였군요. 그런데 강원도 노래인데 어떻게 서울의 경기 명창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신 거예요?
1: 우리가 그 소리 매력에 푹 빠졌기 때문이죠. 오래전만 해도 워낙 깊은 산골이라 그 지역에서만 소중하게 부르던 숨은 보석이었는데 나와 함께 무대를 누볐던 경기 소리꾼들이 그 단단하고 멋진 가락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 밖으로 널리 전하게 된 것이지요.
0: 와, 그 자체로 이미 보석 같은 노래였던 거네요.
1: 그렇지요. 정선아라리가 가진 깊고 진한 매력에다가 우리 경기 소리 특유의 맑고 매끄러운 소리결을 서정적으로 더해본 거랍니다. 그렇게 오늘날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정선아리랑이 탄생한 거죠.
2: 그 숨은 매력을 알아보고 정성껏 이어온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성한 아리랑을 들을 수 있게 된 거네요.
1: 맞아요. 땅속에 묻힌 보석을 알아보고 그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지금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로 이 할미의 목소리를 다시 숨쉬게 해주지 않았나요?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여러분에게 닿은 이 작은 이야기처럼 우리 소리가 가진 숨은 매력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참 고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들의 위로였던 정선 아라리가 세상 밖으로 걸어나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까지. 우리 소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채워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이은주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하루에 은은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정선 아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0: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새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어제 6월 5일은 우리 전통예술의 가치를 되새기는 국악의 날이었죠. 전국 곳곳에서 우리 소리가 울려 퍼지는 풍성한 국악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현충일을 맞아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됩니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고 기리며 이 시간 시작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진입니다. 2026년 6월 6일 토요일 저녁 오늘의 첫 곡은 단가 적벽부로 열어보겠습니다. 적벽부는 임술지 추칠월 김항해 적벽강 배를 띄워 이렇게 시작되는 단가인데요. 적벽부라는 작품명은 송나라 때문인 소동파가 지은 전 적벽부를 판소리조로 만든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단가는 한문으로 이루어진 전 적벽부를 풀거나 토를 달아 노랫말을 엮었는데요. 소동파가 적벽강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과거 삼국의 영웅 조조와 주유가 싸웠던 전쟁터였음을 회상하고 자연에 비해 인간이란 존재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는 탄식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열이 작곡했다고 알려진 이 적벽부는 김열한, 조상선, 박록주, 이기권 등 그의 제자들도 잘 불렀는데요. 지금도 잘 전승이 되는 단가지요. 오늘은 유성기 음반에 남은 정정열 명창의 소리로 띄워드립니다. 단가 적벽부 소리의 정정열 북반주에는 한성준입니다.
1: 임술지 주치월 김항의 직벽강 배를 띄워

송산의 다리도다 주가 눈집에 허니 백로는 건강하고 숙

만난 저도 때는 끝을 바를 몰라 있고 피피운 이내 몸은 화등선 귀에 아스라 주의 도도 하나 패쳐온 지면 우레 흔히 그 소울의 여흐여 스들 기도해

해요. 박미인이 천일반이로다 동서로 화답은님 그 소리 명명하여 무정여소 유임이요요하야 실같이 흘러

장부하는 운이겨라 조연이 이러한 요인을 생각하니 마음자가 꿈이로다 월명성유자이 남미호니 조맹도 지은시오 서망하고 동망무창 삼촌이 산조하여

한 후에 남눈은 아류간지 총눈은 일천리오 정군은 비군이라 창을 비껴

산고이 낳고 산가을을 나무할지 그하로 작을 거고 이롱으로 의실삼어 울울한 장부 뜻일 술자을 꽂어 기부유어 전지하니

관 시상사를 도돔 다들 말고 그지루를 늘어 우주를 살펴보라 쉬지가 않고 흐르나 물 간다 흔들 끊어지며 지울었다 눈들 날도 아주 소장 퇴단 말가 더없다 볼지 악시면 전지가 될수지요 변함없다 생각하면 만물의 무구인이라 강상 청풍과 산간 병원

오늘 첫 곡으로 단가 적벽부 띄워드렸습니다. 소리에는 정정열, 북반주에는 한성준이었습니다. 단가 적벽부는 소식의 적벽부라는 작품에 정정열 명창이 곡을 붙인 것인데요. 소식이 황주로 유배되어 있던 중 임술지 추칠월 기망, 즉 1082년, 송나라 원풍 5년, 음력 7월 16일에 적벽에서 배를 띄워 놀 때의 흥취를 노래했습니다. 정정열의 실제 소리가 현대판 소리와 아주 닮아 있는데요.

0: 1982년 녹음된 이 유성기 음반의 표지에 신단가로 적혀 있습니다. 정정렬 명창은 이 적벽부를 자신의 대표 단가로 삼아 자주 불렀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아으! 이렇게 추임새를 하며 함께 소리판을 만들어 가는데요. 추임새를 열심히 하면서 규명창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흥보가 중 흥보가 관아로 가는 대목으로 추임새 해보시겠는데요. 가난으로 신세한탄을 하던 흥보는 환자섬, 즉 곡식을 관에서 꾸기 위해 관아로 가게 됩니다. 다 떨어진 복색이지만 양반 차림새를 하고 체면을 차리고 길을 떠나는 대목이지요. 자진몰이로 이어집니다. 흥보가 중 환자섬을 얻으러 관아 가는 대목으로 추임새 보시겠습니다. 소리의 박성희, 복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자, 그럼 추임새 들어갑니다.
3: 나 오늘 읍내 좀 갔다 오리다.
0: 에이?
3: 읍내는 뭐 타러 가실라요? 환자 맡은 호방한테 환자섬이나 얻어야 굶어가는 자식들을 구하지 않겠소?
0: 씨고!
3: 내라도 안 줄 테니 가지 마시오. 사구 일생이지 누가 믿고 가나? 내 갓 좀 내오. 가선 어디에 두었소? 굴뚝 속에 두었지.
0: 에이?
3: 가선 어째 굴뚝 속에 두었소? 그런 것이 아니라 16년 조대비 국상시에 쓰던 백잎 간양이 단단하다 하야 돈은 없어 칠은 못하고 끓임에 끄실려 쓰려고 굴뚝 속에 두었지.
0: 아이씨고.
3: 내 도복 좀 내오. 도복은 또 어디 두었소? 장 안에 들었지. 우리 집이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0: 에이.
3: 아, 이 사람아, 달구장은 장이 아닌가?
0: 어이.
3: 흥보가 지장을 차리고 칠청을 들어가는디.
0: 시고.
3: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지리를 볼장세며 절대 떨어진 헌팔이 버리줄 종. 종매여 조세가 끈을 달았소.
0: 에이.
3: 떨어진 헌망근 가풀관자 종이 당줄 뒤통락에 졸라매고 떨어진 헌도 보실두로 종종이여 고풍에 눌러지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에이.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발짝으로 물어 의식 비식이 들어간다.
0: 시고.
3: 흥보가 들어가다 벼랑간 걱정이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수나마가 되었을 망정 반란박가 양반인디 호방을 보고 허계를 허나 존경을 허나
0: 그렇지.
3: 아서라 말은 허되 끝은 짓지 말고 웃음으로 닦을 수밖에 수가 없다.
0: 에이?
3: 실청을 들어서니 호방이 문을 열고 박생원 들어오시오. 호방 뵌지 오래군.
0: 에이?
3: 어째 오셨소? 양도가 부족해서 환자 한 섬만 꿔주면 가을에는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방 생각은 어떨런지.
0: 그러시고.
3: 박생원, 품 하나 팔아보시오. 돈 생길 품이라면 팔고 말고에. 우리 골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데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성냥씩. 서른 냥은 꼽아놓은 돈이오. 마사까지 단냥 제지했으니 그 품 하나 팔아보시오.
0: 신고 좋지.
3: 흥보가 이만하고 서 있더니 내 맞이로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도 없고 정강말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단냥을 나를 주자.
0: 신고.
3: 저하전.
0: 에이.
3: 거동을 보아라. 된 문을 철강열 원본 단양을 내어 주니
0: 좋지.
3: 흥보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 박흥보 좋아라고. 제일 처음.

0: 없어서.
1: 에이.
0: 안 쉬구나.
1: 쉬고.
0: 좋구나.
1: 어찌.
0: 돈 많아도. 돈 많아도. 돈, 돈, 돈, 돈, 돈. 돈 봐라 돈.
1: 쉬고.
0: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광으로니 다 보이고.
1: 에이.
0: 조금 있다 나눈 지화를 손에다 쥐고 보면 삼광으로니 끊어져도 보이란 거 돈 받고 또 있느냐.
1: 아시고.
0: 돈, 돈, 돈, 돈 받아, 돈.
1: 좋다.
0: 떡국 집으로 들을 가서 떡국 한 분어치를 사서 먹고.
1: 시고.
0: 막걸리 집으로 들을 가서 막걸리 두 분어치를 사서 먹고.
1: 에이.
0: 어깨를 들이고 중통을 빼뜨리고 대장부 한 걸음에 역전소는 단양이 들어올로나.
1: 시고.
0: 얼씨구나 돈 봐라.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노련이고 우리가 따가 집안이라고 해서 들어오며 우르르르르 쫓아 나와서 영접하는 게 도래올지. 계집이 사람아 당돌이 앉아서 저의 부둥이 웬지인가. 내라 이 사람 몹쓸 사람.
1: 시고.
0: 흥보마누레 나온다. 흥보마누레 나온다.
1: 에이.
0: 어디 돈 어디 돈 돈 봅시다 돈 봐.
1: 에이.
0: 도와 도와라 이 사람아 이 돈 근본을 자네가 나 잘난 사람도 못난 돈.
1: 그치.
0: 못난 사람도 잘난 돈.
1: 아시고.
0: 맹성군의 술래 밭구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 지구를 가진 돈. 부귀 공연기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1: 에이.
0: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2: 쉬워요. 오늘 함께 하신 곡은 흥보가 중 환자섬을 얻으러 관아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박송이 복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흥보는 죽어도 양반이라고 8팔자 걸음으로 어식비식이 관아로 들어갔는데요. 호방에게 하대도 못하고 존대도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인사를 했지요. 반남 박가 양반인데 아랫사람에게 존대하는 것이 체면에 안 맞지만 곡식을 얻으러 간 처지에 아주 하대는 할 수가 없어 웃음으로 애매하게 끝을 맺는 것이 흥보의 처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매품 약속을 하고 미리 5약을 받아 떡국을 사 먹고 또 막걸리 한 잔을 걸치고 당당하게 집으로 가서 가장의 허세를 부리는 흥보의 모습도 그려졌습니다. 박록주째 흥보가를 전승한 박송이 명창의 소리로 들어보셨는데요. 추임새는 배에 힘을 주고 큰 소리로 연습을 하셔야 실전에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소리꾼을 추워주는 소리이니 소리꾼이 들리게 크게 하셔야겠죠? 박송이 명창의 소리로 다음 대목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흥보가 중 흥보가 매품 팔러 갔다가 귀가하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박송이, 복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여보 마누라, 이 돈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고 육죽을 두루룸하게 11통만 쑤소. 아이도 한 통, 어른도 한 통, 각기 한 통씩을 먹여놓으니 식고증이 나서 앉은 자리에서 고자백이 잠을 자는디 죽 말고기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성냥씩 서른 냥을 준다기에 싹전으로 받아온 돈일세. 흥본바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영감

명제초랑 하나리 무너져도 소산할 공개가 인된 법이니 설마 한둘 죽살일까 제발 덕분으로 가지 마오 편영정문 군장 한 대로를 닦고 보이면 정신 골병이 든답디다

이럴 마음. 이놈의 자식들이 저희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 들은 개오 모양으로 고개만 들고 아버지 변형가시오? 오냐 변형간다. 아버지 변형갔다 왔을 때 나 담배 때 하나만 사다 주시오. 야이 우리 아들놈 같으니라고. 또 한 놈이 나 앉으며 아버지 편형 갔다 오실 때 나 풍안 하나만 사다 주시오. 풍안은 못할래. 뒷동산에가 나무 할 때 쓰고 하면 눈에 먼지 한 점 만들고 참 좋답디다. 흥보 큰아들이 나 앉으며 아버지 이 자식아 너는 왜 부르느냐. 아버지 편형 갔다 오실 때 나 각시 하나 사다 주시오. 흥보 기가 막혀. 각시는 뭐들래? 아버지 재산 없어 날 못 여워주니 데리고 막걸리 장사 헐라요. 아침 밥을 지어 먹고 백년길을 따라간다. 허유 허유 나려를 가며 신세자탄 울음온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부귀 영화로 잘 사는디. 이놈의 신세는 너희고요 이 지경이 웬일이냐. 백년골을 당도하여 쳐다보느냐 대장이요. 나려 고바보니 속정 배로구나 심상

0: 수단 사람이라 벌벌벌 떨면서 서있구나. 방울이 덜렁 사령이 야단났지. 흥보가 산문간을 들여다보니 주인들이 볼기를 막거나 흥보 수단 마음에 저와 같이 돈 벌러 온 줄 알고 차 사람들은 남은 자 와서 돈 수백 냥 번다. 나도 볼기를 까고 업져볼까? 산문간에서 볼기를 까고 업져놓으니 사령 한 쌍이 나오더니 배냥 배판지 이후에 볼기 전 보는 놈이 생겼구나. 아니 당신 박생원 아니시오? 알아맞혔소. 당신 골았소. 골다니 계란이 골치 사람이 골라. 박생원 대신이라고 와서 곤장 열대 맞고 돈 서른 냥 받아가지고 벌써 갔소. 흥보가의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그놈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가 구척이요 기운 좋습디다. 아이고 이럴 어쩔거나. 어젯밤 우리 마누라가 가지 마음 못까지요 밤새도록 울더니만은 옆집 괴세압이란 놈이 발등거리를 허였구나. 펀순애들 그리헌가 나는 가네 나는 가네 수번지나 평안히 허소 내 집에라 들어가면 엿달라고 우는 놈은 떡사주마고 달래이고 떡달라고 우는 놈은 밥에 좀 마고 달랬는디 돈이겠어야 말을 하제. 그럼저럼 당도 언니 흥보 마누라가 나오며 여보 영감 얼마나 맞았소? 맞은 장처나 좀 봅시다. 날 건들지 마라. 요망한 계집이 밤새도록 울더니만은 그것이 마전되어 엽전 한 푼 못 벌고 매한 차례를 맞았으면 인사불상 쇠아들놈이여. 흥보 마누라 좋아라 흥보 마누라 좋아라 얼씨구나 절씨구 영감이 엊그저께 배영길을 떠날 때 부대매를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 하나님 전어 비로 떠니 매하지 말고 돌아오신지 어찌까지 즐거운가 얼씨구나 절씨구 옷을 헐벗어 돈다는 좋고 굶어 죽어도 나는 좋은데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흥보도 어찌 좋았던지 절구대춤을 한번 췄겄다.
1: 흥보가 중 흥보가 매품 팔러 갔다가 귀가하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박송이 북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흥보 자식들의 우는 소리를 뒤로 하고 매품을 팔러 간 흥보가 이마저 실패했을 때의 심정과 매 맞지 못하고 돌아온 남편을 보는 흥보 아내의 심정이 모두 애달픈 가난 속에 있었는데요. 가난이 얼마나 삶을 피폐하게 하는가의 현실적인 문제를 흥보를 통해 그리고 있는 듯합니다. 아마도 예전 서민들은 흥보와 같은 심정으로 동병상련을 느끼며 흥보가를 듣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희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1부에는 판소리 토파보기, 2부에는 요즘 판소리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강소리입니다. 얼씨구!
0: 어제는 국악의 날이었는데요. 작년부터 시행된 6월 5일 국악의 날은 전통예술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국악진흥법에 따라 조선시대 세종실록 여민락이라는 글자의 최초 기록일을 기념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올해도 국악의 날 행사는 물론 국악주간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모두 함께 국악의 날을 축하하며 우리 국악 더욱 사랑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인류 무형문화유산 판소리는 21세기를 맞아 새롭게 대중화, 세계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수연 명창과 가수 초아가 함께한 판소리 수군가 중 좌우나졸 만나보시겠습니다. 수군가 중 좌우나졸, 소리의 김수연, 초아, 연주에는 김주홍과 노릇마치입니다.
2: 용왕이 분부하시되 여봐라, 토끼를 빨리 잡아드리도록 하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으니

하루다. 연왕도 500금으로 죽은 듯이 사셨으니 너를 산채물 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전금상을 안 해주랴. 긁어라 우우.

0: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뭐예요?
1: 오, 그게 수구 나녀라는 것이다.

0: 수군가중 좌우 나졸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에 김수영과 초아, 연주에는 김주홍과 노름마치였습니다.
1: 여보시오, 내 문자통궁 굴어나갑니다. 봄은 홍하니 홍하는 백발이오, 맥피 왕토이오, 거석이 홍하니. 출가하면 의인이오, 어동 육서 좌포 우에 홍동백서요. 567 두루 순순이요. 135 대감이요. 명기 유적은 전라 가명 전주로다.
0: 판소리 토파보기. 토파보기는 샅샅이 훑어가며 살핀다는 순 우리말입니다. 어려운 판소리 사설이나 용어를 차근차근 이해해보고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는 만큼 들린다. 판소리 지식 한 스푼. 판소리 토파보기. 오늘은 적벽가 중 앞부분에 나오는 삼고초려 대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삼고초려는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 세 번 초당으로 찾아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삼고초려 대목은 중고제 명창들이 잘 불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나중에 동편지에서도 받아들여 지금은 적벽가 앞부분에 고정적인 사설로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진양조로 부르는 이 대목은 당당한 유현주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관우 장비와 함께 새 장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당한 유현주는 신장은 칠척 오촌이요, 얼굴은 관옥 같고 자고 기이하며 수수과슬 영웅이라. 당당하게 서 있는 유현주, 유비를 가리킵니다. 신장이 칠척 오촌이라고 했는데요. 칠척 오촌은 우리가 쓰는 센티미터로 약 226cm 정도입니다. 키가 실제로 이렇게 컸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 척이 30cm 정도니까 지금 현재는 꽤 큰 키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관옥 같다 할 때의 관옥은 머리에 쓰는 관 앞을 꾸미는 옥을 얘기합니다. 즉 남자의 잘생긴 얼굴을 비유해서 일컫는 말이고요. 유비 생김새 중에

0: 귀의 모습과 팔의 모습이 상당히 특이한데요. 이 모습은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고기하며 수수과슬, 이 말은 두 귀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을 만큼 크다, 즉 귀가 크다는 말이겠고요. 수수과슬은 손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온다, 즉 팔이 길다, 이런 모습을 가진 영웅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로마상에 앞서시고 할 때 정로마는 이마에 흰 점이 있는 명마를 가리킵니다. 정로마 위에 타고 있다는 모습이죠. 그래서 당당한 풍채의 유비는 큰 키에 얼굴이 잘생겼고 두 귀가 크며 팔이 길어서 무릎에 아래까지 내려오는 모습의 영웅이다. 정로마를 타고 앞에 서 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우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그 뒤에 또 한 장군의 모습을 보니 신장은 구척이나 되고, 여기서 구척도 큰 키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앞에 유비가 7척 5촌이라고 했으니까 관우의 키가 더 큰 것이죠. 봉의 눈 삼각수, 봉의 눈은 봉황과 같은 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삼각수는 두 뺨과 턱에 난 수염이 삼각형을 이룬 긴 수염을 가리키고요. 청룡도 비껴들고 적토마상에 두려시 앉은 거동, 운장의 위세가 분명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청룡도는 청룡 언월도를 가리키죠. 옛날 군대에서 쓰던 긴 칼인데요. 초승달처럼 생긴 날을 끝에 달았습니다. 관우가 쓰는 칼은 칼날을 청룡이 물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룡도라고 했습니다. 이 청룡도를 들고 적토마 위에 앉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또 한 사람을 보니 신장은 팔척이요, 얼굴이 검고 제비턱 쌍고리 눈에 사모장창을 눈 위에 번뜩 들고, 얼굴이 검고 턱이 제비 모양으로 생겼고 눈에 쌍고리가 있다. 이게 이제 장비의 모습인데요. 장비는 눈동자 둘레에 흰 태가 있는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모장창은 창끝이 뱀의 머리처럼 세모꼴로 된 긴 창을 가리킵니다. 세모마상에 당당히 높이 앉았다, 이렇게 장비를 묘사했는데요. 세모마는 갈기의 털이 아주 가늘게 나 있는 말을 가리킵니다. 이 세모마를 타고 당당히 높이 앉아서 산악을 와그르르 무너낼 듯 세상을 모두 안하에 눈 밑에 내려다보니 익덕일시가 분명구나, 장비가 분명구나,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설을 가지고 있는 삼고초려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설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적벽가중 삼고초려, 소리의 송순섭, 복반주에는 박근영입니다.
1: 당당한 유현준은 신장은 칠척오촌이요, 얼굴은 관우 같고, 자고기하며 수수과 슬령이라 정로마상에 앞서시고 한 장군어위는 보니 신장은 구척이나두고 봉어눈 삼각수 청룡도 비껴들고 적토마상에 뚜렷이 거동

0: 지혜가 분명하고
1: 지혜
0: 그 뒤에 또한 사람의 위너를 보니 심장은 8척이고 얼굴이 검고 지빛에 쌍고리 눈에 사무장창을 눈 위에 번뜩 들고 시모마상에 당당히 높이 앉어 산악을 와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원하에 내려다보니 나의 길씨가 분명구나. 이때는 근한 8년 청춘이라 와룡강을 당도하니 경계무궁 비의허구나. 산불고이 수려하고 울심이 증청이오. 지불과행이 평탄하고 인불대의 무성이라.

교치로다. 삼백포용한 구름속에 잠겨있고 찬송은 천고절 푸른 빛을 띄었더라. 시문에 닫아라 문을 두다리며 동자야 선생님 기웁시냐? 동자 여짜오드 선생 기웁선 박릉의 초주평과 영주의 석광은 연암의 맹궁이며 매일 서로 버시되야 강호의 백띠와 선유타가 인간의 파돌 뒤로 나가신 지 오래이라. 현덕이 이른 말이 선생님이 오시거든 한종실 유황숙이 배우러 왔더라고 잊지 말고 여쭈어라. 동자 다려 부탁하고 신야로 돌아와 일삭이 넘은 후에 두 번 다시 찾아가서도 못 배웠고 수삼사 기낸 후에 현훈 녹백으로 예물을 갖추고 관장과 삼고 초려 찾아갈지 남양중중 당도하여 시문을 두다리니 동자 나오거날 선생님 기옵시냐?

이나이다. 판소리 토파보기 오늘은 적벽가 중 삼고초려 대목을 살펴봤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적벽가 중 삼고초려 대목이었는데요. 소리의 송순섭, 북반주에는 박근영이었습니다. 유비와 관우 장비의 모습을 그렸지요. 첫 번째 제갈량을 찾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새 인물에 대한 묘사와 남양 와룡강의 제갈 공명의 초당 경치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서영도 편곡의 김유리 소리로 육자백이 띄워드립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0: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악방송 어플 앞에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일러 스텝 점고를 하신 난디 매력 발산 진행자 박학다식 GMC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동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용모출중 음양도사 삼섬옥수 김감독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이피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이 한참 스텝 점고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1: 주말 저녁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오늘의 판소리도 들어보고 판소리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판소리와 크로스오버, 영화와 연극, 뮤지컬 등 무대를 넘나드는 경계 없는 소리꾼이죠. 이봉근 씨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남원 출신인 이봉근 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판소리 부문 금상을 비롯해 2020년 KBS 국악대상 대상을 수상한 소리꾼입니다. 묵직한 전통 판소리는 물론 재즈와 대중가요를 넘나드는 창법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영화 소리꾼에서도 주연인 소리꾼 학규 역을 맡아 깊은 인상을 남겼죠. 이봉근 씨는 판소리를 단순히 보존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현재의 언어로 소통하는 생생한 예술로 여기고 2002년부터 용감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리꾼이자 배우로 때로는 대본을 쓰는 작가이자 연출에도 관심을 가지고 소리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을 읽어내는 소리꾼으로 활동하고 있죠. 몇 년 전부터 박동진 명창의 충무공 이순신전을 복원해 새롭게 선보인 창작판소리 이순신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 거제도에서 이순신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판소리를 중심축에 두고 다양한 장르와 협업하는 가운데 갇혀있는 소리꾼이 되기보다는 무대 위에서 도전과 시도를 멈추지 않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소리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봉근 씨가 추구하는 방향인데요. 판소리를 대중에게 새로운 매력으로 선보이는데 진심인 소리꾼 이봉근 씨를 대표하는 음악이죠. 판소리 적벽가를 재즈밴드와 협업해 새로운 시선과 현대적 어법으로 재구성한 이봉근과 적벽 앨범 가운데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나라 조조와 오나라 손권 주유가 대치하는 장면을 그린 청독입니다. 소리의 이봉근, 연주의 재즈밴드 적벽입니다.
2: 현덕이 공명을 치사하고 주유 용병 간심자로 번구를 내려서니 동남풍이 점점 일어나는구나.

적벽강조주는 장대상가 곧비언제장 그물 어루머진역 이봐

나안상 징안상 파리안상 기두상 호두싹 새약두상

오늘 요즘 판소리 시간에는 경계를 넘나드는 소리꾼 이봉근 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이봉근과 적벽 앨범 가운데 한 곡인 청독이었고요. 연주에는 재즈밴드 적벽이었습니다. 이봉근 씨는 올 한 해도 음반 준비와 정동극장과의 협업, 통영 연극제 폐막 작품 참여 등으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통을 지키는 뚝심과 더불어 대중에게 다가가는

0: 유연함이 공존하는 이봉근 씨의 새로운 작품들을 최판사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예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보유자 김청만입니다. 얼씨구!
0: 이번에는 춘향가의 눈대목 어사출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문화의 집에서 공연되었던 전인삼 판소리 춘하추동 중 공연실황인데요. 어사출두 대목 보내드립니다. 소리의 전인삼, 연주의 퍼커션 장재효입니다.
2: 기대사도 춘향자든 방 안에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그 있는 날 일찍 나가 서리중방 욕조를 튼실히 단소구해 이날이 봉관사도 생신잔신 날이라 그는 관장네들이 모두 모여드는디 날이 늦지마 허여 모여들겄다 이 덧날 병명의 관문 앞을 들어서지 본관 생신잔시 광활 눈 높은 누가 구름 같은 얘기하자 벽곡 원업해졌다 그룹 수령이 오신 난데 손창군수 곡과 군수 임실령과 문봉영장 불의양과 곡성원 자리로 흐드려올 때 일사지 밭종지들은 서듣다고 경제소리가 진동할지 의사도 들어서며 아래여라 아래여라 서령 아래여라 여쭈어라 여쭈어라 급창아 여쭈어라 지내간과 땡으로 발뿌리 사망으로 이런 잔치 만났으니 음식이 너머니 달라 아래여라 여쭈어라 사룡으로 달려들어 이 낙반 이리 가고 전 양반 저리 가고 금식을 얻어 자시려 가서 감상적을 찾아가오 의사 또 기가 막혀 이놈들 날 봐라 개동 군령에 흔도복 찍고 새도봉으로 줄줄한 이 띠리 죽일 놈들 금난장교 눈발차게 어사또 광활로 높은 누각으로 뛰어 올라가 기둥 하나는 빡 잡던지 이놈들 날 빼가거라 이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 몇 년만 죽을 줄 모르리라 소창하잔 동행이며 좌우야 금난장교 우르르르르르 달려 들어서 인양반 내려가오 그대들은 발자가 좋아 국록을 자식은요 양반 이자는 동품이언을 하인들을 시켜 이대지 곤욕을 보이니 장차 후안을 면치 못하리라 운봉이 들으시고 내어봐라 그냥반 그 보안이 양반이시 분명구나 말 속으로 모셔라 의사 또 운봉 옆에 앉았을 적어 마침 음식상에 들어오는 뒤 의사 또 앞으로 상이 올듯 하다가 다른 데로 세고 세고 하거날 의사 또 시장 중에 허침만 무수히 샘 쥐고 앉아 문자를 했었는 뒤 경술모예요 흐리구로구 운봉이 듣더니 내어봐라 천양반 앞에 잡술 상 하나 갖다 드려라 의사 또 상을 짜는디 어쩐 일인지 꼭 이렇게 짰던가 보더라 못 떨어진 게당 반대 대구리 안접시 콩나물 대구리 안접시 멸치 대구리 안접 뜯어먹도 몇다고 팔팔 당주와 그릇 갖다 주면서 와서 먹고 속과 잘리쇠 아 이놈들이 나를 뜬기로 하는구나 어? 고시래를 호지랄이 이놈들이 어? 의사 또 운봉 옆으로 가 바짝 다가 앉았을 적어 마침 그 운봉이 갈비를 안 대자 하시는데 의사 또가!

40선 꼭지시로 붙이는 우구역구를 콕! 뭐 깜짝 놀라! 아이고 웬일이오? 그 나도 그 상에 갈비 한 대 이리 주시오. 아이 양반아 갈비를 달라면 이건 쇠갈비를 달라지 나무 생갈비를 때로 달란단 말이오. 내 여봐라! 에, 이 양반 상에 갈비 좀 갖다 드리라. 많이 갖다 드리, 많이 갖다 드리. 이 장난을 해놓으니 잔치가 될 리가 있겠느냐. 본관이 화를 내어 그 운봉은 공연한 거린을 정하여 좌석을 물남겨오리. 우리 관장네 노는 자리에 그리 없어 무면이 우리 그랑기 십지우시다. 만약 못 짓는 자가 있거들랑 곤장을 몇 대씩 때려서 내 죽기로 하미었다 하오. 그 말이 옳소. 그런 문자는 내가 낼 것이오. 기름고 높을고 없다 하오. 천서조와 기름고 높을고. 의사 또 운봉욕부를 콕. 너이 깜짝 놀라. 또 이건 웬일이오. 나도 부모 은덕으로 전작권이나 읽었으니 그런 기다라봄이었다. 아이 양반아 글씨 글단단 말은 좋지만은 너무 옆구리여 참 나갔어요. 내 여봐라. 이 양반 앞에 필연 갖다 드리라. 의사 또 일필 휘지야야. 운봉 무릎 밑에 넣어놓으며 지내가는 과개그거리 오죽하겠소. 고칠 때 있으면 고쳐가면서 보시지. 자, 이런 과객이 주육을 보시하고 가니 은혜 백골 난망이요. 그 은혜는 조금 있다가 내 본관한테 갚아드리지요. 왜 가시려고? 예. 아, 이런 거린들은 그저 오란디는 없어도 항시 바빠요. 떠날 테니 그 운봉은 이후에 또 만납시다. 에? 의사 또 떠난 이후로 운봉이 그를 펴보다니 깜짝 놀래. 곡성장을 불러 같이 그를 왜 이러는데. 금연미주는 천인열이오. 옥반가요. 만성구라 총우 낚시.

원성군아, 큰일 났다! 이곳 속에 벼락 들었어. 우리 조선이 막히더니 어서 어서 떠납시다. 여보 봉관장! 봉관장! 나 떠나야겠소. 아니 운봉령 양편왕만 웬일이오. 아 대부인께서 낙태를 했다고 곧 진결이 왔소. 아니 노영 대부인이 금년에 춘추가 얼마인지 낙태를 했단 말씀이오. 금년에 여든아홉 살이오. 아니 여든아홉에 무슨 낙태를 했다고 하필이 서두르시오. 아니야 나 낙태가 아니라 낙상이란 말을. 겁전에 잘못 옹선되고요. 곡성이 같이 떨면 나도 떠나야겠소. 아니 곡성장은 왜 이러시오? 나는 오늘 악질증 나요. 아 그럼 관가에 가서 약을 가져오라지요. 하하 악질이 아니오. 운봉하인을 부르고 곡성하인을 부르면 야 난이나 컸다. 그때 옆에 이파리 반 사람 하나가 칠청으로 달려와 무슨 문서를 내놓고 말없이 가버려. 아전들이 들고 보니 의사 또 비관이라. 아전들이 칠세가야 황할루로 달려들 의사 또 비관. 올려놓으니 좌상에 모인 수령네들이 혼이 없고 본관이 비관을 펴볼 적에 수정기가 나는구나. 남은 무사 친집 개탁이라 하여간을 똑 내어보니 허여수대 본부수리 행각 창색 진율감색 착한 예수 거행령이 성령을 삼직불에 거장상 사백수부로 고삼국을 넣어라기 손고량 시지우고고 동안의 소리에 자로 감색을 자정하라. 공약이 불러서 갖고 와지 대토소원 불러서 결정이 오르냐 전대동서 불러서 미가 줄이고 권장을 불러서 군목과 간막 육재기 불러서 건설을 제피고 공방을 불러 기생을

아주 삼박구로 성나서서 사면을 살펴보니 정말 역조 수십 명의 구경군에 섞여서 문둥상 들어서 의사 또 눈치를 볼지 눈 한번 끔쩍 발 한번 동구르고 푸채칫 땄다가니 사면에서 역졸들이 좌우에 호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소리, 강산 무너지고 부족이 된 끌린 듯한 전조목이 그저 헐바! 그래도 떨어진 나는 문에서 출두야 풍문이 와서 번뜻 동사하면 출두 소리 잔지가 진동한다 뇌몽집에 앉혀놓 후닥닥 뚝딱 삼방

0: fracasó. ¡Ya, cállate! ¡Salíllo! ¡Cállate! ¡Salíllo! ¡Salíllo! ¡Salíllo! ¡Salíllo! ¡Salíllo! ¡Salíllo! ¡Salíllo! 간일고 용수 주고 간일고 소방 쓰고 여산보다 딱딱마여 지구마여 상토 받고 임길년 가면 절신노여 봉석 쓰고도 망하고 구례연 가면 본인이라도 대기하고도 망하고 운봉영장은 말을 거꾸로 타고 여봐라 바보야 말이 왜 되물려져 아가니 돼요 원방으로는 아니가 그 사돈님 앞으로만 그죠 빠졌다 들어갔니 이것이 웬일이니 웃다 말을 거꾸로 타겠소 옳게 타시오 아이고 맞지 옳게 타먹느냐 이 타급은 파니 말 머리만 쏙 빼다가 얼른 돌려서 뒤에다 붙여라 나 좀 끝다 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사령은 나 말 길고 좀 와 웅행 웅행 웅행 웅행
1: 춘향가중 어사출두 대목을 들어보셨는데요. 2015년 한국문화의 집에서 공연된 전인삼 판소리 춘하추동 중 동에 해당하는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특별히 퍼커션의 장재효였고요. 소리에는 전인삼이었습니다.
2: 둥둥둥 내 사랑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1: 오늘은 현충일 특집으로 특별히 적벽가중 군사설움 대목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현충일은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 장병들의 호국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추모일입니다. 군사들의 애환을 노래한 군사설음 대목으로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다시금 빌어봅니다. 판소리 적벽가중 군사설음 대목 소리의 박동진 북반주에는 이정업입니다.
3: 한 군사 나시더니 너는 부모를 위하여 설음이니 효성도 지극하지만은 너 전장에 안 죽겄다. 그렇지만 너는 안정돼.

서름만 하려면 이도 안 낫다. 너희 내 설정을 들어봐라. 너희 내 설정을 들어봐라.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무 곳에 동심으로 흔들 곳에 상가도 온 힘이 지한건 터로 설정 일지암 현조의 기급서 섬매일 부부가 한산 왔다오리지 마누라가 은가공급 따드린다 명산내 철을 욕신나 고이며 촉상서 왕사 성불본 설미정님께 누구마 저집 즉기와 칠성 불공단원 불공

춘모녀가 잘좋은 허유허유라니며 지금 정성 들이니 공돈 달비 무너지며 신돈남이가 꺾어지라 십생채운 배설째 성구적 부자하고 활불전불시거구 예불중업시거구 목불식 백색이라 십색을 굳게 재해다니 하루는 해북금이가 있더구나 아이고 배야.

우선이바로 운미중그단 세 가지 따으리라도 반가울 때 아들을 낳았구나 열순이다가 떠와 들어서 따으를 어리전이었고 온종통을 다 가리고 삼칠일 지낸 후에

웃느냐고 애비숙여 마른 검찰이고 탄성건 논일 쪼고 옥골놈에다가 금돈을 채여 강불 사서 껍줄을 벗겨 손이 틀려 빨려보고 쥐암중감 얄깡얄깡 질끈질끈 서울 갔다 온 길에 밤만 돌균서다 사주강 맨때 못했더니 빨리 간던지요 쥐가 들랑 달랑 닦아먹고 밤만 돈을 남겼구나 챙길놈에다가 달달 볼까 하고나 가고 둘이 먹자 둥둥둥 내 딸아 주야 사랑해 정웅이 다시 깨끼 또였느냐 뜻당긴던 이날지 햇불이 번듯하며 민국당 백성도 적격강은 싸움 가자 나오는 자외는 솔직하니 갈 수가 전혀 없더구나 사당부는 주라고 놓고 동구 제빼로구구 진여그 제표지 강건한 내 새끼와 알뜰한 우리 안에 내 손을 부여잡고

찢어가면 언제 와요? 말이 전쟁하다가 하던데 어때나 다니고라던가 생일을 아직 그곳은요 그 잡혀와 우리 장 재미텔로냐 언제나 다시 고향을 가서 그리굽던 야식을 품이 안고 아을까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던 우르르니 한군산 아시더니만은 너는 전장이 죽어도 지사진의 질민이나 이신이 관계없다 너네 스름

나는 부모와 일찍 존신하고 이르가 친척 보이지 없어.

철가는 줄 모를 저거 불화대한 위는 솔직 민국당 백성들아 척격강은 싸움가자 천지 나를 끄대니 아니 갈 수가 없더구나 군복 입고 전립을 쓰고 장대 끌고 나오는데 우리가 내 나를 못더니 벗은 발로 날려주도 나의 목을 덜컥간들 말 나도 가요 나도 가요 이 발창 춘철은 열어 나 혼자 멍 이정은 두고 양을 가려시오 내 마음이 어떠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보자 허허 마누라 우지를 아시오 사람이 세상을 생겨났다가 현장 출신을 못하고서 죽은 현장 부철 예각

서서 달래도 아니 듣고 화를 내도 가지 든든구나. 잡았던 손길을 예호제 저따를 찍어서 천장을 따왔지나. 아무리 가자 해도 함정에 빠진 법이오. 그물이 얽힌 우익이라 어느 때나 고향

얼굴 얼굴고 반다가는 놀래가 그 보러 볼까 이리간요 흐름어른이 또한님이 내다리며 대체 처자라 하는 것은 전간 전장하는 니는 그 불가무진이라 너희네 소름을 들어 내내 소름 들어봐라 나는 나무 15대 독신놈이 열다섯 살이 장가들어 스물다섯 살이 상처고 서른다섯 살이 구군 하여 살줄 다리라 보네 따지만 대결 기억을 왔더구나 일시 기계를 다 자린다 장풍건이 필요말게 이좌수 초만장 박도령 쌍을 정이 공도령 안판마포 꽃사등이 등지우구 정통양함진하이비 지방 중도논 죽여 체력을 들겨서 내 삼천란 상강으로 밤수에 따가

날도 둘째 가진 반장 전역법을 단단히 먹은 후에 이경 중간이었던 아따 우리 집 마누라 빈신부가 들어 온다 명종이 등등하고 청종이 짓들었다 한번 훑어보니 두개 공상비어천이 가진 태물 머리에 꼼꼼해오냐 청삼이라 처삼촌댁 처남댁 등밀거리음 밀거니 그늘 그리고 들어와서 겁마지간 천우고 떼나가도 슬그머지 떠가니 마누라 혼자 간여구나 담배 한 대를 얼른 먹고 가만히 살짝 뒤로 돌아가서 뒤로 허리를 얼른 안고 좁도리 원 3월 9일

지금 너희 민국당 백성들아! 난리야 났다! 장경 깜짝고 멀가지야! 나오는 너희는 솔직히 말할 수가 없다구나. 언니 좀 저거뭘 먹고 마누라도 내가 띄워놓고 왔는데 이건 어때라고 여긴 가슴 그리 뜬바래를 불끈하고 또한 무산하시더니 저런 때려 죽일 놈이 있는가. 어 이놈아, 위부모 5년 후에 보처자라고 하였는디 부모 동생 생각지 않고 가속만 생각하니 전장이 무리한입니다. 내 저놈 등밀어 장박기 내몰아. 저님이 나가면서 허허 저희들은 정남정이 덧붙이기 아들놈들이 문행이로구나. 한 군데서 펑거지가 우는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르니 묵군사 야들아, 천지 개벽 후에 벙치가 우는디 봤냐? 허고 벙치 꼭지를 뚝 떼고 보니 새끼 손꾸락 운마디만 한 군사가 우는디. 예, 너 애정한 부모가 보고 싶냐? 어찌서 우냐?

여보 시원해스러면 만군 중에도 없고 억대칫서에도 없어 내 슬럼벌 들어보오 내 슬럼벌 들어보시오 이 모임이 전장은 바울 쩌고 놀러란 주석도 하나 선반누가 울증 웃고 깜짝 잊어버리고 나왔더니 잠을 자도 생각나고 밥 얼만 가도 생각이 났어 그래서 우는 있다 묵군사가 태수을 쩍 또한 놀면 나시면서 후배의 깻마을을 한다 이놈 혈름 다듬거라 혈름들을 다듬거라 목장 부르고 난 살아야 그리질라 입고 나마 하필 연처자라 막지양강지하는 동가을에는 속 우리 모임이 군사되야 제리 연장은 나왔다가 분명을 못잇 루군사 속장 없이 또 돌아가면 북군람들 아니 한자 누워 삼정

목군사 그 말 듣더니 너 진실로 충신이 아들이다 해줘서가 황도령이나 표 써줄 것이니 뒷꼭대기다 붙이고 댕기라 이 실업의 아들놈 인사줘서 같으니라고. 이리 한참 울음을 우는디 또 한 군사 나시더니 호기 있게 말을 하는디 예 이놈 저 이놈 다 들어라. 우리 병마는 백만이라 인성 헬절들 당하리 금일 혹은 즐겨 놀고 명일 싸금 한 사가지야.

조원섭 대공원 괴제 병군나 서부 개정 순수 쌍음 만상천하를 거군나 헌주백기지 쌍음 동남풍의 벌 불면을 유팅한다 직종쌍음 공성진 퇴하고지고 동안돌미 내다리며 누구들 지금 술 잘 먹고 밥 잘 먹고 재담 자라고 장담 자라고 실담 배담 농담 허담 급담을 하지만은 명일 싸움 실사든 장성부를 갈 수냐

여인이라 최재덕 흑망선이라 승부간이 다 죽을지 익사 양사 전사만사 급사 운사 직사 행사 풍사 모두 내 하을

0: 오늘은 현충일 특집으로 군사들의 애환을 노래한 군사설움 대목을 긴 호흡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에는 박동진, 북반주에는 이정업이었습니다.
1: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3: 최판사의 명판결.
0: 오늘 최판사님께는 희대의 사기꾼 아니고 조선 최고의 사업가인 봉이 김선달 씨가 찾아왔는데요. 무슨 일이실까요? 에헤이, 제가 옛날에 대동강물을 꽤 팔아 재미 좀 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 시대와 어울리는 장사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을 뿐인데 쇠고랑을 차게 생겼지 뭡니까? 최판사 양반, 제 얘기 좀 들어보시고 판단을 좀 해보십시오. 제일 좀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면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로 모실 수도 있고 뭐 하니까 신경 좀 써달란 얘기예요. 때는 바야흐로 월급만으로는 불안한 시대 아닙니까? 모두가 엔잡, 부업 강박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게다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AI의 등장으로 사람들 사이에는 불안과 희망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홍익 인간의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월 1,000만 원 자동 수익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법을 그냥 알려줬는데 왜 다들 사기라고 아우성인 건지. AI만 있으면 월 1,000만 원 벌기 어렵지 않아요. 클릭 몇 번이면 월 수익 보장이고 하루 30분 투자면 경제적인 자유 보장. 무료 특강으로 시작하니 부담도 없지요. 이렇게 좋은 걸 그냥 막 알려주는 나한테 사람들은 AI 성공팔이 고액 강의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아 왜들 이러시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난 억울하니까 이 억울함을 좀 풀어줘 봐요. 아이고 김선달 씨, 대동강물 팔아먹을 때부터 알아봤는데 이제는 허울뿐인 AI 강의를 팔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무료 강의로 입문을 시켜놓고 실전반에서 마스터반, VIP반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수강료를 받으셨죠? 정작 돈을 번 사람들은 수강생들이 아니라 김선달 씨 혼자가 아니었냐고요. 그런 행동이 등골 브레이커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최판사님, 이 양반 정신 좀 차리게 단단히 혼내주십시오. 이보세요, 김선달 씨. 사람들의 불안과 조급함을 이용해 허황된 꿈을 팔아먹겠다는 그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클릭 몇 번이면 부자 된다고 해놓고 그들이 클릭한 건 결제 버튼뿐이었으니 이는 희망 고문이자 사람들의 지갑을 날치기한 범죄와 다름없습니다. 월 1,000만 원

도장이라 떠들어놓고 정작 본인 배만 불린 죄를 묻겠습니다. 앞으로 3년간 입으로만 떠벌리는 강이 대신에 강도 높은 노동형을 선고하니 쉽게 돈 버는 법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법부터 배우시길 명령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보리를 베고 모내기를 시작하는 절기 망종인데요. 초여름이 무르익어가는 때이기도 하죠. 저 들판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보리를 거두고 누군가는 새 모를 심으며 또 다른 계절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삶도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심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흘러가는 계절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소리를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오늘은 여기서 여밉니다.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0: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은 안 좋은 데가 있어. 그런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갑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두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거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은 병을 얻게 돼야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 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많이 쓱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2: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나이를 죽여 마땅하도 양국 가치를 생각하야 죽이던 난건이와 내가 수다를 내고 와라 가는 배한 뭐 모르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M 국악당의 서인아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충청과 영남 지역의 공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4월 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제33회 정기연주회 2026 신춘음악회 공주 화음으로 피어나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은 1997년 창단했습니다. 정악과 민속악 등 전통음악은 물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창작 국악 관현악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제43회 정기연주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원영석 교수가 객원주의를 맡아 관현악 5곡을 연주했습니다. 오늘은 방송시간 관계상 4곡만 전해드릴 텐데요. 첫 곡은 손다혜 작곡 국악관현악 하나의 노래 애국가입니다. 최초의 국가인 대한제국 애국가와 올드링자인의 선율을 사용한 임시정부 애국가, 오늘날의 애국가까지 세 곡을 엮은 기악곡입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에 굴곡진 근현대사를 거쳐간 이들이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대한민국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다혜 작곡 국악관현악 하나의 노래 애국가를 충남연정국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작곡가 손다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작곡가를 졸업하고 국립극장 상주 작곡가를 역임했습니다. 손다혜는 제72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서 마지막 여성 광복군이었던 오희옥 애국지사께서 임시정부 애국가를 부르시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 장면을 감명 깊게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작곡가는 독립운동을 펼치는 가운데 외롭고 위태로웠던 상황과 독립군들의 독립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그렸습니다. 대한제국 애국가는 1902년 당시 군악대 지휘자였던 독일인 프란츠 에케르트가 작곡했습니다. 본래 가사는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로 시작하는 63글자로 되어 있고 곡조는 F단조 4분의 3박자입니다. 애국가로 제정된 후 많은 공식 행사에서 연주되었지만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해 금지곡이 되었지요. 이후에도 만주, 미주 등지로 망명하신 분들은 이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서곡 역사를 여는 서막은 대하쟁의 서정적인 선율로 시작해서 다른 악기들의 화음이 점층적으로 쌓이며 확장됩니다. 다음 임시정부의 국가였던 올드랭사인은 스코틀랜드 민요로 알려져 있죠. 영어 올드롱신스의 스코틀랜드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이 곡은 영미권에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부르는 축가로 쓰이고 있죠. 마지막 오늘의 애국가는 안익태 작곡으로 1935년 12월 28일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처음 발표했고 1945년 해방과 함께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되었습니다. 손다혜 작곡 국악관현악 하나의 노래 애국가를 원영석이 지휘하는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손다의 작곡 국악관현악 하나의 노래 애국가를 공주시 충남연주원 국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곡은 이정호 작곡 정가를 위한 국악관현악 별안입니다. 정가풍의 남녀 이중창 곡입니다. 원래 실내악 편성의 곡이었는데 관현악으로 편성되어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정호 작곡 정가를 위한 국악관현악 별안을 박진희와 이동영의 창, 원형석이 지휘하는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정호 작곡 정가를 위한 국악관현악 별안을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인 박진희와 이동영의 창,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별안은 조선시대의 뛰어난 예인이었던 기생 매창의 시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곡은 매창의 이화우 흩뿌릴제, 규원, 별안, 그리고 그녀의 정인이었던 유희경의 도중억 계랑, 이렇게 네 개의 시조를 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중억 계랑은 길에서 문득 계랑을 생각한다는 뜻이죠. 계랑은 매창의 다른 이름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천민이었던 유희경이 의병을 일으켜 참전한 후 매창과 유희경은 기약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리운 마음을 시로 적어 주고받았습니다. 이 곡은 그중 네 시조를 엮은 것입니다. 이 중 이화우 흩뿌릴제가 가장 유명하죠. 이화우 흩뿌릴제에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오매. 다음 곡은 김대성 작곡 국악관현악 금잔디입니다. 2019년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위촉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월북 작곡가 리건우가 김소울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 금잔디에 작곡가 김대성이 요동지방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고구려의 기상과 혼을 함께 담아서 서정적이면서도 한민족의 역동적인 힘과 대륙의 기상을 표현한 곡입니다. 김태성은 지영이 명인의 올림체 장단을 변형해서 후반부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금잔디는 2019년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내셔널 앤 인터내셔널 공연에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이 곡은 노랫말 없이 관현악곡으로 쓰였는데 리건우의 가곡에서는 김소월의 금잔디가 불리지요. 가곡 금잔디 작곡가 리건우는 함경북도에서 출생하고 일본 고등음악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심 산천에 붙는 불은 가시님 무덤가의 금잔디, 봄이 왔네 봄빛이 왔네, 버드나무 끝에도 실가지에, 봄빛이 왔네 봄날이 왔네, 심심 산천에도 금잔디에. 김태성 작곡 국악관현악 금잔디를 원영석이 지휘하는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태성 작곡 국악관의 낙 금잔디를 원형석이 지휘하는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마지막 곡은 홍정희 작곡 양금 마두금 협주곡 바람의 노래입니다. 바람의 노래는 본래 몽골 전통악기인 마두금과 양금을 위한 협주곡으로 몽골 전통민요 선율을 중심으로 창작된 곡입니다. 2011년 양금 연주자 윤은화의 요청으로 양금 협주곡으로 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창단 10주년 공연 이면의 숲을 거닐다에서 개작 초연되었습니다. 이 곡은 넓은 초원에서 마음껏 달리는 말과 바람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은화는 본인이 직접 개량한 양금으로 빠른 템포의 화려한 테크닉을 선보입니다. 마두금은 몽골어로 모린호르라고 하죠. 모린호르를 연주한 프레부크 문쿠지는 연주를 하면서 전통 발성법인 흐미로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작곡 및 지휘를 전공하고 현재 온석대학원 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몽골 마두금 전통음악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곡에는 다음과 같은 노트가 있습니다. 바람의 노래, 바람이 분다.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몸을 스치고 또 어딘가로 지나간다. 바람은 모든 것을 아우르며 한없이 넓고 또 너그럽다. 국경도 인종도 그 어느 것도 방해될 것이 없이 자유롭게 부는 바람이고 싶다. 그 누구도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는 여유로운 바람이고 싶다. 바람이고 싶다. 홍정희 작곡, 양금 마두금 협주곡, 바람의 노래를 윤은화의 양금, 프레부크 문쿠진의 마두금 협연, 원형석이 지휘하는 공주시 충남 연정 국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홍정의 작곡 양금 바둑음 협주곡 바람의 노래를 윤은화의 양금 프레부크 문크진의 바둑음 협연 공주시 충남 연정 국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 국악단은 충청남도와 공주시의 지원으로 백제 고도인 공주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을 알리고 보급시키기 위해 1997년도에 개원한 국악원입니다. 충청남도 도민에게 우리 고유

우리의 음악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통 음악을 알려 우리의 흥과 멋, 정신을 널리 보급하고 청소년들에게 우리 것에 대한 올바른 사고의 정립과 자긍심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서 연정은 초대 원장을 지낸 국악가 이민수 선생의 호입니다. 충청남도의 국악 진흥에 큰 역할을 하신 어르신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 국악단은 2002년 2월 5일 공주 연정 국악원에서 공주시 충남 연정 국악원으로 개명되었습니다. 학교 및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악교실, 국악 강습회, 현장 국악 체험 교실, 또 공연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예술인 협업을 통해 국악의 저변 확대와 문화 향유 기회 증진에 힘쓰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 단체로서 역할을 이어가고 있지요. 공주시 충남 연정 국악원은 국립공주박물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큰 기와로 된 건물입니다. 조선시대의 충청 가명, 지금의 도청이었던 선화당과 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4월 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제43회 정기연주회 2026년 신춘음악회 공주 화음으로 피어나다 보내드렸습니다. 모두 5곡의 국악 관현악 중에서 손다혜 작곡 국악 관현악 하나의 노래 애국가 그리고 이정호 작곡 정가를 위한 국악관현악, 별안, 김대성 작곡 국악관현악, 금잔디, 홍정희 작곡 양금마두금 협주곡 바람의 노래 이렇게 네곡 전해드렸고요. 최지혜 작곡 메나리 토리에 의한 국악관현악, 감정의 집, 이 마지막 곡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4월 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제43회 정기연주회 2026년 신춘음악회 공주 화음으로 피어나다 보내드렸습니다. 모두 5곡의 국악관현악 중에서 시간 관계상 4곡만을 보내드렸는데요. 초연한 지 10년 안팎의 관현악 곡들을 화음, 즉꽃 같은 음악을 피어내기 위해 높은 긴장감을 유지하며 연주한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연구의 현장이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충청과 영남 지역의 또 다른 공연 실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윤아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는 그저 가만히 듣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효근 박사의 책 우리는 비온 뒤를 걷는다에 나온 문장입니다. 그리움이나 가슴 아픈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누군가 옆에 앉아서 들어주는 것만으로 조금은 괜찮아지는 순간들이 있죠. 현충일인 오늘

끝내 말로 꺼내지 못한 슬픔을 조용히 품고 있는 분들이 어딘가에 계실 텐데요. 그 마음 다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가만히 듣겠다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할 거니까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라온 윈드의 손잡고 같이 가자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6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어쩐지 마음이 어딘가에 가만히 내려앉은 것처럼 조용해지는 그런 날인데요. 말수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좀 차분하게 다잡고 오늘 함께 걷는 길 말씀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초고령 사회 공간 솔루션 나이 들어

어디서 살 것인가를 쓰신 김경인 작가 초대했어요.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시고요.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살처분연대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그런 곳들을 늘 사진과 글로 보내주시는 우리 뒷자리 4510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이용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다시 듣기 되거든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재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레의 세상만사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초고령 사회 공간 솔루션, 나이 들어 어디서 살 것인가? 를 쓰신 김경인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김경인 작가님은 신경건축학을 바탕으로 사람과 공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작업해 오신 분입니다. 그 전주에 있는 소리박물관도 디자인할 때 같이 참여를 하셨고, 신경건축학이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지금 너무 신기한데 청취자분들께 직접 인사 좀 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나이 들어 어디서 살 것인가를 쓴 김경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과 공간의 관계, 특히 이제 공간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노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왔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0: 나이 들어 어디에 살 것인가. 이게 점점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다들 그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또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고요. 신경건축학이라는 분야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마치 뭐 심리학도 보니까 심리학에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뭐 인지 심리학, 뭐 뇌 심리학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건축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네, 신경 건축학. 이건 사람의 몸과 마음, 행동까지 고려해서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 이거 맞나요?
1: 네. 신경 건축학이라는 게 이제 공간이나 환경이 사람들의 정서, 사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공간이나 이런 환경을 설계할 때 적용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0: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힐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에 찾아가고 한옥집에 살고 싶어하고 그냥 이것만 해도 사실 공간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몸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학문적으로 들으면 더 새로운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는 우리가 좀 생각 없이 공간을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공간을 생각 없이 해놓은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이 들어 어디 살 것인가는 노인 문제라기보다는 공간 문제를 더 짚고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되셨어요?
1: 처음에는 한 2008년부터 2010 아니 뭐 최근 거의 최근까지 이제 그 아이들의 공간 특히 학교에 관한 그 뭐랄까 학교 공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바꾸는 것들을 했어요. 이제 왜 했냐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갔는데 네. 학교가 감옥 같다 라는 말을 하면서 너무 충격.
0: 저희 그런 거 공부했어요. 모든 학교는 회색 건물에 똑같은 사각형에 네. 똑같은 넓이와 높이로 이루어져 있다.
1: 그래서 그때 아이가 학교가 문화와 예술이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네. 이야기를 듣고 학교로 바꾸자. 그럼 학교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2008년부터 쭉 그 자원봉사로 해오다가 그거를 정리해서 네. 낸 책이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라는 책인데요. 네. 어느덧 아이는 컸고 이제 네. 저는 늙었고 그러면서 아 이제 제가 그 학교 일을 하지 않아도 너무 잘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들은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네. 학교 그 선생님들이 공부하려면 어디서든 한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장쌤들의 의식, 그 인식을 바꾸는데 굉장히 그 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어느덧 그럼 내가 지낼 공간들은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0: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무렵에 뉴스 기사가 이제 나오게 된 거를 봤어요.
1: 네.
0: 우리나라에 실버타운이 없어서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러면서 한 지자체의 기사에서는 거기에 인구에 비해서 너무 실버타운이 없다는 거예요. 노인의 1%도 못 들어간다. 네. 이런 뉴스를 보고 왜 실버타운에 들어가야 되지? 하면서 이제 노인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1: 선생님 부디 그 자녀분들이 노인이 될 때까지 더 오래 사셔서 자 계속 세상을 좋은 공간으로 바꿔주시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저는 지금 48부터 이제 그 노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1: 네.
0: 앞으로 한 30년 정도는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1: 선생님 120세까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0: 아닙니다.
1: 보통 이제 집 이라는 공간을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에 보니까 오히려 노인에게는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0: 그 집에서 그 일어나는 사고가 가장 그러니까 노인한테서 일어나는 사고 중에 어디서 가장 높은 그 비중을 차지하면 집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가장 높아요. 특히
1: 네.
0: 낙상.
1: 네.
0: 한 76% 정도가 낙상이 집에서 일어나거든요.
1: 그러니까.
0: 본인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1: 그렇죠.
0: 아무렇게나 이제 그 전에 행동하셨던 대로 행동을 하시는데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빠지고 그다음에 눈도 침침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1: 그러니까 그게요. 내가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나의 행동을 조금 허투루 하는 순간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0: 맞아요.
1: 대부분 우리 집 욕실에서
0: 네.
1: 뭐 우리 집 마루에서
0: 네.
1: 우리 집 문턱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네. 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공간이 나이가 들면 다르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좀 다르게 대해야 된다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웃픈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너무 맞는데 약간 슬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 작가님도 그런 변화를 댁에서 느낀 적이 있으세요?
0: 저는 그 욕실에서
1: 네.
0: 한번 미끄러졌어요.
1: 네네.
0: 근데 제가 그래도 이제 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잘 지지하고 서 있는 걸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욕실에서 한번 미끄러지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 놀랬고요.
1: 네.
0: 그러면서 욕실을 좀 개선을 했어요.
1: 네,
0: 다
1: 네.
0: 미끄럼 방지 이런 것들을 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좀 다치지 않게 다른 것들도 이렇게 사각 그 모서리가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하는 형태로 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집 밖에서도 오늘 여기로 오는데 전철을 탔거든요. 근데 그 계단이 굉장히 길게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계단을 보는 순간 너무 그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1: 전에는
0: 예. 저는 그전에는 막 두 계단씩 이렇게 뛰어서 갔는데 지금은 한 계단씩 내려가는 것도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죠. 아마
1: 맞아요.
0: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계단씩 가던 거를 한 계단씩 조심조심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 계단 한 개도 왼발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 그다음에
0: 그렇죠.
1: 그 같은 단을 오른발로 한 번 더
0: 네.
1: 짚고
0: 네.
1: 또 그다음 단으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어릴 땐 어떻게 그걸 막 세 개, 네 개씩 뛰어내려가고 내려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나이 든다 하는 건 몸도 변하지만 그 변화되는 몸으로 인해서 공간과도 좀 다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일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산책 나가는 것도 겁난다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0: 네.
1: 얘기 들으시죠?
0: 많이 들어요.
1: 네. 네. 그 밖에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산책하다가도 약간 앉아서 쉬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옛날 공원을 보면 벤치가 좀 멀리 있는 공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0: 우선 내 집에서 나가서 그 뭐 공원이든 아니면 목적지 요즘 뭐 주민센터도 가고 이러시잖아요.
1: 네.
0: 거기 가는 동안까지 벤치가 얼마나 있나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노인이 걸을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이제 한 500m 정도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만약에 치매가 있으시면 100m가 가장 그 긴 거리예요. 그럼 저거

또 100m에 하나 정도는 벤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출퇴근하는 그 거리가요. 걸어서 출퇴근하는 거리가 전철역 한 개 정도거든. 2.

0: 오고 그랬는데 벤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벤치가 이 도시에 굉장히 인색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동하는데 쉴 곳이 없으니까
1: 네.
0: 본인이 두려운
1: 그쵸.
0: 거예요. 예. 원래는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크거든요. 벤치하고 화장실.
1: 네.
0: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화장실은 그래도 굉장히 그 뭐랄까 인색하지는 않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하철에 가도 되고 아니면 공원에 가도 되고 이러는데 벤치만큼은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영구임대 아파트였어요.
1: 네.
0: 그 직선 거리가 5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없냐? 그랬더니 그 벤치에서 너무 떠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관리사무소에서. 깜짝 놀랐어요.
1: 때로는
0: 네.
1: 평평한 돌도 없더라.
0: 그럼요. 5단계 하려고
1: 네.
0: 뾰족한 돌을 놔요.
1: 네.
0: 네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돌들이 다 뾰족할까? 아, 또 그게 또 시끄럽다고 일부러 없앤 그런
0: 네.
1: 곳들도 있었던 거네요.
0: 네.
1: 책에 보면 소제목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왜 나이 들수록 흰 꽃이 싫어질까? 이게 있더라고요.
0: 네, 그 어떤 단지를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어르신들하고 했어요.
1: 네.
0: 근데 그때가 4월쯤이었는데, 아, 어르신이 이그 단지에서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나는 흰 꽃이 싫어. 라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지난 겨울 동안 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눈이 우리나라는 좀 오잖아요.
1: 네.
0: 그래서 거의 무채색 환경인데, 갑자기 봄이 됐는데, 아, 이제 새봄이 됐으니 꽃이 피겠지? 했는데, 거의 흰 꽃인 거예요. 그래서 조팝나무, 이팝나무, 백철죽, 심지어 백목련, 이렇게 일시에, 이제 그 한달 동안 그 꽃이 이렇게 계속 피다 보니까 장례식장처럼 느껴지신다고 얘기를 듣고는 그건 저도 몰랐어요.
1: 근데 그게 그니까 왜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나이 들수록 알록달록한 색을 좋아하신다. 옷
0: 네네.
1: 입는 것도.
0: 네네.
1: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어떤 시각적인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시각적인 것도 좀 변해서 알록달록한 색깔은 인지를 잘할 수가 있고 조금 무채색이거나 이러면 인지를 잘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0: 아,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 이제 흰 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장례식장 분위기가 더 오랜 동안 그 기억에 남아있는 거고, 또 이렇게 그, 예를 들면 스위스라든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보시면 왜 베란다에 알록달록한
1: 너무
0: 꽃,
1: 색깔이네. 네.
0: 많이 이렇게 해놓잖아요. 화분 같은 거. 처음에는 왜 그럴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분들도, 아, 새봄이 오면 꽃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색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꽃을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또 눈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선명한 게 아니면 잘안
1: 네.
0: 보이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진한 색, 빨강, 노랑, 이렇게 진한 색깔들을 선호하시죠.
1: 아, 화단에도 좀 알록달록 꽃을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이 무조건 해답이 아니라는 그런 글도 있었는데, 전알 것도 같은데, 그래도 한번더 의미를 좀 짚어주세요. 시설이 해답은 아니다.
0: 제가, 아, 나이 들어서 어디서 살지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근데 이 말의 내용에는, 어딘가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되고,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니까, 어디를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살던 곳에서 이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짙었는데, 그럼 왜 실버타운이라는 게 등장했을까? 하면서 이제 실버타운을 가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실버타운이 들어오게 된 계기라든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잘못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버타운 절대 가지 마라라는 그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는 거에 60% 이상 사시기 때문에 실버타운하고 비슷합니다.
1: 아, 네, 그렇습니다.
0: 예. 그리고 또이 공동주택에는 배리어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실버타운 정도의 배리어풀이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0: 이상하게 이제 우리한테는 그거 실버타운 가는 거가 약간의 로망처럼 전달된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이 실버타운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를 하는
1: 네.
0: 입장인데
1: 네.
0: 실버타운은 지금 내가 살던 곳에 있는 어떤 내 삶의 정체성, 기억, 추억 이런 것들을 다 두고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치매예요.
1: 네.
0: 치매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이렇게 만나시던 분들하고의 그 관계도 단절되거든요.
1: 네.
0: 뭐 친구랑 같이 들어가는 예도 간간이 있지만 가서 보면 전혀 모르시는 분들하고 지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누군가를 사귀는 것도 어렵고
1: 힘들어요.
0: 네. 그래서 이런 관계도 단절되기 때문에 저는 실버타운에 대한 좀 반대, 그리고 실버타운에 가시는 그 왜 가시냐라고 여쭤보면은 먼저 밥 문제, 청소, 이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밥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해 드시는 게 이런 그 치매도 예방할 수
1: 네.
0: 있고 운동에도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많이 권합니다.
1: 네.
0: 나머지는 또 사서 드실 수도 있으니까 네. 네네. 또 청소도 이렇게 또 위탁할 수 있는 데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 자, 이제 책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끝까지 살던 곳에서 살고 싶다 중에 일부분을 우리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0: 나이가 들수록 노년기를 어디서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남은 생을 어디에서 보낼지 고민하며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은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남은 생을 잘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노인들에게 집은 주거 공간을 넘어 삶의 흔적과 추억이 깃든 장소이자 자립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개념은 고령자가 현재 살고 있는 익숙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며 일상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0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8%가 건강이 유지된다면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그중 56.5%는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지금 사는 곳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밝혔다. 고령자들은 요양시설로 이주하는 것보다 자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자립적으로 지내며 삶의 질을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건강 상태나 경제적 여건이 변하더라도 이제껏 지내온 집과 지역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1: 네, 그러니까 살던 곳에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 이걸 돕는 개념이 바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인 거군요. 이거 한 번 더 짚어주시겠어요?
0: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 플레이스라는 게 집뿐만이 아니라
1: 네.
0: 그
1: 주변
0: 지역.
1: 공간,
0: 네네. 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약간의 생활권까지를
1: 네.
0: 포함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도 이제 집이 중심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 그리고 익숙한 집, 익숙한 동네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과 존엄이에요.
1: 네.
0: 그냥 집에서 누워 있는 상태로 지내는 건 전혀 아니죠.
1: 네네.
0: 그래서 뭔가 내 스스로 그 설 수 있고 화장실에 갈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존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배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배설이 네. 제대로 안 되고 내가 그 이제 화장실에 가서 내가 이제 다른 용변에 대한 처리까지 할 수 없게 되면 이게 존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과 존엄을 기반으로 한 그 거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관리를 좀 해 주셔야지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가 60 정도부터 아, 나 어디서 살지? 이렇게 생각을

0: 하세요. 근데 그럼 몇 살까지 살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한80 정도 얘기하시거든요. 85 이렇게. 근데 100살까지 사십니다. 기본적으로.
1: 네.
0: 그러면 60부터 100살까지 약한 40년? 아니면 이제 은퇴를 65로 보시고 100살까지 그러면 한 35년을 이렇게 건강하게 적어도 내가 도움 없이 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하죠. 그 자립과 존엄을 위해서.
1: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거창한 시설보다 집안의 작은 변화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집안에서 제일 먼저 좀 이렇게 바꿔야 되는 나의 노년을 위해서 이런 거뭘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0: 이런 건강한 상태, 이
1: 네.
0: 건강한 상태라는 건 이제 프리 시니어부터 약 50대에서 65세 정도 프리 시니어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65세부터 한 80세 정도 이제 전기 고령자, 액티브 시니어예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후가 이제 후기 고령자라고 하는데 이 앞쪽에서부터 가장 필요한 건 문턱입니다.
1: 네.
0: 문턱이 없어야지 돼요.
1: 네.
0: 일단 문턱을 제거하셔야 되고 저는 두 번째로 조명을 많이 얘기를 해요. 지금 이렇게 하얀 조명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잠을 못 주무세요. 저녁에.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제 좀 따뜻해지지가 않고 각성 상태가 되죠. 그래서 특히 그런 조명에서 가장 좋은 건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은 그런 조명을 쓰셔도 되는데 이제 노인이 생활하기 또는 이제 가족이 생활하기에 좋은 것은 세곤도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세곤도 3,500 이하로 쓰셔야 돼. 약간 노란빛이 나는
1: 네.
0: 예, 그런 조명을 좀 그거는 간단해요. 조명 기구만 그 전구라고 하죠. 그것만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더 나이가 이제 드셔서 내가 좀 유지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손잡이를 좀다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계별로 좀 필요하고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건 이제 현관에 벤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제 뭐 방으로 보면은 욕실의 바닥이
1: 네.
0: 가장 큰 문제입니다.
1: 욕실 안에도 의자를 두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0: 그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그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세수하고 발을 씻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 장치나 도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업체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할때 요거를 좀 개발을 해라. 네. 그러니까 샤워기에 보통 이제 샤워부스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 아래쪽에 그
1: 계단 의자 같이 이렇게 그렇죠?
0: 예, 그게 있어 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물을 받아서 왜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있는
1: 그렇게 돼 있죠.
0: 예. 그런 정도가 좀 필요하죠. 예.
1: 왜냐하면 욕실 안에서도 서서 이렇게 모든 걸 하고 막 이러시기보다 조금 앉아서 하실
0: 그럼요.
1: 수도 있고 그리고
0: 예.
1: 쪼그려 앉지 않으실 수 있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0: 예.
1: 들거든요.
0: 잘못 서서 이렇게 하시다가 거기서 살짝 미끄러지셔가지고 욕실에서 좀 낙상이
1: 사고가
0: 많이
1: 있습니다.
0: 납니다. 네네.
1: 근데 이게 뭐 다리뼈, 골반뼈뿐 아니라 손목으로 짚으시다가
0: 네.
1: 손목뼈도 다치실 수가 있더라고요. 넘어지시면서 짚으시니까.
0: 맞아요. 예.
1: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다좀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0: 네네.
1: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다칠 때 집에 주방에서 다쳐요. 왜냐면은 머리도 꼭 거기다 찧어요. 왜?
0: 아.
1: 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집이니까 그냥.
0: 예.
1: 근데 그런 데서도 조금씩 조금씩 이런 부딪힘 사고 이런 게 나는 것 같아요. 집안을 좀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죠?
0: 네, 주방은 요즘에 유행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바닥을 타일로 하세요. 타일은 타일과 타일 사이에 매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이제 그 매지가 반드시 발생하는데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그릇 중에 이렇게 가벼운 그릇 있잖아요. 접시 같은 건데 유리 접시인데 가벼운 거. 예, 이제 제가 특정 상품 말씀드리기가
1: 근데
0: 그렇지만,
1: 모두 다그 상표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0: 예, 근데 그게 그 타일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가루처럼 깨져요. 그래서 그 매지 있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엄청 위험해요.
1: 그러면 그걸 밟으면은 유리가루가
0: 그렇죠. 계속 그게 그 거기서는 청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걷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0: 바닥 부분, 욕실뿐만이 아니고 주방도 바닥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이 닿는 곳에 바닥이 미끄럽지 않아야 되고, 또한 지금처럼 그 유리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그 가루가 파편으로 갔을 때 그 사이사이에 이게 끼게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1: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0: 네. 네. 맞아요.
1: 아,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의식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 이런 게 참 나이 드는 것을 슬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색 대비, 요거 우리가 좀 더 얘기해 볼까 봐요. 색 대비, 노화가 진행되면 색을 구분하는 감각도 달라진다는데, 그러면 공간을 조금 더 알록달록하게 만들면 공간 활용하기가 좀 쉬워질까요? 아, 여기는 뭐였지? 여기는 뭐지? 이거와 이거는 이렇지? 이렇게 좀 쉬워질까요?
0: 아, 또 그렇게 하면은
1: 네.
0: 뭐랄까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없어요.
1: 그러네요. 네,
0: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바닥과 벽에 색차가 있어야지 이게 바닥인지 벽인지 그 공간이 어디서 네, 끊어지는지를 네. 구별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바닥과 가구에 색차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네. 가구와 가구에서 봤을 때 아, 내가 지금 바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네, 요거를 알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바닥과 벽, 바닥과 가구에 색차를 두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전구를 켜는 그 스위치,
1: 네.
0: 아니면 손잡이,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욕실에서는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사실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변기에 커버 있잖아요.
1: 네.
0: 그 변기 커버요.
1: 네.
0: 그 다음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중에 이제 그 온수와 냉수를 네. 그 조절하는 뭐죠? 커버
1: 레버
0: 레버
1: 네.
0: 레버의 색깔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1: 착각하실
0: 부분.
1: 수도 네. 있는 거고
0: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제 어르신들 이제 알록달록한 거 좋아하시니까 네. 이제 패턴이 많은 것들을 쓰시거든요.
1: 네.
0: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1: 위험하죠.
0: 네, 그러니까 벽지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아니면 이불이라든지 이런 거에 무늬가 지나치게 작고 많은 것들이 착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이제 단순하게 쓰시는 게 좋거든요. 색차도 중요하지만 패턴도 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1: 제가 어릴 때와 달리 잔 무늬를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아른아른해요.
0: 아, 네네, 맞아요.
1: 눈이
0: 네.
1: 정확하게 딱 보지 못하고 이상하게 그걸 보고 있으면 약간 어지러운 기분이 든달까?
0: 네네.
1: 그런 게 있더라고요.
0: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다 나타나는 건 아닌데 수정체가 그 황색으로 네네. 바뀌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그게 이제 생기게 되면은 그 파란색 쪽을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파란색 쪽이 그러니까 녹색 이상부터 파랑, 보라 이런 쪽들은 그레이로 보여요. 회색처럼.
1: 네.
0: 그래서 색을 일단 구별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빨간색 쪽을 이제 선호하게 돼요. 그래서 네. 빨강, 주황, 노랑 쪽을 많이 이제 어르신들 공간에 저도 많이 써드리는데 예, 만약에 안전과 관련된 그 요소에다가 파란색을 쓰면은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1: 네네.
0: 파란색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1: 네. 치매 환자 공간은 어떤가요? 보통은 특수한 공간을 떠올리게 되는데 오히려 공간이 너무 다르면 불안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책에서 좀 해주셨거든요.
0: 만약에 재건축이 일어난다.
1: 네.
0: 그러면은 그게 치매가 갑자기 올 수가 있어요.
1: 너무 달라져서.
0: 네. 환경이 네. 달라져가지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데서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그룹홈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요. 우리는 요양원을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는데
1: 네.
0: 그룹홈 형태를 써요. 9명이서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시거든요.
1: 네.
0: 근데 여기에 각자 자기 방에 그 옛날에 쓰던 물건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 추억이라든지 기억을 이제 회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가 자기 집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분은 선인장을 한 40년 동안 키워오셨는데
1: 네. 네.
0: 그 선인장을 가지고 오셨어요.
1: 네. 이런, 필요할 것 같아요. 네,
0: 이런 그러니까 공간의 변화를 느끼지 않게 하는 거가 네. 가장 중요합니다.
1: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반응점의 회상 휴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나이 들어 어디서 살 것인가를 쓰신 김경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두 번째 낭독 듣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해법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집 중에 일부분 들어봅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의 도야마 단지는 2321세대가 거주하는 공공임대아파트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주민의 절반을 넘고 있으며 그중 60%는 75세 이상의 독신 노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고령 인구가 지나치게 많은 지역에서는 세대 간 균형이 깨지며 많은 노인이 사회적 고립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다. 일체계는 보육원이 자리하고 있어 아이들과 노인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노인들은 아이들의 활기에서 정서적 위안을 얻고 아이들은 노인의 경험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며 성장한다. 노인만을 위한 실버타운이나 세대를 분리한 주거 형태는 세대 간 교류와 돌봄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위와 같은 세대 교류형 주거 시설이다. 세대 교류형 주거 시설은 사회적

0: 돌봄과 정서적 유대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주거 형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며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젊은 세대와 노인이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경험을 나누는 공간은 초고령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1: 이런 얘기를 저희 프로그램에서 전에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MZ는 MZ끼리, 실버는 실버끼리 이러고 싶지만 절대 사회는 또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약자를 위한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면 다 같이 연결이 돼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러면은 내 집뿐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 자체가 그런 걸 잘 지원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작가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의 도시는 어떤가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일까요?
0: 네. 우리는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관으로 보내고 네. 어린이는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네. 네, 노인은 노인 복지관으로 네, 때로는 경로당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네. 연령별로 아니면 장애 유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서로를 서로가 서로를
1: 배척하게 만드는.
0: 네, 그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큰 일들이 있었는데, 다 같이 산다면 서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서로가 다 역할이 있거든요.
1: 네.
0: 아무리 돌봄을 받는 장애인이라도 노인이라도 서로가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제 책에서도 그 중증 장애인 청년과 그 치매 노인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실어놨었어요.
1: 네.
0: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그 서로 돌봄을 받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도우면서 사는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이 일에 대한 굉장히 그 회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이제 삶의 방식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 지금도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되죠. 이미 일본에서 실험을 한번 했잖아요.
1: 네.
0: 이미 경험이 있었고 실패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그 다 같이 다세대 교류 형태로 아마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모를수록 자꾸만 왜 저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알고 나면 다 아마 이런 사정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되는데 모르면 왜 저래?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0: 그 노인들 목소리가 크시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지? 그분들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러시는
1: 그렇습니다.
0: 거거든요.
1: 네. 귀가 잘 안 들려서. 노년의 삶을 위축시키는 요소들, 도시 여기저기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 보시기에 뭐 그냥 너무 많지 않나요?
0: 뭐 이제 저는 아직 거기까지 나이가 안 들어서 사실을 모르는데
1: 네, 연구하시다 보면
0: 저한테는 횡단보도
1: 네.
0: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1: 아까도
0: 말씀드린 뭐 벤치도 있었지만
1: 네.
0: 그 다음에 횡단보도도 저 어르신들한테 제발 깜박깜박 할 때 건너시지 마시라고
1: 네.
0: 근데 막 뛰세요. 깜박깜박 하면 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 예, 좀 그리고 갈 곳이 없는 거가 또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1: 네.
0: 이제 젊은 친구들은 경제활동을 하니까 커피 한 잔 그냥 사 먹으실 수 있는데 노인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좀 노인들의 갈 곳을 좀 만들어 드리는 거
1: 네.
0: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그 횡단보도 참 재밌는 게요. 아마 만드실 때는 깜빡거리면 뛰지 마세요로 만드셨겠죠. 깜빡거리면
0: 네.
1: 기다리세요로.
0: 네네.
1: 근데 많은 분들이 깜빡거리면 뛰십니다.
0: 맞아요.
1: 네. 벤치 하나가 사람을 밖으로 나오게 만든다. 이런 얘기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벤치에 앉아 있으면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갈 마음이 생기시는 거겠죠?
0: 그렇죠.
1: 네.
0: 일단 지나가시면서 한 100m나 200m 정도에 하나씩은 있어야지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기도 하고요. 제가 어디에다가 벤치를 4개를 놔두렸어요.
1: 네.

0: 그랬더니 아침마다 거기에 모여 앉으셔가지고 엄청 떠드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또 민원이 또 들어와요. 시끄럽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참아라. 그것이 사람의 그 사는 모습이다. 그분들이 그렇게 떠들지 않고 집에만 계시면 오히려 돌봄 인력이 찾아가야 돼요.
1: 맞아요.
0: 그 돈은 다 누가 냅니까?
1: 또 우리가 세금으로 내야죠.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자꾸 나올 수 있고 돌봄의 인력이 거기에 투여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1: 그왜 어린이들도 떠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어린이들이 안 떠들면 어떡해요? 떠들어야 되거든요.
0: 병이 있는 거예요.
1: 근데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용히 있으면 이상한 거고, 그 어르신들도 너무 조용히 두면 그다음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좀 미리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참고 그러면서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0: 맞아요, 맞아요.
1: 우리 너무 신고합니다. 우리
0: 네.
1: 너무 그리고 노인들만 따로 모이는 것보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노인복지 문제뿐 아니라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게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0: 뭐 저도 그런 사례들을 이제
1: 네.
0: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외국에서 많이 봤고,
1: 네.
0: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우리는 장애인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데, 저는 이제 유학을 하는 동안 애를 그 보육원에 맡긴 적이 있어요.
1: 네.
0: 근데 거기는 아예 그 보육원 0살, 0세 때부터 장애가 있는 아이하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쭉,
1: 0세부터,
0: 예. 그러니까
1: 네.
0: 같이 살아가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후에 성인이 돼서도 이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모든 시설이 노인뿐만이 아니고 노인, 어린이, 장애인, 그 다음에 일반 주민 모두가 그냥,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명언을 하셨더라고요. 공간이 복지다.
0: 네.
1: 네.
0: 네. 그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자체마다. 제가
1: 네.
0: 2년 정도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1년 예산에, 이제 각 지자체 예산에 50% 이상이 그 복지 예산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이지? 라는 고민이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간으로 좀 줄일 수 없을까? 그래서 공간을 잘 만들어드리면 이제 어르신들이 나오게 되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거리에 걸을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벤치 말고도 이렇게 툇마루처럼, 그러니까 각
1: 네.
0: 건물별로 툇마루를 좀 내놓으시면 거기도 좀 쉬어가실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 공간으로 좀 이분들을 치유하고 또 공간으로 돌보고 이렇게 할수 있겠다. 이렇게 돌봄을 아, 이제 사람의 손이 아닌 공간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스스로 하게끔 하는 거.
1: 네.
0: 다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제 그 중에
1: 네.
0: 일부고요. 예. 그래서 공간이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우리가 계속 옆에서 잡아드리는 것보다 문턱을 없애는 게 낫고,
0: 그렇죠.
1: 그리고 늘 그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갈 곳이 있으면 좋겠어. 있을 곳이 있으면 좋겠어.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였어요. 곳. 곳이 있으면, 곳이 잘 만들어지면
0: 네.
1: 그게 사람 인력으로 할수 있는 복지를 많이 좀 일손을 덜어주고 곳으로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많이 배웠는데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 어디 살고 싶으세요? 나이 들면.
0: 저도 지금부터 60부터 100까지 산다면 한 40년 정도인데요. 40년 정도를 어디서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1: 네.
0: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쭉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만약에 지금 사는 곳에서 지속되기 어렵다면, 걸어서 15분 내에, 왕복 30분 내에를 이제 제 생활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안에서 쉽게 움직일 수, 이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갈 곳이 있고, 이동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면 갈수 있고, 또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건, 그 데이케어, 이제 주간보호 시설 있잖아요.
1: 네.
0: 주간보호 시설에 가는 차를 기다리고,

0: 기다리는 어르신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비가 오는데 이제 아드님하고 둘이서 우산을 받고 밖에서 서 있는데, 만약에 이 동네에 그 주간보가 있었다면 저렇게 서 있지 않아도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생활권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나이 들어 어디서 살 것인가를 쓰신 김경인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정미정의 아직 연주 홈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지구촌의 기후의 불평등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단법인 코피온의 정대훈 사무국장 모실게요. 나이 들면 익숙한 공간이 좋긴 좋은데 안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는 거, 요거 우리가 꼭 마음에 둬야겠죠? 우린 내일 또 함께 걸어요.

임영웅의 풍류가 좋다. 희생이란 말에 쓰인 한자들은 희생이란 의미 외에 짐승이나 가축을 뜻하는 글자들이기도 합니다. 희생이란 말 자체가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치던 짐승에서 비롯됐기 때문이죠. 사람이 원하는 바를 하늘에 빌면서 그 대가로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목숨이니 제물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 희생도 결국 누군가를 대신한다는 게 핵심인 거겠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대신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목숨이었을 겁니다. 그럼 살아있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못다 이룬 꿈과 희망을 우리가 대신해서 이뤄가는 일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6월 6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조상현의 소리 열사가 중 충무공각 거북선으로 출발합니다.

이 계례와 이 강토를 지키신 성웅 이순신 장군. 그는 조선 왕조 인종 1년, 즉 서기 1545년 서울에서 태어나신 절세의 성웅이시다. 선조 31년 서기 1598년 적진으로 뛰어들어 유탄에 맞아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오로지 충성으로 초지 일관, 곧고 발언에 굽힘이 없었던 장군이시다. 성웅 이순신 장군은 서해 유성룡의 견고로서 우수사직을 맡아 일찍히 외구 침략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군사를 조련하여 방비를 서두를 제 철갑으로서 거북선을 발명하니 형체는 거부에게요 부각은 용의 머리 좌우선체 둘러본

멈추는 것 차지로다. 앞가슴에 달린 낮춘 두 가지로 쓰이는데 평상시는 닻을 내려 등박을 때 사용하고 전투가 벌어지면 적배에

남해안의 포구를 장악하자 대소병선 수백 척이 다도해를 침범하니 목포에서 충무공과 해전이 벌어질게 오색기를 발

치우고 삼방으로 갈라지며 포기하고 들어온다. 그리가 아까 봄에 그 북선의 놀람인가. 이제 으아하여 부하장조를 바라보며 아니 저게 무엇이냐. 저런 배가 있다더냐. 한해 병석 나서면 놀란 눈을 보름뜨며 괴룡이요 괴물이요 어? 구렁이요 근심

기느냐는 개구리라 보세거다. 개놈 한 놈 꼴을 봐라. 토떼구기에 골라가서 통편하는

이리하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서북선의 위세를 떨치며 외병과 대적하여 큰 승리를 거뒀군. 해상군의 장악이 승패를 좌우하매 외군 수병 전멸만이 화급한 사명이라 전함을 정비하여 외선을 찾아들죠. 수십 척 적병선과 사천에서 마주친다. 충무공 작전계획 신출김을 타골로고 철갑선의 위력을 있는 대로 발휘하니 전선은 개파하여 오도 가도 못하는구나. 남한 외선 폐주하여 당포에서 압류하고 백여 청남 원선다. 우리에게 도전을 할죠. 병선수가 한탄한들 철갑선을 막아내며 조청탄 소화된들 우세 철갑 깨어지랴. 부딪히면 사선이요 참패고요 달아나니 충무공 가는 곳에 승전깃발을 나부끼네. 한산도에 진교려고 연안포구 수복하여 백성을 위로하며 병력을 증강을죠. 대전의 간을 씻고 거북선을 납포하자 수변척 해병선단 한산도에 몰려드네. 충무공 이한 싸움 흥망을 걸어놓고 하늘에 기운을 놓고 우아차

진동!

0: 하염이 중천이라 김몰선이 백계명 대파가 수십척에 천사자는 부지계수 생포가 엄청나네 안산태 점주세 떨쳐 부산 해전 천계월조 거북선이 나타난주 유병들은 넋에 빠져 수주이 어려부터 쥐구멍만 찾는구나 적병은 전멸되어 그림자도 볼 수 없네
1: 조상현의 소리 열사가 중 충무공과 거북선 함께 들으면서 6월 6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이자 절기망종이기도 한데요. 우리 풍류의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시겠죠?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또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모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2: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3: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1: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으로 출석 체크해주셨고요. 0093님. 조용한 곳에서 흐르는 풍류가락. 신금을 울리네요.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2630님. 제가 요즘 국악방송에 완전 빠져있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채널 고정입니다. 매주 주말마다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당첨자시라 주소와 함께 인사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재방송 때 보내주신 우리 승승장군님 사연.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벌써 5월 한 달이 다 가고 하루만 남았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지만 온기 쌓여서 내일을 이루지요. 5월 마지막 토요일 밤 풍류가 좋다와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정성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풍류가 좋다. 더욱더 좋은 풍류, 흥겨운 풍류 잘 선곡해서 계속 들려드릴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김일구의 아쟁, 장월중 선의 가야금 연주로 산조병주, 가야금 아쟁병주입니다. 아쟁을 연주하시는 김일구 명인은 가야금을 연주하는 장월중 선 명인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멋들어진 호흡, 그 누구도 두 분의 깊은 이음새를 따라올 수 없겠죠. 김일구 장월중 선의 연주로 가야금 아쟁병주 감상하시겠습니다.

0: 야야 흥 뭐야. 아 나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디. 아 범패는 왜 이름이 범패인 것이냐. 아 호랭이를 두들겨 패는 소리도 아니고 아 뭔 범을 패 깡패요?
1: 아이고 형님.
0: 아 그 범이 호랭이가 아니고 아 범어랑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교 경전들이 원래는 다 범어로 쓰여 있었다고 하던디요.
2: 뭐셔? 범어?
0: 아, 딱 거시기 거 대구 수성구 범어동 얘기하는겨? 허허이 참. 아 그건 또 어느 곳이요? 아 어떤 다른 나라 말인가? 아 난 우리말로 쓰인 풍녀 사전부터 볼란다. 네, 오늘도 풍요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서양에선 산스크리트라고 칭하는 고대 인도의 언어를 우리는 예로부터 범어라고 불러왔는데요. 불교의 의식음악을 이루는 범패도 범어 또는 불경을 뜻하는 범자에 연불소리 패자가 쓰인 이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해지는 범패 가운데 실제 범어로 부르는 노래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전문 승려가 부르는 겉채비 소리 중에서도 호소리를 다 배운 뒤에야 배울 수 있는 짓소리가 범어 또는 한문으로 된 긴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들어본 호소리는 오원사구나 칠원사구의 한 시를 가사로 하는 노래였지만 짓소리는 시가 아닌 산문을 가사로 하는데요. 가사 자체도 긴 데다 음 하나하나를 길게 뽑아내는 형태로 부르기에 40분 이상 소요되는 곡들도 있고요. 음악적으로도 매우 전문적으로 복잡한 가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72곡이나 있었다는 짓소리 중에 지금까지 전해지는 건 13곡뿐이고요. 그마저도 부를 줄 아는 범패승이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원래 짓소리는 합창으로 부르던 노래였다고 하는데요. 발성법도 억세고 꿋꿋해서 호소리에 비해 훨씬 장엄한 느낌을 줍니다.

김차식 외 여러분의 소리로 아랫역 수륙제 짓소리 옹호계 함께 들었습니다. 범패 전문 스님들이 부르는 박하채비 소리 중에서도 호소리를 다 배운 스님들만이 이 짓소리를 배울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은 불교의식도 예전에 비해 많이 간소화되다 보니 짓소리는 의식 현장에서도 거의 불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짓소리를 부를 줄 아는 스님이 몇 분 안 남아 계시다고 하니 그나마 이렇게 녹음된 음원으로나마 이 소리의 실체가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네요.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빨리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박병천의 소리 진도 식긴 구축 넋풀이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외아주 고덕술 불러 달려. 혼이래여서 오셨으면 혼반에다 모셔놓고 혼이래여 오셨으니

씨가 상탕에 해보려고 중탕에다 소적 씻고 군왕 찾아 가자 서라오 권왕생 권왕생 원생 환생 절 밑에 행정마저 수불저

0: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로 남평 누에다구지 쓴잎 삼천리 좋은 경원 호남의 으뜸이로다 그들은 그리고 지내보세.
1: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박기양의 소리, 김청만의 북, 단가 호남가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은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바로 이 시간 첫 곡 맞히기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1156님 정답 김주파 민감풍류. 아 5시 되기 전에 1부 끝곡 제목으로 보내주셨는데요. 2부 첫 곡! 2부 첫 곡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3648님 정답 보렴. 네, 정답입니다. 딩동댕. 그리고 전영민님 보렴. 사전투표 마치고 양파 캠

그래서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바라기님, 정답 김수염 보렴. 김용호님 다재다능한 분이시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성우신 줄 알고 검색했더니 아, 저 성우 아닙니다. 네, 광주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이시군요. 멋지십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풍류지기. 성실한 풍류지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애청 계속 부탁드릴게요. 재방송 때 보내주신 우리 승승장님도 계시네요. 목탁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도 범패일까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남도 작가 보렴이군요. 오늘도 보렴 알고 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알차고 쉽게 배워가는 풍류가 좋다. 바로 이렇게 알아가는 맛이 제맛이죠. 풍류가 좋다. 얼씨구 좋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901님 노래 까락. 아, 아쉽습니다. 남도 작가 보렴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응모해 주시고 또 항상 애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멋진 우리 풍류 음악 잘 선별해서 들려드릴게요.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흥겨운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박문호 회 여러분의 소리. 경상도 밀양 지신밝기입니다. 지신밝기는 집터를 지키는 지신을 달래고자 하는 마을 사람들이 풍물패를 앞세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풍물을 치면서 가정의 복과 안녕을 축원하던 민속놀이였죠. 오늘은 경상남도 밀양에서 전해오는 지신밝기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 나무가 상을 넘보네 까마간 지지벌기야 부장 닦고 말할 적에 만약에 요 나무

밤실과 갖다놓고 쟤만 한탕 뛰는 후에 큰 더벌들이라 소더벌들이라 서거랑 서거랑 섭지

불랑 배띄워라 물때가 점점 늦어간다 공알타공 하는 말이 꼬대줄은 떨어지고

정신에 털이 나서 사람인가 김성인가 분별치 못하겠네. 공지서 딸 서란데.

반제의 한장 전해다오. 편지를 서자하니 필력이 없는 거로 만개.

이제 메라차 중식이고 성준님 여살러서 이제 메라차 주의 양방 노선 시범도 다 돼.

김용호의 풍류 현장.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소개해드릴 곡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우리 음악의 자주성을 상징하는 궁중정악 여민락입니다. 여민락은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는 뜻을 지닌 음악으로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나라 대표 정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어제가 국가가 지정하고 두 번째로 맞이한 국악의 날이었는데요. 이 국악의 날이 6월 5일인 건 세종대왕이 여민락을 작곡하고 그 내용이 세종실록에 처음 기록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죠. 국악의 날이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 음악의 가치와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라는 점에서 여민락이 지닌 의미는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여민락은 세종 29년인 1447년 용비어천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데 그치지 않고 음압과 예악 제도를 정비해 문화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당시 조선은 중국 중심의 음악체계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음악 문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이어갔고 여민락은 그러한 문화적 자주성과 창조정신으로 탄생한 상징적 작품입니다. 여민락의 가장 큰 특징은 장중하면서도 온화한 멜로디에 있습니다. 궁중정악 특유의 품격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권위와 위엄만을 드러내기보다 조화와 평화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느린 장단 위에 펼쳐지는 유장한 선율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여유와 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여러 악기가 서로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화합의 울림은 여민락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궁중음악은 왕실의 권위와 국가의 질서를 상징하는데요. 하지만 여민락은 제목부터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뜻이니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겼던 세종의 애민정신과 민본사상이 깊게 담긴 곡이죠. 음악을 통해 백성과 기쁨을 나누고자 했던 세종의 이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현재 전해지는 여민락은 가사가 사라진 기악곡 형태로 연주되고 있는데요. 피리와 대금, 해금, 아쟁 등 전통 악기들의 깊고 풍부한 소리는 정악의 아름다움을 대표합니다.

궁중음악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민락은 오늘날에도 공연장에서 가장 품격 있는 레퍼토리 가운데 하나로 꾸준히 연주되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여민락의 선율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한 편의 궁중음악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문화의 꽃을 피우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이상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화려함보다 조화를, 권위보다 나눔을 추구했던 여민락의 정신은 58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여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여민락 1장 오늘 김용호의 풍류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날에 전해지는 여민락은 전체가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곡을 다 감상하려면 90분 정도 투여되는 대곡이라 오늘은 그중 일부만 함께 들었습니다. 6월 6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아이고 아쉽지만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김보경 외 여러분의 연주, 기하갑주, 뱃노래, 신뱃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은 안 좋은 데가 있어. 그런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갑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두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은 병을 얻게 돼야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 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많이 쓱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까.

0: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1: 네 나라 높은 선생 떡 나라 들어가 유경이만 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나이를 죽여 맞단 것도 양국 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든 않거든 이와 내가 수달이라 내고 와라 가는 배야 뭐 모르고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이 6월은 우리에게 기억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인데요. 현충일인 오늘 그들을 특별히 기억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현충이란 말은 충성스러운 열사를 높이 드러내고 기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이기도 하고요. 한편 절기상 망종인데요. 망종의 망자는 까끄라기 망자를 쓰고요. 씨앗 종자를 씁니다. 까끄라기 수염이 있는 보리나 밀과 같은 곡식은 거두고 벼를 심기 좋은 무렵이라는 의미인데요. 기온이 많이 변해서 모심기는 이미 끝낸 곳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농가가 무척 바쁜 무렵입니다. 이런 무렵 우리의 바쁜 마음을 잠재우기 좋은 음악을 산책길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현악영산회상 중에 첫 곡 상령산인데요. 이두원의 단소, 이지영의 양금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악 영산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이두원의 단소, 이지영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현충일이고 또 절기상 망종이라서 오늘 이 시간 문을 열면서 호국 영령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또 한편 망종의 의미와 이 무렵 우리 농가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6월 초부터 30도를 넘는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았는데요. 예전에 제 기억에 6월 초는 그렇게 덥지 않았고요. 날이 참 좋았던 무렵이라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확실히 우리나라 기온이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가에서는 이 망종 무렵이 많이 바빠지는 때라고 하잖아요. 장마

대비도 해야 하고 또 장마를 마친 뒤에 찾아올 더위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준비할 사항이 많이 있죠. 농가가 아니라 해도 이 즈음엔 본격적인 여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죠. 여름옷도 정리해놓고 또 집안에 늘어놓은 것 없이 시원하게 보내면 좋잖아요. 늘어놓은 것도 좀 치우고 하면서 보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공간도 좀 넉넉하게 만들면 좋은 그런 무렵이기도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 이 시간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만든 새로운 창작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 음악도 먼 미래에는 전통 음악이 된다는 뜻에서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작곡가 이성천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이성천의 음악을 듣는 순서로 준비했는데요. 이분이 생존해 계셨다면 지난 5월 28일이 90세에 생신되는 날이라서 오늘 그분을 기억하는 의미로 그의 음악을 듣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가야금 협주곡 세야세야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 해금을 위한 작은 협주곡 황소의 언덕, 독주곡 33번 바다, 이렇게 네 곡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성천 작곡의 가야금 협주곡 세야세야입니다. 이 곡은 우리 민요 세야세야를 주제로 해서 만든 가야금 협주곡입니다. 독주가야금과 국악 관현악이 어우러지도록 만들었는데요. 1985년 KBS 국악 관현악단이 창단되던 해에 가졌던 창단 연주회를 위해 위촉 초연됐던 음악입니다. 이 곡은 당시 초연음악 무대에서 24분 길이로 연주가 됐는데요. 오늘은 이 곡을 13분의 길이로 짧게 재구성해서 음반에 담아놓은 그런 음악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10여 분 정도 길이가 줄었는데요. 도입부에 연주되는 양금과 단소 이중주 부분 그리고 국악 관현악 부분 중에 일부가 생략이 됐습니다. 원곡의 가야금 독주 부분은 생략 없이 모두 연주되고 있습니다. 곡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독주 가야금으로 민요 세야세야를 연주하며 시작됩니다. 이 선율은 국악 관현악으로도 연주되는데요. 단소 선율의 우아한 가락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속도를 느리게 해서 독주 가야금이 주제 선율을 일정 간격을 두면서 연주합니다. 대금과 단소, 양금의 연주가 주목되고요. 세 번째 부분은 극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자유로운 리듬의 가야금 독주에 이어 양금과 가야금의 이중주가 멋스럽죠. 네 번째 부분은 중중머리 장단으로 연주합니다. 가야금 독주 때 글리산도 주법이 특별하고요. 징소리를 넣어서 신화위의 분위기도 연출하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다섯 번째 부분에서는 느린 속도의 독주 가야금이 민요 세야세야의 주제 선율을 연주하고요. 징소리와 함께 음악을 마무리합니다. 이성천 작곡의 가야금 협주곡 세야세야 듣겠습니다. 민의식의 가야금 임평룡이 지휘하는

이성천 작곡의 가야금 협주곡 새야새야 감상하셨는데요. 민의식의 가야금, 임평룡이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민의식이 30대 때 연주했던 음악인데요. 그 젊음이 싱그럽게 드러나는 그런 연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음악은 1985년 KBS 국악 관현악단의 창단 연주회 때에 초연이 됐고요. 24분여 길이의 원곡을 재구성해서 13분 정도로 압축한 음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성천 작곡의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입니다. 이 곡은 영산회상의 여덟 번째 곡인 타령을 주제로 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정악곡을 관현악곡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 아래 탄생된 음악인데요. 이 곡이 1980년대에 만들어짐으로써 국악 창작계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곡이란 그런 위상을 점하게 됐습니다. 곡은 느린 서주로 시작되는데요. 타령의 앞부분을 양금과 단소로 연주하면서 시작해서 이내 이 곡이 합주로 이어집니다. 첫 네 장단의 가락이 이 곡의 주제 선율로 활용이 되는데요. 여러 변화를 더해 나갑니다. 악기 편성이나 빠르게 해석을 다양하게 하거나 리듬을 다르게 해서 변주하는 방식으로 전개합니다. 타령 선율의 다양한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들어보는 것도 감상의 묘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제2선율이 만들어지는데요. 타령을 자유롭게 해석해서 만든 선율입니다. 그런 선율에서는 타령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전개에 이어서 검은고 독주로 타령의 주제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영산회상의 타령의 나들이라 할 수 있는 곡인데요. 이성천 작곡의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 듣겠습니다. 이상규가 지휘하는

이성천 작곡의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 들으셨는데요. 이상규가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1986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KBS FM 방송에서 만든 공연인 FM 국악 무대에서 위촉 초연이 됐고요. 이 음악은 연주 이후 바로 음반화돼서 21세기 KBS FM 한국의 전통음악 창작음악이란 이름으로 출시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성찬 작곡의 해금을 위한 작은 협주곡 황소의 언덕입니다. 원래 해금 독주곡으로 만들어진 음악을 작은 협주곡으로 개작한 작품인데요. 전체 24명의 해금 연주자가 세 파트로 나누어서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작곡가 이성천은 동물을 주제로 해서 여러 곡을 작곡했는데요. 이 곡도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음악입니다. 그의 작곡 노트에 황소와 관련돼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황소, 너는 어찌 이 땅에 태어나 인간의 먹이로 되었는가? 황소, 너는 어찌 이 땅에 죽어 인간의 먹이로 되었는가? 황소, 그래도 내가 태어난 즐거움은 오직 푸른 언덕을 벗함일 것이니 언덕으로 가라, 이제 언덕으로. 황소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이후 푸른 언덕을 벗하며

살라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 음악은 전체 4악장으로 구성됐습니다. 1악장부터 3악장까지는 전체적으로 느린 속도로 이루어지고요. 4악장 끝부분에서 속도를 다소 빠르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해금 독주를 포함해 24대의 해금이 연주하는데요. 해금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연주합니다. 장구 반주가 함께 하는데요. 3악장은 장구 없이 해금 24대로만 연주합니다. 이성전 작곡의 해금을 위한 작은 협주곡 1악장 한 생명의 탄생, 2악장 송아지의 세상, 3악장 슬픈 눈망울, 4악장 언덕으로 듣겠습니다. 변종혁의 독주 해금, 그 외 여러분의 해금 연주,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 작은 협주곡, 1악장 한 생명의 탄생, 2악장 송아지의 세상, 3악장 슬픈 눈망울, 4악장 언덕으로 감상하셨는데요. 변종혁의 독주 해금, 그 외 여러분의 해금 연주,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의 원곡은 해금 독주곡 36번 황소의 언덕이었는데요. 신국악예술인회 제13회 창작국악연주회 때에 양경숙의 해금독주로 무대에 올라간 바 있고요. 이후에도 수차례 연주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8년에 해금을 위한 작은 협주곡 황소의 언덕이란 제목으로 만들어져서 같은 해 5월 29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연주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독주곡 33번 바다라는 음악입니다. 이 곡은 21현 가야금을 위한 작품으로 쓰였는데요. 작곡자는 이 곡을 쓰면서 가야금이란 악기가 행동하기 좋은 악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가야금의 음역이 좀 더 넓다면 그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1984년 봄이 되어서 가야금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21줄 가야금을 만드셨습니다. 작곡가에게 21현 가야금은 하나의 실험이기도 하지만 악기를 통해 보다 높은 예술성이 부여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도라 했습니다. 곡의 제목이 바다인데요. 작곡자는 자신의 작곡 노트에 바다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바다, 나의 사랑이 있는 곳, 그리고 나의 마음을 쉬게 해주는 곳 바다. 바다 없는 곳에 태어난 내가 난장이 한 뼘만큼이나 자란 듯 하였으나 바다를 본 나는 회목 같은 키를 가졌다. 바다 내음이 나를 발동시켰는가, 바닷빛이 나를 물들였는가. 바다는 또 음악을 주기에 여섯 개만 골랐다. 이렇게 쓰면서 이 곡을 여섯 악장으로 구성했음을 밝혔습니다. 각 악장마다 주제가 있고 설명이 있는데요. 그걸 읽어보고 음악을 듣겠습니다. 1악장 태양의 눈, 몹시 뜨겁다. 그 매서운 눈초리가 정다운 달빛보다 싫다. 그러나 바다가 태양을 나에게 주는 것을 어쩌라. 빠른 음으로 나를 쏘아본다. 2악장 모래성, 파도에 밀려 허물어지고 그리고 또 다독거려 성을 쌓는다. 허물어져도 모래는 역시 부드럽게 손에 닿는다. 모래여 나는 속삭인다. 물기 어린 마음은 너와 내 것이라고. 다독다독 보드라운 모래가 손등을 간지릴 때 선율은 끝없이 자꾸만 반복된다. 3악장 소라의 노래, 가슴을 저며온다. 왜 슬픈가? 혼자 부르는 노래이기에 슬프겠지. 거센 파도가 휘몰아쳐도 어느 억센 인간의 모습이 다가와도 소라는 혼자 노래한다. 누가 소라와 함께 노래할 수 없을까? 흥겨운 노랫가락이 흘러도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4악장 폭풍의 언덕, 서다. 생쥐꼴이 돼도 좋다. 어쩌면 폭풍에 밀려 산산조각이 나도 등은 보이지 않으리라. 폭풍은 굉음이 내리고 사나운 파도가 질타해도 마음은 끝내 안온에 머물리니. 5악장 저녁기도, 무엇을 간구하는가. 티 없이 맑은 마음으로 속진을 씻은 적자로 가고 싶다. 정결된 가락이 흘러 내 마음을 씻는다. 6악장 달과 넝쿨의 꿈, 사랑이려니. 영원한 꿈은 사랑이려니. 그래서 소리는 아름답다. 이성전 작곡 독주곡 33번 바다 듣겠습니다. 이재숙의 21현 가야금, 김정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상천 작곡의 독주곡 33번 바다, 1악장 태양의 눈, 2악장 모래성, 3악장 소라의 노래, 4악장 폭풍의 언덕, 5악장 저녁기도, 6악장 달과 넝쿨의 꿈 들으셨는데요. 이재숙의 21연 가야금, 김정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작곡가 이성천이 1984년에 계량 가야금인 21연 가야금을 만들고 그 악기로 연주할 곡으로 바로 이 음악을 완성했습니다. 12줄 가야금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야 하나 긴 고민 끝에 만든 21줄 가야금으로 이룬 새로운 음악이었습니다. 이 곡을 연주한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은 이성천의 새로운 가야금 곡이 만들어질 때 초연을 많이 맡아 하셨는데요. 이분이 오랜만에 독주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이재숙 가야금 독주회 회구아음 이런 음악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음악회에서는 연주자의 추억이 깃든 음악을 통해 그 시절의 감성을 되새기고 가야금 음악의 시대적 변천사를 조명하고자 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작곡가 이성천의 음악 들으셨는데요. 작곡가 이성천은 원래 의과대학을 다니셨다가 본과 2학년 때 전공을 바꾸어서 음대로 진학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 300여 곡이 넘는 작품을 남기셨는데요. 지난 2003년에 향년 68살에 타계하셨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셨다면 지난주 5월 28일에 구순을 맞이하셨을 텐데요. 아쉽게도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작곡가 이성천의 구순을 기억하면서 네 곡의 음악, 가야금 협주곡 세야세야,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 해금을 위한 작은 합주 협주곡 황소의 언덕, 그리고 독주곡 33번 바다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 먼 미래의 전통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듣는 미래의 전통음악 감상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작곡가 이성천의 음악 들어보셨고요. 이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승무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서용석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승무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대금의 서용석, 한세연의 피리, 김무길의 검은고, 박종선의 아쟁, 박종선, 윤윤석의 아쟁, 이미조의 승무였고요. 제72회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이미조 민속춤 발표회 공연 현장이었습니다. 1986년 9월 5일에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무대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 귀한 목숨을 희생한 분들의 그 정신을 기리는 날, 현충일이죠.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에도 오늘 고귀하고 위대한 그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와 함께 오늘 절기상 망종을 보내면서 이 좋은 계절 6월의 푸르른 흐름을 우리 음악과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 주간을 맞아 이 아리랑 이야기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한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 할머니, 저는 아리랑 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그 노래 딱 하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리랑 종류가 엄청나게 많대요. 진짜예요?
2: 그럼요. 진짜고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리우는 아리랑만 해도 수천 곡이 넘는답니다.

0: 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야기할 정선아리랑은 원래 정선아라리라고 불리던 강원도 골짜기의 향토소리였죠.
1: 아, 깊은 산골에서 부르던 노래였군요. 그런데 강원도 노래인데 어떻게 서울의 경기 명창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신 거예요?
0: 우리가 그 소리 매력에 푹 빠졌기 때문이죠. 오래전만 해도 워낙 깊은 산골이라 그 지역에서만 소중하게 부르던 숨은 보석이었는데 나와 함께 무대를 누볐던 경기 소리꾼들이 그 단단하고 멋진 가락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 밖으로 널리 전하게 된 것이지요.
2: 와, 그 자체로 이미 보석 같은 노래였던 거네요.
0: 그렇지요. 정선아라리가 가진 깊고 진한 매력에다가 우리 경기소리 특유의 맑고 매끄러운 소리결을 서정적으로 더해본 거랍니다. 그렇게 오늘날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정선아리랑이 탄생한 거죠.
1: 그 숨은 매력을 알아보고 정성껏 이어온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성한 아리랑을 들을 수 있게 된 거네요.
0: 맞아요. 땅속에 묻힌 보석을 알아보고 그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지금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로 이 할미의 목소리를 다시 숨쉬게 해주지 않았나요?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여러분에게 닿은 이 작은 이야기처럼 우리 소리가 가진 숨은 매력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참 고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들의 위로였던 정선 아라리가 세상 밖으로 걸어나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까지 우리 소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채워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이은주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하루에 은은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정선 아리랑입니다. 아, 예.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백성만 몸은 사로시 주오면 소맥눈을 뜬

내 반려 이 낭수 채소로 죽은 지가 꼭꼭 3년이나 되었소. 눈도 뜨지도 못하옵고 자식만

뜨겁구나. 신봉사가 눈뜬 바람에 수백 명 봉사들이 개평으로 눈을 뜨는디 만자맹이 눈을 뜬다. 만자맹이 눈을 뜬다.

많이 뜨고 시금치 뜨고 올림치 뜨고 둘 다 번뜩 뜨고 눈을 깜짝

응? 응?

Boom, boom, boom.

초조가 듣고 탄식하다. 히히하하 대서원이 제장이 여짜오되 근군도생 창항중어 슬픈 근심 생강창고 무슨 일로 웃나니까. 내 웃는 배달임이 아니라 주유는 꾀가 없고 공명이 실기 없으니 내 안이 웃을 소냐. 아, 이 병목 같은 좁은 곳에 복병하여 두었으면 우리를 지잡듯 아니하겠느냐. 머리 맞지 못하야 오림 상공 양봉이 고성화강이 중채여 한장수 나온다. 한장수 나와 구른 형산배 국각고 누는 소상강 물길이라 이누거리 곰모 발을 장창 그들 벗겨들고 구레 같이 큰소리 역력같이 뒤질러 이놈 조조야 상산의 조자동을 허는다 모르는다 목 느려 갈바더라 헌개같이 달려들어 동으로 흘러 서를 치고 남으로 흘러 북을 쳐 너가 번 뜻하면 제가 쟁글 옮기고 저가 번 떨면 예와 쟁글 옮기고 더우로 중돌하며 어루파 어루파 어루파 백성꼬리 꽁차듯 뚜껑이 파리냐 은장도 갈비듯 여름날에 번개치듯 홍행행행 쳐들어갈지 청주름 머리가 추풍하여 미로 구라이 흘러 내시되고 죽음이 여산이라 서황장 앞상정하야 개우개우 방어하고 호로고 그러고 도망을 하는구나 파랑은 우르르르르르르색 치동치듯 불고 진지는 퍼붓나니 갑옷 젖고 이길 곡

세풍하며 한 곳을 바라보니 하.

0: 아근디
1: 제? 아 이거 쓰고
0: 되게

이러고 자탄 끝에 또 대소원이 정욱이 어이없어 군사다려 이러기를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정신을 차려라. 승사님이 웃으셨다. 저저 얕은 속에 화를 내요. 고의한 놈들, 내가 웃으면 복병이 꼭 난단 말이냐? 내 우리 집에 있을 때 아무리 웃어도 복병커녕 백병로 안 나더라. 머리 맞지 못하야 화초함석이 천지가 뒤덮는다. 정국이 혼이 없어 여보시오 승상님. 어서 한없이 웃음이 나오소시오. 죽어도 원이나 없게 어서 웃으시오. 저쪽 묻는 말이 오는 장수가 어느 게냐. 무서운 장비요. 저쪽 웃음 간디 없고 두 눈이 해도 흥그러지며 방을 쨍 표도 관적이 상해 낯빛은 금 부르고 고리눈 따박 수염 사고장 창빛게 들고 불꽃 같은 그 반성정 뱅호같이 쑥 나서며 내 흐름 조조야.

마당 얼릴까? 우리 같은 큰 소리 병력까지 뒤지르니 나는 새도 떨어지고 기침생도 못 닫는다. 저 정신없어 예바라 정우가 내 갑옷 입고 여기 잠깐만 서있거라. 나 똥 좀 누고 오마. 그런 얕은 게 쓰지 마오. 저 정신 혼미하야.

0: 나기인호고
1: 제 다
0: 팅노양 막대 집고
1: 다.

0: 퇴진 장송 퇴르크르딘 총님
1: 쉬워
0: 회청 예청 금저약곡
1: 쉬고
0: 속도지랑이 검탐 흔들리에서 터할 소냥 허주장요 서황 등은 후군을 방어하고 정옥이

하며 탄식하여는 말이 평생소약 진심하여 언제였더니 치부종시 부려

전별장이 전별장이 울고 난다. 적벽우준 무섭 일호 승상은 마.

0: 썩 가네 없고 백만 군사 몰살을 얻니
1: 제 아, 쓰고
0: 몰살

목병이 다시 일어나면 이르르 줄 거나. 아이고 아이고 내일이야. 이렇듯 울고 나니 화병이 울고 난다. 수인식 교인화식 나 혼자 맡아 쓸까 동로당 이래 신생 최관화인 글머지고 북군사 합짓기와

0: 가고
1: 어?
0: 애고 울고 나니 봄군이 울고 난다 환도는 집만 남고 군복조차 불에 타지고 특수공원 외상투옥 출룩

애고통곡하니 조조듣고 화를 내요. 사생이 유명거든 울기는 왜 우느냐. 다시 우는 자는 군법으로 참하리라. 이렇듯 분부하고 초원산곡 아득언디 두세 번 머물러 낙구패를 연가을지 앞에 군사전포허대 지나간 말박자국과 폐인 통로고 자리 훈기가 있사오니 복병의 힘이 나니다. 저저 듣고 대답하되 이곳이 명산이라. 산재 신공 드리는 자리라. 걱정 말고 어서 가자. 일행을 제쳐가야 한 곳을 나다르니 척적 산중 송림 가는 소리 없는 키 큰 장소 취안을 찡그리고 은은히 서 있거나 저저 깜짝 놀래 여봐라 정우가

우뚝 섰는 장수에 보던 얼굴 같다. 만일 관공이면 내 의 살아가리. 자세히 살펴보아라. 제장이 여짜오되 크게 장성이요. 조조 더욱 놀래요. 아니 장빈의 한 장수란 말이냐? 아니요. 그 활용 심리 목장성을 보시고 그다지 놀래시오. 조조 그제 숨을 내며 허풍은 곤곤 나 속일 리가 없더니만 요망한 장승놈이 나를 속여 놀랬단 말이냐? 내 장승놈 잡아드려라. 좌우 군병 소리치고 장승 뽑아 잡아드렸소. 정옥시켜 분부하되 내 비록 목신으로 승상의 혼 경동케 하였으니 군법으로 참하리라. 호령하고 초조 겁심 불량으로 내 여봐라 술 한잔 가져오노라. 술 한잔 먹고 취하여 잠깐 겨우는디 비몽 사몽 간에 장승 혼령이 현농을 하겠다. 천지 만물 생겨날지 각색 초목이 먼저나 유소씨 식목실 구목이소를 거여있고 황론신은 작주의 제보를 통하였으니 그나무 편타헌용

내 포르코가 동양목은 용성화채가 잘랑을허요. 반공을 서사했고 사후영계 관판목은 내 꼬리 신체를 안장하고 신발이 식당으로 저거 채우를 목은 신주가 되요.

전이와 인해일신 어이하여 성중하품 벗어나서 화산청년이며 태일농곱 궁궐동양은 못될망정 차라리 내 닷떨치고 대강판이나 말했더니 모제야 뽑술놈들이 이래 몸을 작벌하여 가지치시오 망천발과 마판 구수구작도 바탕 소요 그대로 다한 후 남문동은 복수무용르기 신의 얼굴인지 주목콕 당울룬 주토칠 팔짝 없는 사모품 내 화룡 15

손에서 들어오며 팔에서 도망하며 두지에서들 벌수와에서 풀피풍오고 구두머니서서 진태우고 허른 나를 성상은 모르시고 그다지 놀래시니 기운 자녀 안진다를 구로행

0: 말이다. 저조 잠을 깨어 장승 보고 놀랜 내가 도리어 실책이라. 장승 방송하라. 영을 하고 여봐라. 내 속이 시끄럽다. 술 좀 가져오너라. 이러기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대치를 하야. 여봐라 이 손들아. 이번 싸움에 내가 패전을 하였으나 내 속은 다 있다. 오한양진 장수 근본인즉 또닥또닥 모두 졸놈들이다. 그렇지. 유현덕 한 종실 중산 정왕 후예인 척하고 거드름 빼거니와 양산 채마전에서 돗자리나 짜고 집신 삼아 생활하던 궁반이오. 간공이 기운 있는 채 하고 사람은 잘 찌르거니와 하동 처민이었다. 장비가 표도가에 우직 끊어가니와 재타꾼 체육장사놈이여. 그런 놈들이로되 그놈의 고리는 좋다 하고 현덕이 결의영재하였겠다. 근래 인심 개의하여 주먹이 좀 단단하다고 약간 힘만 믿고 이놈들 버리적 머리 없이 내가 지체는 고아간에 저희들보다는 나의 실존장이 되건만은 여차하면 조조야 조조야 함부로 부르니 그놈의 소리를 들으면 세속에 뜻이 없어지거든. 아이고 이 원순놈들. 그리고 그 이상한 조자령이란 놈 벼룩 삼시랑이라 날새끼처럼 펄펄 뛰어다니며 우리 진중 다니면서 아까운 일문만 싹싹 빼어가는구나. 그놈은 내가 집도 없고 상산 바우툼에서 근본 없이 쏙 붉어진 놈. 제갈량이가 실기 있는 채 하고 말은 잘한 것 같지만은 남양에서 밭 갈아먹던 농토산이었다. 초른 소박으로 다려다가 저희들끼리 선생이니 후생이니 이후로 저희 놈들 갓을 못 쓰고 두문불출할 놈들이다. 너희들 그놈들 보고 재리지 마라. 천하의 보리봉태라.
1: 아시고.
0: 내 소시 때 관공과 나와 씨름을 하여 내 앞무릎치기에 세 번이나 낯떨어져 면상이 벗겨지고 장비는 내 생꼭지에 댄 땅에 처박혀 장독이 나서 얼굴이 그리 검푸르니라. 정욱이 하는 말이 왕우장상이 씨가 있으리까. 그런 장담 말으시고 어서 군사 점거나 허사이다. 점거할 거 뭐 있냐? 정욱이 너나 손가락으로 꼽아도 다 알겠다. 그래도 군법이 그렇지 않은 것이오니 어서 점거하사이다. 산조를 모으고 점거할지 명금비야 취타하나 눈이로나 뛰때 차르르르르르 후 허튼 군삭 모여들적 살마저 다리 철고 눈먼 놈과

동보석 깨어진 동로의 길을

0: 그렇지.
1: 저저보고 남은 군사 무던하다. 바삐 불러라. 정욱이 영을 듣고 장대상에 높이 서서 좌수에 홀기 들고 우수에 칼을 짚고 군중에 호령하되 만일 점거 불참자는 군법으로 참하리라. 전진에 아니맹이 불고요. 조조 듣고 아니 아니맹이가 어디서 죽었단 말이냐. 우림서 조자령 만나 창 맞아 죽었어. 아차차차차.

아웃 놈 죽었다. 그 근본 없는 놈한테 허망이 죽었구나. 더블라라. 우부전사 천청소의 허무적이. 허무적이가 울며 들어오네. 투구.

창을 바라보니 구름만 담담하고 가소로를 생각하니 슬픈 마음 측량 없소 가고

아이고 통곡하니 초조보고 너는 천청우 도리로 오연불배 개심하니 내일은 못 배워라. 허무적이 어쩌오되 성상님 내 말을 들어보고 야뭐 성상님 듣주시오. 첩벽강 급한 난리 화전을 피하려다 뜻밖의 사람계가 수르르르르 떠들어와 팔을 마저 부러지고 타기우착 맞았으니 천연 굴레할 수 있소. 우선목을 비워주오 혼비혼양 동동 떠서 그립던 부모와 애중한 처자군 솔 얼굴이나 보고 지고 어서급히 죽여줘. 초조망발로 생각하고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네 부모가 즉 내 부모여 내 부모가 즉 네 부모라. 달래야 내보내고 떠불러라. 자기병 골래종이 골래종이가 들어온다.

아이고 왼발이 쭉 늘어져 나를 열고 온대팔 거침없이 휘저으며 꽁충꽁충 모두 발로 뛰어들어와 예 저저보고 대소하며 야 그놈 병신 부자놈이로구나 저놈 어디서 낮잠 자다가 삼배랑 맞은 놈 아니냐 저런 것들 군중에 두어야 후한거리라 우리는 앞에 달아나면 저놈은 뒤에 찾았다가 우리 간대만 꼭꼭 적병에게 일러줄 테니 저것 없애버리자 좋은 수 있다 저놈을 잘 씻어 폭 삶아라 한 그릇씩 아주 먹고 가자 홀레종이 어이없어 조조를 물그러미 눈이 찢어지게 한참 쳐다보더니만은 승사님 눈구녕 생긴 것이 꼭 인장시각이 되었소 저거 보기 싫다 말하래라 우기형 박들랭이

사이 허달려든다. 저거 오고 질색하여 아이고 저거 저 장비군 사냐? 박덜랭이 하는 말이 아니 네 아들놈이 장비군사란 말이오. 초조군사지. 내 이놈 초조라지. 아 인혁군사도 몰라본단 말씀이오. 네가 내 군사 같으면 왜 그리 성하냐? 아 성하거든 회체 잡수시오. 예 그게 웬 말이냐? 아까 병든 놈은 국 끓여 먹는다 했으니 성한 놈은 회체 잡수야지요. 너는 별로 성하기에 반가워하는 날이로다. 아 군사놈들이 모두 미련해서 죽고 병신되고 그러지요. 말이 났으니 말이게 한참 싸울 때 살짝 빠져 산 꼭대기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싸움꽃인 적은 제일 좋습니다.

징치면 앞장서서 들어와서 혹은 먹고 저놈 저 매우 실군사놈이로구나. 네, 이놈 창날은 어쩌고 창때만 집행이 삼았느냐. 아 오다가 창날은 배고파서 밥 사먹고 술 사먹고 남은 돈으로는 바늘 한 쌈 샀지요. 이 난통에 바늘은 어디다 쓰려고 샀는고? 어떤 연병할 타 죽을 놈이만 날 이렇게 치는 전장통에만 있으리까? 우리 집이 돌아가면 그립던 바늘아가 우르르르르 달려들어 웃으러 손길 잡고 쟤

0: 찬나오라.
1: 좋지.
0: 눈물로 반길 적에 입안으로 청표주고 아쉬워 지어 어도에 보관해요. 알뜰 살뜰 살아 몰라요. 저저 듣고 그놈 장이 치산 가로구나. 저놈 내보낸가 동시에 구연장을 잔뜩 찡겨라. 거불러라. 후기병 왕덩방이. 왕덩방이. 거동열보속 엉덩이로.

0: 너희의 업속 너는 어찌 하신 힘을 못 쓰는고?
1: 그렇지.
0: 성상님 듣조시오.
1: 그렇지.
0: 난종국 체질 삼경 엉망진창 수라장이오. 나 죽기는 술을 차.

말이오. 저저 대성이야. 오냐 내성대 잘 알겠다. 너 죽더라도 나 살아 돌아가 너 부모 만나겠다. 더 불러라. 마병장의 구목새. 예. 이놈은 말 다 갖다 두고 말채만 손에 들고 걱정 없이 들어와. 무엇 하려오? 너는 전장에 이런 것은 없느냐? 예, 하나도 없어. 야, 그 참 신통하다. 뭐다 이리 가져오너라. 아니오. 대한총 좋은 말에 구현장을 탑북 실고 오는 뒤 오림에서 조자령 만나 다 요불었어. 조조 화를 내요. 이놈 목 베어라. 내 말 좀 들어보. 내가 그냥 준 것이 아니오라. 그놈의 망아지 새끼도 추세를 따릅디다 그려. 말끔 자룡진으로 비어같이 도망쳐가 버리니 그 불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본식 없는 셈치고 그냥 나만 살아 돌아온 것도 다행이지요. 네, 이놈 이 난중에 말도 없이 어떻게 간단 말이냐. 아 승상님 말 좋아하지 마시오. 대로는 복병이 너무 심하니 말 탈 것 없이 들 것을 만들어 타고 가시든지 더 편하게 가실 양이면 발대지게 담아 짊어지고 상곡 좁은 길로 빠져나가기 좋고 좋은 경치 구경해 가며 설렁설렁 한가위가 없으면 만사태평하실 것이오. 이놈 내가 안진병이란 말이냐? 저놈 아무 걱정 없이 말하는 게 저놈은 눈구녕 생긴 것이 일렐놈이로고 아 눈구녕으로 말씀드리자면 승상님 눈이 꼭꼭 큰일만 됐지요. 이놈 무화과다 말아내고 구현장을 또 있는 대로 잔뜩 징겨라. 더 불러라. 흑운장의 모금줄이. 예. 모금줄이 들어온다. 모금줄이 들어와. 자.

여기로 내 목은 어떻게 되었느냐? 예! 다름이 아니오라 오리미름 양목에서 이런 장수 쫓아오며 조절한 놈 어디로 가더냐? 여기로 조절한 놈이라. 아이고 그 장수 말씀이 그렇단 말씀이지요. 그래 일렀느냐? 만일에 일렀으면 나라나 글씨 들어보시오. 주야를 찡그리고 승상간대만 일을 하니 아생년 의사를 타라. 어머 글쎄 일렀구나. 글씨 들으시오.

옳단 말이오. 허우, 그 녀석 그 장수를 데려다가 이 근처에 숨겨놓고 나 잡으러 온 놈이게. 윤죽일로. 그래, 일났단 말이냐? 일렀으면 날 안 하자. 가까워야 아주 껐다. 내말 좀 들어보. 그래, 말해봐라. 어서 들어오자. 숙자 오고자 못되니 그 장수 주먹으로 구랑 딱한번 맞은 것이 이렇게 목이 들어갔소. 조조조아라고. 아이고 내 새끼야. 그리저리 전공해보니 백여 명 남은 군사 병이

놈 다리 없어 목발로 뛰어간 놈 아이고 아파나 죽겠네 소리 친놈

같은 계교에 빠져서 백만 대병을 몰살하고

이렇듯 탄식하다 또 히히하하 대소원이 중관이 거불래요. 성상님 큰일.

웃으시면 꼭꼭 복병이니 어쩌자고 웃나니까. 정욱이 나서며 여봐라 제장들아 모두 조심들어 해라. 승상이 웃으셨다. 글쎄 얘들아 웃음 많이 날까 보냐. 추유 제갈량을 이다려 모사라 얼고 이런 곳에 복병하여 두었으면 초조 말고 매조라도 살아가겠느냐? 이마 제대 엄마도 내 소리가 정욱이 헌거봐야 승상님에게 무슨 소리요? 얘들 겁도 많다. 이곳에 명산절이에서 사시공양 건복소리다. 만악 전봉사이로 건극이 뿅쭉뿅쭉 태풍이 일어나 깃발이 펄펄 정욱이 방세걸지 좌편에서 구 우편에서 구 안산 후면에서 구 너 그래야 거벌려. 아이고 내 사냥 났나 보다. 무서운 전병만만 물매여지 들어온다. 둥갱 차라라라라 띠띠 우우 정국이 정신 차려 기세를 살펴보니 대원수 강공상군 대병이라 승상님 어서 웃음이나 원없이 웃으시오. 이에 비수 말고 오는 장수 살펴보아라. 전우장 살펴보니 청

놈 조조야! 호통은이 조조 정신 옴미와야 여브라정와 철우금광이 서리같고 좌우복병이 금같으니 오는 장수 거느기네. 제장이 여짜오대 기색은 홍색이요 풍신은 인우원이 강공일치 적시로 강공이면 내 더욱 어찌 살아가리 육태무처 육탈무게라 너희들 죽기로서 대적이라 하여보아라. 제장이 울며 허는 발이 광공은 높은 용맹 호통 소리 한번 나면 길은 짐생 갈 수 없고 건강이 번듯 하면 나는 새도 떨어지니 적수고 단검으로 오관 참장 얕은 수단 더욱 입막히지 어였으니 어찌 당적오리까. 전후 좌우 복병이 없고 진퇴유곡이옵니다. 천일 승상께서는 관공욱의 깊은 은혜이 싸우니 극진비로보 없소서. 초조 할일 없이 필차로 들어가는디 그 정상이 비참하기 짝이 없겄다. 토구버섯 땅은오고 갑옷벗은 바리은 꼭 정검은 빼어서 땅을 찌르고 대안벌이 고초상통 가는 목을

드리고 간교한 웃음으로 히히 복배우며 들어가 장군본지 여겨온더니 기체무량 하시니까 관공이 보통허용 이놈 목누려 갈바다라 초조 깜짝 놀래

누리고 본본처럼 봉계제자 낱낱이 항복바닥 충공을 이루려고 장글세를 날려주는 시주야 장들을 없다가 어제 배를 만나 대구를 몰사로 허수산 험한 길 갈 길

야, 오이로 다마시네. 너는 한나라 적신이요. 나는 한나라 의장이라. 너를 보고 놓겠느냐? 동들여 갈바더라. 아이고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 다시 통촉 없소서. 옛일을 모르시오. 전흉 같은 흉노로 된 백등칠이로요. 한고조를 살리시고 지백지신 이양기 조양자를 살해고지오. 변형으로 협피수고 궁중도착을 허였더니 조양자 의진 마응의인이라 이르시고 혹은 피지허였으니 장군 선심 깊은 정기 소장을 살리시고 삼가의 피하소서. 공이 대노와 네 말이 간사하다. 대양은 의인이오. 한고조는 천중대행이라. 일편우리 허근이와 네 죄를 자신이 모르느냐. 두세 알록치신으로 등산고막 불륜하물 일동천하 삼부남독 도로하야 정미보고 기린강 중의인도 도로하야 망신오니 너 죽어 마땅하다. 한말 말고 쉬어 죽어라.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 유정의 시

천사를 잊으니까 황건육 폐를 만나 토원 형제 분산하여 거주를 모르실지 내 나라

나오 이래 태어났냐 미인 30명씩 곤란해요 색가락 제고 보척 초선지를 별방으로 들였더니 한 말씀 간사타고 정용도로 폐신들 무슨 말을 하던니까 상마할 때 금일천냥 하마할 때 은일천냥 말로 되어 드렸네다 지난 일은 생각하여 잔병근을 살리소서 관공이 또 다바시대 내 그때 그 나라 갔을 적에 하고 내양 안량문주 기룡이의 상본 기록 네 나라 수단 병장 모두 다 죽거나 내려서 야청오고 후우를 생각하여 단건 필마로 전장에 나갈 적은 그대 선수 술을 부어 내게 올리거나 공의 없이 그 술 먹기 체면이랑 잔기로 잔을 잠시 머물러 놓고 알랜 양수 알량운 중 이람에 비워들고 너진으로 돌아오니 네가 그의 술을 들고 나오기만 기다리네

0: 지연 멸하였고 역산도 전리 땅
1: 쉬워.
0: 네 일전에 다사 이한책의 기록이었으니 그래 아픈이라 내 길이 종구보니 어서 봉누리와 갈마들아 저조 깜짝 놀래 목을 딱 움치니 간공이 비그시 웃으시며 쪽박을 쓰고 벼락을 피할 망정 네 옷깃으로 내 칼을 오이바루야. 아이고 장군님 초행로 수고 없다가 초풍할까 조소바오니 관공은 가까이 서지 마옵소서. 네 날과 유정 다 하면서 어찌 가까이 못 서게 하느냐. 장군님은 유정하오나 청룡도는 무정지물이니 고의를 베일까 염려로소이다. 영풍허신 관공

웃기는 그 아니 원통하오. 공이 또 호기로 다바시되 내가 너를 잡은다고 훌령 다집어였으니 너 놓고 나 죽기는 그 아이 절박하냐. 주조다시 묵지가요. 아이고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 현주와 공명 선생은 장군님을 믿삽기로 온 발로 여기는 데 초기 같은 이 몸조조 아니야 먹

서신 두고 입으신가 본 청룡도 왕 타신 말은 소장이 들였나니 그 칼로

옛날 유공지사 차태유작 두 사람을 생각을 제발을 턱 부르고 살려놓으소서. 수다 장조리 모두 다 꾸러웠지요. 장군님 덕행으로 우리 승상 살려주시면 열산 여행

구렁장 천토목을 허는구나. 한공에 어진 마음 초조를 개이 놓아주고 중구는 하산하라. 해마하여 돌아와 공명께 복제주할. 용렬한 관모는 조조를 놓아 싸우니 의을 시행하옵소서. 공명이 나려와 손을 잡고 회답하되 조조는 죽일 사람이 아닌 고로 장군을 보냈으니 그 일을 리알리오. 세인이 노래하되 제갈량근 책종칠금하고 연인장의 떡은 그 서고 말고

누나 몸 밑에 병아리 한 쌍을 놓았네. 아이고 이 아위집 종밥 밥반찬이 되었네. 독수리 밥이 되었네. 강강강강강라디야 강강술래 강강술래 어디 꼴지완가 장대장자 꼴지와세 어디 꼴지완가 장대장자 꼴지와세 어디 꼴지완가 장대장자 꼴지와세 어디 꼴지완가 장대장자 꼴지와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마음이 느긋해지는 날 바로 오늘 아닙니까? 일요일 아침 이 새벽 달콤한 늦잠을 청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잠 얘기하면은 저는 걱정돼요 하시는 분들

아, 그러니까요. 요즘 체중 관리하느라 식사량도 줄이고 땀 흘려서 운동도 하는데, 아, 저는 왜 자꾸 살이 찌고 몸이 무거울까요?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면요. 그 원인이 어쩌면 지금 늦잠을 자고 싶다는 그 잠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일곱, 여덟 시간을 눈 감고 누워 있을지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서 밤새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인 탓일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요,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복부 지방을 계속 쌓아두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큼은요, 무거운 걱정들일랑 잠시 내려놓고 그저 내 몸이 온전히 쉴수 있는 넉넉한 여유를 허락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지막히 제안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제주 소리의 아기 흥그는 소리입니다. 소리의 김경성입니다.

한다. 헌정 노왕 잡을라. 헌정 감자도 씻어 당치고 요아야 비오람직한데 서답도 드리고 어멍형 아방형 우민 밥도 행안해 살고 헌정 자라.

0: 한다.
1: 오늘의 첫 곡, 제주 소리 아기 흥그는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김경성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 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평소에 스트레스가 심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작용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음식 조절을 하고 열심히 운동해도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이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잠이 모자라면 식욕을 돋우는 호르몬은 늘고 배부름을 느끼는 호르몬은 줄어서 자꾸 기름지거나 단 음식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머리맡에 둔 걱정거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을 졸이고 계시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활기찬 인생,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키는 근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만큼은요, 마음에 평온을 주는 우리 가락과 함께 지친 심신을 달래보시는 것도 하나의 스트레스 조절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음악 한 곡에 오롯이 마음을 담아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의 소중한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일요일 2부의 특화 코너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과 노년의 삶을 야무지게 지켜드리는 실속 경제정보.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알차게 준비해뒀습니다. 2시간 함께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청성 자진한 잎입니다. 평조 단소의 이두원입니다.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우리 음악, 음악에 머물다. 일요일 일부 음악에 머물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래전 먼 곳에서 들어와 마침내 우리 음악이 된 곡, 보허자를 만나봅니다. 보허자는 고려시대 중국 송나라로부터 전해진 음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래 음악이었지만 조선시대를 거치며 궁중의 잔치와 의식에서 연주됐고 우리 악기와 연주 방식 안에서 다듬어지며 한국 전통음악의 중요한 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보허자는 장춘불로지곡이라는 아명으로도 불리는데요. 봄처럼 오래도록 늙지 않는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오래도록 평안하고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보허자는 수확절 창사를 얹어 부른 음원인데요. 조선 순조 때 효명세자가 지은 노랫말을 보허자 앞부분 선율에 얹어 부른 것입니다. 전단은 자연의 장관과 궁중의 화려함을 묘사하는 시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후단은 궁중잔치의 장면과 함께 임금과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는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악곡으로 듣는 보허자는 기악 연주만으로 들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내리고 단정한 궁중음악의 선율 위에 사람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더욱 장중하고 의례적인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오늘 음악에 머물다에서는 오랜 시간을 지나 우리 음악으로 남은 곡, 보허자, 장춘불로지곡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 여러분의 연주고요. 약 17분가량의 긴 호흡으로 감상하겠습니다.

0: 오늘 음악에 머물다에서는 국립국악원이 연주한 보호자 장춘불로지곡을 감상하셨습니다. 먼 곳에서 들어온 음악이 오랜 세월 우리 악기와 우리 목소리 안에서 다듬어져 마침내 우리의 전통으로 남았습니다. 전통은 처음부터 고정된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받아들이고 바꾸고 지켜내며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길고 깊은 호흡으로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더 이어드리죠. 판소리 창극 춘향전 가운데 사또 생일잔치 하는데 듣겠습니다. 도창의 정관진, 어사또의 조상현, 사또의 강종철, 대금의 서영석, 아장의 박종선, 북의 김명환입니다. 14분의 긴 호흡입니다.
1: 이 전날 병명우에 홍가누 생신잔치 광활로 자리 난디 매우 대단하구나. 출안화강은 백금소산 난디 구름같은 제일장마 사면으로 둘러치고 울릉도 광골세석 쌍봉수복각세간자 홍소지로 곱 기분여식 한대장막겨 높이방사 화문보료 홍단백단 각색방생 드문드문도 여시면 물색 좋은 정사유장 사면으로 눌러지고 홍사구똥 청사조롱빌초 꼬자전두마다 드문두문 걸었으면 말복촌 백달아지 풍유알락 새끼에 다 등대하였으며 기생각에 광대고인 좌우로 버려 던디 박읍소리니 들어온다. 겸정장 운봉령장 승지당사 순천부사 연치 높은 곡성원님 인물 좋은 눈 잔군소 기생철이 담양부사 자지호사 곡가영가 기계질이 남편열령 부산 강주목사 이포걱정 참편열령 다모다 두두월째 열전 앞에 권마석 포격대 부총소리 일사지 반중 예배기도 하고 행차하인들이 어깨를 서로 가리고 조인수에다 발서 청원님 잔도라고 야단이 났구나. 광안로 마루어 일자로 자정하야 현량을 헌영 강장한 풍류죽선여 같은 인생들 내 춤다 줄지 도소나 촛불에 풍을 안지고 우기면 불러갈지 가성은 도량 허여 한번에 높이 됐다.
2: 아리오라 아리오라 아리오라 사랭 아리오라 여쭈오라 여쭈오라 극장 동료쭈오라 지내는 과객으로 좋은 잔치 많았으니 주해나 얻은 꽈겠다고 여쭈오라.
1: 들어가 살처럼 접지듯 바싹 주저앉은 오니 운봉이 보시더니 의복은 남노하나 형색이 다른지라.
3: 운봉 동인 개 있느냐? 저 양반 이리 모셔라.
2: 하마터면 내가 먼저 당할 뻔. 자, 자중에 인사나옵시다. 옳지. 저기 저 수석에 앉으신 분이 아마 오늘 주인이신가 보구려.
1: 백환을 당하려거든 대답을 잘 할 리가 있겠느냐.
2: 젊은 것이 얻어먹으려면 한쪽에 가만히 앉아 주는 대로 얻어먹고 갈 것이지 인사는 무슨 놈의 인사요?
3: 아니 뭐 다른 인사가 아니라 오늘 주인의 생신이라신디 날짜를 하도 잘 받았기에 그 인사 말씀이요.
2: 여보 은보 내 앞에 술상 하나 불러줘.
1: 의사또 앞에는 술상 하나도 없겠다. 의사또가 또 트집을 내는디

0: 각성해요. 간호입권이란 말이 있는데 내 상을 보고 저 상을 보니 내 속에서 불이 나오구려.
1: 허허, 우리는 먼저 오고 손님은 후에 오셨어. 불시에 찾느라고 좀 부정하신가 보구려. 잡수시고 싶은 거 있거들랑 내 상에서 같이 잡수십시다.
0: 운몽은 통식의 기원이 하실 염려 아니오. 저 주인사하고 바꿔먹었으면 꼭 좋겠구만.
2: 동가는 눈꼴이 오지 가겠느냐? 그 상풍류 길게 치고 아름다운 기생들은 격격지기어 앉아 권주가 장진주로 엇갈아져 놓일지 의사도 옆에는 기생 하나도 없거늘.
0: 여보 운몽, 저 기생 하나 불러. 내 앞에 권주가 한 꼭대기 불러주오.
2: 그중은 늙은 기생 부득이 이래서 술을 따라 권하는디.

0: 헌 천반전이나 빌어먹으리다.
1: 자, 이 사람이 이 술을 먹고 천만년이나 빌어먹으라 하였으니 이 술을 나 혼자 빌어먹고 보면 한 10대나 빌어먹어도 못다 빌어먹겠으니 우리 자중에 같이 나눠먹고 당대신만 빌어먹읍시다
2: 하고 자중에 술을 불어놓으니 이것이 관장의 노름이 아니라 바로 과객의 노름이로구나. 본관이 보다 못하야 저것이 아마도 무식거리라 생각하고.
3: 자중에 내 통을 말이 있어. 음령 한 수씩 지어 이루 유적이 되게 하되 만일 못 짓는 자 있으면 출송하기로 합시다.
2: 운자를 불어난 뒤 기운고 높을고 불러놓으니 차례로 써올릴 적에 의사또 그란수 얼른 지어 운봉주며
1: 과객은 그리 오직하리오마는 잘못된 데가 있으면 보시면서 고치십시오.
2: 운봉이 보시더니 풍을 쭉 잡은 손이 흔들흔들 곡성이 보시더니 낯빛이 샤랄롤 하여지며 그 두 분이 그를 을푼한 뒤

0: 가서 묻혀 온 성구라. 이글속에 이글었어.
1: 좌석이 열하나지? 밖에 영주나 나진청으로 급히 와서 무슨 문서 내어놓으면 어산도 비관이야. 붙여놓으니 육방이 손동한다. 동간은 생신잔치 갈 대로 가라 하고 순두채비 준비할 공방을 불러서 사철을 난속 수로를 불러 교군을 난송 맥주를 그치고 호피를 낸 집사를 불러 융복을 차리고 도군도 불러 기치를 내한 사령 불러 나조를 등 급차히 불러 정결 생체 가라.
2: 열불을 가야겠다.
3: 지기 불러도 난 살찐도 잡고 대출이여라.
2: 대강사관이네 비장 정용초 착실히 보아라. 동양비미의 연지마공도 도서원부를 결부를 서지 저작게 자다다 조금이 불러 구성공도 가서 대보아라. 구형방 불러 오간송사 다리나 없냐. 네가 오르냐? 문서 있고 수사마저 곤란해요. 사령 인내하라. 이방은 물론 기대경 속에 은근히 분부하네. 의사도 허신 모양 서울 대신 양반이라 희생을 귀하니 읍사이도 다리 없이 착실히 가라져라. 이리 앉아 문발할지 이대여 고생이 일어나며
4: 내가 이리 떨린 것이 초악인가 싶어. 어서 가야겠소.
2: 내가 시골을 오래 가는 추악 방문을 알죠. 소하고 입만 맞추면 꼭 낫지요.
4: 그약 중난 하오만은 허여보지요.
2: 수지차를 가는 것이니 우원 대접이나 착실히 하오.
5: 나도 고울 일이 많은 사람이라 후득 규와 쌌더니 어서 가봐야겠소.

0: 내려꺼서 모두로 또 혹여서 상황을 가는 거 재반이나 당하면 어디요? 공문이를 할 것이요 내일 또 올라니 이 말은 다 못 통고단 말이로되 험만이 알 수 있나 대단어요. 부득이 와서 앞던 이것을 가봐야겠소. 소신의 사람지 아니 한 사람인 이겠소. 어? 이 자중에도 있는 줄렀지 않아요. 수위 찾아 갈 것이니 한성전 노름이나 한번 묻혀줘. 순천 생각에 사또가 와서 출동할까 염려돼야 선생 허문을 흠측없이 내신한 디
1: 내가 관동모사를 지냈기로 팔경루대를 많이 보았으나 환성정만은 니는 없을지다. 오시면 잘 돌게 없지요.
0: 의사도 고동받아 의리 하다가는 이 사람들은 굳도 못 보이고 다 놓치겠다. 바로 앞에 성나서 부채 피부 손을 치니 그때 조종들이 구경꾼에 섞여섰다. 같이 흩어지니 황후마일타 이렇게 무섭던가 쟁비의 호통소리 이렇게 놀랍던가 6월의 서리바람 위안이 떨거느냐 가급수령 정신 잃고 이리저리 비신할 때 하인거동 장관이라 수배들은 가쓰고 저희 원인 찾고 토인은 인격 잃고 수박 등 하나 쓰며 수제집에는 갈조 펼주집 빼앗고 대아이는 저방자 세수통을 방에 놓고 육삼통일은 하얀 장급 빼어도 실버지고 이사진은 보용들은 후무장사 들떠들고 부대일은 복마와 보호황제 썸을 실었으며 호교부 승계군들은 핀줄만 빼고 들어오니 원념이야 호령어대 왔다이 죽일놈들아 핀줄만 빼고 들어오니 무엇하고 가자느냐
1: 팔에 허물이소 사당이 모양으로 두 주루에 다리 얹고 그냥 업고 행차하옵시다.
0: 아이고 이놈들아 내가 인생이 원이냐. 발비라니엄 희액이요. 깨진하니 화기로다. 장부통은 요절하고 폭통을 자꾸 흐르며 내 곳소리 현론한다. 저금줄 끊어지고 채채벌백 깨야지만 지생은 비녀 잃고 화작가락 질렀으면 주수는 나발 잃고 주먹 불고 홍행 홍행 대포도 종호를 잃고 입방포로 쿵 이마가 서러다도 커터지고 커터지고 요두근이란 노팔 등발도 자빠져서 아이고 아이고 우는 놈 아무 일 없는 놈도 우르르르 다른 밖길 허허우리 골칸이 났다 살이 억졸 으라 서서 공방을 부르나니 공방이 개가 막혀 유월 양천 그더운디 한쪽우리 개 가죽을 등에 넣고 자리마라 옆에 찌고 슬슬 기어 들어오니

0: 신경 쓸 때 있나? 동해 번뜩대며 서해 번뜩하고 왔다려 놓았더니 어깨 쪽이 무너졌구나.
1: 이때 의사 또는 선대감께서 부르던 아이

0: 어찌 두효가 없겠느냐? 허나 그 말아 어여노니 매질을 뚝 끊쳤구나. 그때 의사 또는 광안루에도 개복하시고 남매에 높이 올라 동원의 자기 여신이 옛물색이 아니었구나.
1: 이행을 불러들이래. 본관의 당난지용 낱낱이 다짐받고 수도한 상고 후에 다른 죄인은 다 석방식이고 우선 춘향 하나만 불러드리도록 해.
2: 판소리 창극 춘향전 가운데 사또 생일잔치하는데 듣고 오셨습니다. 도청의 정권진, 어사또의 조상현, 사또의 강종철, 대금의 서용석, 아쟁의 박종선, 북의 김명환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농부가 듣겠습니다. 연주의 한국 민속음악연구회입니다.

1부 마무리 곡 농부가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한국민속음악연구회였습니다. 자,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2부로 건너갑니다. 전국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2부에 준비되어 있고요. 재테크, 피싱 예방 등 시니어 자산을 지키는 실속 있는 경제 정보도 전해드립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문화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래전 내가 좋아했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문득 흘러나오면 그 노래를 처음 들었던 거리, 함께 흥얼거리던 사람, 또 그 시절의 공기까지 가만히 되살아날 때가 있죠.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그런 추억의 노래들을 통해 한국 근현대의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는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제목도 정겹습니다. 내 인생의 18번 시대의 명곡이 되다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운영되는데요. 시니어 세대가 즐겨 듣던 추억의 명곡을 매개로 한국 대중음악 100년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 노래가 태어난 시대의 사회와 문화도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교육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역사박물관 학습실과 상설 전시실 등에서 진행되고요. 전체 과정은 모두 4개의 시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시즌 1은 일제강점기, 시즌 2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시즌 3은 1970년대와 1980년대, 그리고 시즌 4는 1990년대 이후 한국 대중음악을 다룹니다. 각 시즌은 3차례씩 전체 모두 12차례 운영되고요. 시대마다 사랑받았던 노래들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사회적 배경과 시민들의 생활 문화를 함께 되짚어 봅니다. 생각해 보면 대중가요 한 곡에는 참 많은 시간,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어떤 노래는 전쟁 뒤에 고단한 삶을 달래주었고요. 또 어떤 노래는 산업화의 거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줬습니다. 내 인생의 18번 시대의 명곡이 되다. 현재 시즌 1 참가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시즌 2 교육은 6월 24일부터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모집 일정과 교육 내용은 서울 역사박물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듣고 오시죠. 희망가 준비합니다. 노래의 정민아입니다.

희망가 잘 들으셨습니까? 노래의 정민아였습니다. 음악 한 곡 더 이어드리겠습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노래의 장사익입니다.

장사익이 노래하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였습니다. 자, 이번 곡을 듣고 나면요,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으실 곡은요, 독백 사랑여행입니다. 이용탁 작곡가의 음반 여운에 실려있는 곡인데요. 음반과 독주회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해금 연주자 안수련과 국립 국악관현악단의 대금 소금 연주자 문형이가 참여했습니다. 이용탁 작곡, 소금의 문형희, 해금의 안수련, 건반의 오세진입니다. 독백 사랑여행 듣겠습니다.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이용탁 작곡의 소금의 문형희, 해금의 안수련, 건반의 오세진의 연주로 들으신 독백 사랑 여행이었습니다.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끌어모아 태산으로 모아보는 시간.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엔 우리 주머니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 국민 삶의 질 조사를 보면 우리 60대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4.4시간, 70대 이상은 5.3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동안에 매번 똑같은 친구를 만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는다거나 또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기에는 참 아까운 날들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요,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알뜰 문화 정보를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박물관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서 전국의 13개 지방 국립박물관 그리고 민속, 고궁, 해양박물관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에 관한 전문 지식을 쌓고 싶다면 유물의 보고인 박물관 시설들과 그곳에서 진행하는 문화 프로그램들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박물관에서는요, 종종 유료 특별 전시를 진행하는데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일부 유료 특별 전시도 50%에서 최대 100%까지 할인받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같은 4대 고궁과 종묘, 조선, 왕릉도 만 65세 이상이면 모두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좋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또는 짝꿍과 함께 고궁 산책 한번 계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지갑은 가볍게 마음은 풍요롭게 채우는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거뜬거뜬입니다. 노래의 문수정입니다.

문수정의 노래로 걷든 걷든 들으셨습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오늘은 알차게 무료로 누릴 수 있는 문화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음악과 공연 정보입니다. 현재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누구나 클래식이라는 참 고마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이 공연은요, 관람료 선택제로 운영이 돼서 1,000원, 3,000원, 5,000원, 1만원 가운데 원하는 금액을 내고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하면 예술의 전당이 빠질 수 없죠. 공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1957년 이전 출생자, 즉 만 69세 이상을 대상으로 당일 오전 9시에 남은 좌석을 아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3만 원 이하의 티켓은 5천 원에, 또 3만 원이 넘는 티켓은 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배움으로 삶의 활력을 찾고 싶다면 주변의 도립, 시립, 구립 도서관을 권해드립니다. 전국 도서관에서는 대학 교수급 강사진이 깊이 있는 강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연중 알차게 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 도서관의 생성형 AI 잘 쓰는 K시니어, 부산 시립 도서관의 소설가와 함께 짧은 소설 쓰기, 뭐 이런 강좌가 대표적인데요. 거주하시는 지역의 도서관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야무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속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는요, 산림청의 국립자연휴양림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클릭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만 65세 이상을 위한 실버 우선 예약 추첨제가 있으니까요. 산림청 숲나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결 수월하게 예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들, 우리가 소비자로서 또 이 사회의 선배로서 당당하게 챙기고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공연과 강좌를 통해서 그동안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취향을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였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생황독주 풍향 들려드리죠. 생황의 문종석, 피아노의 이진용입니다.

생황독주 풍향 듣고 오셨습니다. 생황의 문종석, 피아노의 이진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곡 들려드릴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준비하고 있는 곡은 미라클입니다. 연주의 수인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미라클까지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스윈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문 외치면서 일요일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준비되셨죠? 참 애썼다.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 이제는 나도 조금 편해져도 된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팝콘을 한 봉지 튀겨보면 꼭 몇 알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알고 보니 옥수수 알갱이는 껍질에 금이 가 있거나 수분이 부족하면 열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우리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쳐있거나 어딘가 상처나 있을 때는 타인의 조언이나 격려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요. 아니, 좋은 말일수록 흡수하지 못하고 튕겨보내기 일쑤였죠. 이렇듯 마음이 잘 반응하지 않는 날에는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도 뭐든 즐겁게 흡수해서 팡팡 부풀어 오르고 행복하게 튀어 올랐으면 좋겠네요. 2026년 6월 7일 일요일 아침

6월 7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리네 쌀. 오늘 첫 곡은 혼성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 밴드 주다의 차지스의 사이에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2026년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의 앨범을 수상한 앨범 수록곡이기도 합니다. 자, 팝콘 먹을 때마다 어떤 건 잘 터졌는데 밑바닥에 안 터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애들이 몇 알은 꼭 있어요. 이 옥수수 알갱이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열을 그대로 흡수해서 잘 튀어오르는 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표면에 금이 가 있거나 수분이 부족하면 열에 반응하지 않아서 안 터지고 밑바닥에 깔려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비슷하죠. 마음에 상처 있거나 조금 삐딱해져 있을 때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조언도 격려도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흠이 생긴 내 마음 일요일에 여유 있으니까 잘 챙겨서 맨질맨질하게 어떤 이야기도 잘 흡수하고 잘 팡팡팡 튀어오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창호의 드리네 쌀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덩기두밥 프로젝트의 음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장단을 표현하는 덩기 그리고 재즈의 비밥 장르 이 두 가지 단어를 합해서 덩기두밥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완성했고요.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너머인데요. 경기민요 태평가를 아주 느릿하고 여유롭게 자유분방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보라 씨의 소리가 저는 아주 인상적이던데요. 흔히 말하는 그 경기민요에서 방울목 그 방울목에 머물지 않고 굉장히 힘있고 씩씩하고 또 때로는 무가식의 그런 소리냄도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에게는 또 어떻게 느껴질지 기대됩니다. 덩기두바 프로젝트의 너머 함께 들어보죠.

망경 창파

덩기두바 프로젝트에 넘어 듣고 왔습니다. 거의 9분 가까이 되는 연주와 소리인데요. 재즈는 이렇습니다. 앞에 처음 시작할 때 주요 테마, 예, 그 테마 기둥을 먼저 착 들려주고 그때부터가 이제 재즈의 재미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저 기둥 세워놨으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놀아볼까 하면서 자유분방하게 연주를 펼쳐내는데요. 김보라 씨의 목소리도 제대로 덩달아서 덩기두바 파던데요. 자, 이번에는 바드의 음악입니다. 맛있는 아일랜드인데요. 아일랜드 스타일의 음악을 들려주는 아이리시 포크 밴드죠. 바드. 이 음악이 한 4분 30초 정도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아이리시 히슬의 기분 좋은 연주가 들려집니다. 저는 이 음악 미리 들으면서 와, 한 10초? 20초 들었을 뿐인데 어쩜 이렇게 음악 한 스푼으로 이국적인 기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지, 음악이 가진 큰 매력 중에 하나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바드의 연주와 소리로 맛있는 아일랜드입니다.

바드의 맛있는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 출발해서 아일랜드에서 비행기 타면 한 3시간이면 독일 갈걸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우리나라에서 만든 창작 뮤지컬인데요.

노래, 가야금, 야금 이렇게 됩니다. 문경세제를 모티브로 만든 음악인데요. 조선시대 문경세제를 넘던 우리 선조들의 감흥과 애환을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문경세제 아리랑 노래가 야금야금의 연주와 노래로 듣습니다.

0: 노래가 야금야금의 문경세제 아리랑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일요일 장호이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자, 이번에는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우린 고유해 함께 들어보는데요. 자, 엄몰이 장단.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딱 집중해서 이렇게 장단 짚으면 짚혀져요. 근데 이제 음악 속에서 딱 들어가면 귀가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가사 내용이라든지 소리도 아주 좋은데요. 판소리 공장의 우린 고유해 들어보면요. 앞부분에 엄몰이 장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 자주 등장하는지, 그리고 가사 내용처럼 우리는 진짜 고유한 사람이야. 내 인생에 있어서 나 자신이 주인공이야. 이런 메시지를 또 펼쳐내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에 우리 고유해.

네, 듣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들려드리는 음악은 2018년 아리랑 곱하기 물음표 프로젝트의 대상을 수상한 음악입니다.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싱어송라이터 박서현이 직접 만들고 불렀는데요. 개인적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3년 전 아버지를 떠나보낸 어머니의 슬픔을 헤아리며 만든 자전적인 곡이라고 합니다. 미몽이라는 음악인데요. 어떻게 만들고 불려졌을지 귀로 한번 확인해 보죠. 백서연이 부릅니다.

백서연의 미몽에 이어서 우리 악기 우리 소리만으로 강렬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악단 광칠의 무진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밤매기 비나리를 이렇게 또 새롭게 재해석해서 음악을 완성해냈네요. 자, 1부 끝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타리스트 박주원이 만든 서울 볼레로인데요. 전재덕 씨가 하모니카 연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계절이 바뀌듯 소리도 계속 새로워집니다.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새 음원 시리즈, 이 음반들을 한 장씩 꺼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2007년 새 음원 산조기행입니다. 2007년 국악방송에서는 소리숲이라는 새로운 레이블로 산조와 풍류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산조의 전통적인 멋 위에 이 시대 젊은 연주자들의 새로운 감각을 더했는데요. 특히 음반으로 만나기 어려웠던 연주자들의 음악을 두 장의 CD에 담았습니다. 이 산조가 꽤 길잖아요. 시간 관계상 첫 번째 CD는 오늘, 또 두 번째 CD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악 들어볼 텐데요. 첫 곡은 전추산유 단소산조입니다. 단소는 취구, 그러니까 입김을 넣는 구멍과 지공, 손가락으로 막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산조 특유의 농음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여겨졌었는데요. 전주산유 단소산조는 음을 바꾸는 전조, 이청 변화를 자주 사용해서 그 한계를 보완한 산조입니다. 개면조 중심의 깊은 선율과 단소 특유의 맑고 단단한 소리가 잘 살아있는 곡. 오늘은 단소 이용구, 장구 김청만의 연주로 전주산유 단소산조 함께 듣겠습니다.

전추산유 단소 산조 이영구의 단소 연주 김청만의 장부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갑등류 거문고 산조 들어볼 텐데요. 백낙준 명인에게 배운 박석기 명인의 산조를 바탕으로 한갑등 명인이 즉흥성과 독창적인 가락을 더해서 새롭게 만든 산조입니다. 오늘은 허윤정의 거문고 연주, 이태백의 장구 연주로 듣겠습니다. 한갑등류 거문고 산조입니다.

Thank you.

한갑등류 거문고 산조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 코너 새우먼 시리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범훈류 피리산조 들어볼 텐데요. 근대적인 작곡 개념이 들어간 새로운 산조입니다. 작곡가이자 피리 연주자 또 지휘자인 박범훈 명인이 스승인 지영이 명인에게 배운 가락에다가 피리 특유의 식임새를 더해서 정교하게 구성한 산조입니다. 오늘은 이용탁의 피리 연주, 박환영의 장구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박범훈류 피리산조입니다.

박범은유 피리산조 새우먼 시리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2007년 새우먼 산조기행 듣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은 박종선유 아쟁산조입니다. 박종선 명인이 스승 한일섭 명인의 진양조 가락을 바탕으로 자신의 창작 가락을 더해서 완성한 산조인데요. 초기에는 개나리 활대로 연주를 했고요. 이후에 말총 활대로 바꾸면서 음색이 한층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박종선 명인은 아쟁산조의 독자적인 유파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김영길의 아쟁연주, 김청만의 장구연주로 박종선류 아쟁산조 함께 듣겠습니다.

박종선유 아쟁산조 듣고 왔습니다. 자, 청어이들인 햇살 일요일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물러가고 내일 아침 7시에 짠!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 안 좋은 데가 있어. 근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갑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득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 병을 얻게 돼요.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마인석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2: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아이돌 죽어 마땅하듯 양국 가치는 생각

0: 가야 죽이도 남건이와 내가 수다를 내고 와라. 가는 배는 뭐 모르고.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2: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TV 음악 토크쇼 김준수의 아지트 진행을 맡은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저희 아지트에는요, 지금 가장 뜨겁게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이 찾아옵니다.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또 이곳에서만 나눌 수 있는 비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 제 아지트로 놀러오세요. 아지트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진짜 음악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는 6월 12일에 첫 방송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국악방송 TV에서 만나요. 그만 터질 터질.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여된 즐거움이 있는데요. 세상에 그 누구에게나 비치는 언제나 같은 양의 빛, 그리고 계절마다 찾아오는 계절의 아름다움, 이 6월의 실록, 이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훈의 국악산책 송지훈입니다. 이렇게 공평하게 부여된 즐거움이지만 그걸 누리는 마음의 크기는 저마다 다른데요. 자연의 즐거움이란 내가 누리는 만큼 커진다는 사실, 오늘 같은 휴일에 새겨봐야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여된 자연의 즐거움을 제대로 느끼는 일, 일단 자연으로 가까이 가는 게 우선이겠죠. 그 곁에서 심호흡을 하면서 폐의 공기도 깨끗하게, 머릿속 생각도 차분하게 해보는 휴일이면 좋겠네요. 오늘의 산책길 봄노래 들으며 시작합니다.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